0: Thank you, growled the lion.
1: The Lion and the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쥐가 사자에게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행스럽게 풀려났지만 근데 쥐가 뭐라고 빌었었죠? 아, 내가 나중에 보답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무 일이 안 생기면 보답할 일이 없을 텐데 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아마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일이 생길지. Some weeks later, 몇 주 후에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자, 여기서 he라는 것은 뒤에 보니까 prowled라고 나왔었죠. 아, 돌아다니다. through the jungle, 정글을 이렇게 저렇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은 아마 쥐가 아니고 사자겠죠. 그래서 사자가 뭐 할 때 정글 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The lion walked into a trap.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자가 어디 안으로 걸어 들어갔냐면 A trap. trap이라는 것은 바로 덫이 되겠죠. 덫 안으로 걸려 들어갔습니다. 즉, 덫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은 덫에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이라고 되어 있죠. A strong net. 아주 강한 그물입니다. 어떤 강한 그물이냐 하면은 밧줄로 된 강한 그물이 fell on top of him.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뭔가가 촥 안에 탁 들어가니까 그물이 촥 펼쳐지니까 이제 사자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free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fre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로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공짜의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to가 바로 앞에 있죠. 아, 동사의 의미구나. 즉,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the more 나오죠. the more 바로 밑에 줄여도 the more.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더 뭐 할수록 he struggled. struggle이라는 것은 he, 사자가. struggle은 애쓰다. 그가 더 애쓰면 애쓸수록 뭐 하려고 했었냐면 그 자신을 풀어주려고 애쓸수록 즉 그 자신이 풀어주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이 그물에서 나갈 거야 사자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애쓰면 애쓸수록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더더욱더 어떻게 되었냐면 entangled 되었답니다. entangled이라는 것은 뒤얽히게 하다 he became 그렇죠. 그가 더더욱더 그 그물에 막 뒤얽히게 되었습니다. 그 그물에서 더 얽어매고 더 쪼이게 되고 더 얽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꼼지락거릴수록 움직일수록 더 쪼여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됐냐면 the hunter, 사냥꾼이, 즉 이 그물, 이 덫을 놓은 사냥꾼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 exhausted. exhausted라는 것은 기진맥진하여서 힘이 쭉 빠지고 이제 피로하고 지쳐서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lay라는 것은 원래 lie가 원형이거든요. lie, lay, lain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lie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눕다 혹은 누워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여전히 누워있었다가 아니라 still이라는 것은 가만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누워있었고 그리고 뭐 했냐면 and roared softly 아주 부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힘이 쭉 다 빠진 것이죠. 아이고 나도 이제 덫에 이렇게 걸려서 사냥꾼들에게 잡혀가는구나 약간 자포자기한 거죠. 포기하는 것이죠. 서서히요. 자 여기까지 과연 사자의 운명은요. 갑자기 생각나시죠? 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Exhausted,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
1: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나타나야 될 텐데요.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the lion 사자는 saw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tiny creature. tiny라는 것은 small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정말 작은 creature. creature이라는 것은 생물이 되겠죠. 여기 있는 create이라는 게 안에 보이죠. c-r-e.

create 원래는 e가 있었습니다. 여기 create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ure가 붙었는데 create라는 것은 만들다. ure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생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생명체 혹은 생물을 보았습니다. 사자가요. 근데 이 생명체가 뭐하고 있었냐면 standing in front of him,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it was the mouse, 그 쥐였습니다. 그 쥐라는 것은 예.

맞죠? 뭐 하면서 작업했냐면 no, knowing the rope가 되겠죠. no라는 것은 no, no 이거랑 다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g가 있죠. gno가 아니고요. 그냥 no입니다. 여기서 g는 묵음, silent sound라고 할수 있겠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knowing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밧줄을 g가 뭐 합니까? 갉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g가 밧줄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efore long. 자, long이라는 것은 길게 뭔가 긴 것을 의미하고요. Before는 그 이전이죠. 그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즉 사자가 지금 덫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즉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그 밧줄들이 fell away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자로부터 떨어져 나갔고요. And he gave a mighty shake. 그리고 그는 주었습니다. Mighty라는 것은 힘찬, shake는 떠는 것이죠. 힘차게 몸을 한번 털어냈습니다. 이제 이 밧줄을 다 끊어내고요.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좀 뻐근하기도 하고 이제 어우 드디어 살겠다라고 하면서 힘차게 몸을 털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 자, 또 올라가 있네요. 누가? 쥐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그 스스로를 발견했는데 그 스스로 쥐는 스스로 발견했어요. 어디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scooped up, scoop이라고 하면은 재빨리 들어올리다인데 쥐가 그 스스로가 scooped라고 돼 있잖아요. 재빨리 들어올려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거대한 발에. 여기서 paw라는 것은 바로 발톱이 날카롭게 달려있는 동물의 발이 되겠죠. 제 발은 아닙니다. 제 손발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발에 재빨리 들어올려진 쥐,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ank you, growled the lion. 그리고 사자도 와, 역시 의리가 있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으르렁거리며 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문법이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용어들을 써서 배우지만요. 자,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직전에 뭐 나왔습니까? 여기 and 있었죠. 이 and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이고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and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임이 약간 다르다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and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smiled. 제가, 온화롭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And, 아,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때요? 제가, 친구들. 이라고 하면서 웃으면, everyone felt happy. 우리 친구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지럽네요. 맞죠? 그래서, 그는 미소 지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기분 좋게 느꼈습니다. 행복감을 느꼈다. 행복했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이 and는 뭐냐면, 이두 문장을 그냥 단순히 연결해주는 그리고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and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라는 명령문이 앞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they will like you.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뭐, 비슷해 보이긴 한데, 뭔가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요걸 살짝 바꿔볼까요? 그러면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즉, 여기 앞에, and 앞에 명령문이 있으면은 이 and가 단순히 그리고가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 앞에 명령문 그대로 하면은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예요. 뭐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 있는 and가요. 그러면 그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and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Be kind to others.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그렇다면 결과를 나타내는 and. 그렇다면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죠. 한마디로 네가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은 그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고 안 친절하면은 그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If you are kind to others,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말 그대로 if를 붙여주는 겁니다. 뭐뭐 하면 they will like you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학교 때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용을 할 때도 필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오늘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It was the mouse.
1: "Let me help you," squeaked the mouse,
0: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 Before long,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and he gave a mighty shake.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 "Thank you," growled the lion.
2: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Prowl, prowl.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Struggle, struggle. The bird struggled to fly out of the cage. Entangle, entangle.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Realize, realiz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Creature, creature.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2: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return이고요. 예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예문을 띄워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He returned home late. 그는 늦게 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turn 했는데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turn 해서 왔다라는 거죠. 다시 turn 해서 왔으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흔히 아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Please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여기 있는 please는 공손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디라는 그런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 주세요. 아, 공손한 요청이나 명령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서 주는 것이죠. 다시 거꾸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책을 도서관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 되돌려주다 혹은 반납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보니까 return에 ed가 붙어있고 여기는 please 빼고요. 이거는 공손함의 표현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어가 없이 바로 return이라는 게 나왔죠. 아, 동사구나. 즉, 명령문이구나. 즉, 이 위에 있었던 이 두 개의 return은 동사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We waited for his return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기다렸다. 그의 return을 기다렸다. return.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자, 여기 보니까 for his return이라고 하니까 아, 확실히 명사네. 여기 for도 있고 his도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와야 되고요. his도 형용사죠. 그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이 명사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의미는 아, 그가 어디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근데 휴가가 나온대요. 근데 이 we라는 사람, we는 저와 또 다른 친구들이 되겠죠. 이 군대 간 친구 말고.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겠죠. 뭐 한다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은 돌아옴, 귀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돌아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각각의 맥락 속에서 약간 의미가 바뀌고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0: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도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의 측면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어가 쉬워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책은 이렇게 읽을만 해야 됩니다. 재밌게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결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매우 많이 쓰는데 아 이게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And then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And from that day on,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0: The Lion and the Mouse.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과연 이 사자와 생쥐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는 그 결말이 맞을지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갑자기 the lion, 사자는 placed. place라는 것은 장소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근데 바로 뒤에 d가 붙어 있으니까 이 d죠. 과거형. 이게 동사도 되네. 즉 어딘가에다가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았다, 두었다. 사자는 두었습니다. 쥐를 여기에 쥐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손에 쥐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On his back. 등에다가 태운 것이죠.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Hold on tight이라는 것은 꽉 잡아. 라는 것이죠. 사자가 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쥐는 어디 있다고요? 이 머릿속으로 이 동화나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사자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제 방금 어디에서 빠져나왔어요? 덫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이 누구 덕분에 빠져나왔습니까? 쥐. 쥐 덕분에 빠져나왔죠. 그러면 쥐를 이제 감사 인사를 이제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쥐를 자신의 등에 태우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태우기만 하면은 픽 떨어지니까 hold on tight, 꽉 잡아 to my mane, 나의 갈기라고 하죠. 갈기는 뭐냐면 사자의 목덜미에 난 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숫사자에게만 있죠. 암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 주변에 저는 이 착한 사람 눈에만 갈기가 보이는데 저는 실제로 갈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갈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 갈기를 꽉 잡아. He instructed. 그가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Instruct라는 것은 지시하다, 요청하는 것이죠. 명령을 했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그리고 그들은 숲속을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렸습니다. 맞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쥐는 사자 등에, 이 갈기를 잡고 사자 등에 타고 있는 중이에요.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이라고 돼 있죠. 쥐는 held on tightly. 꽉 잡았습니다. 맞죠? 꽉 잡았어요. 그의 눈은 어떻게 되었냐면 꽉 감은 채로. 맞죠? squeeze라는 것은 짜다. 꽉 누르다. 주로 우리가 squeeze라는 것은 무언가를 꽉, 액체 같은 것을 짜내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눈을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꽉, 즉 눈을 질끈 감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꽉 닫힌 채로 이렇게 질끈 꽉 누르면서, 맞죠? 그러면서 이 갈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헷갈렸을 거고 중학생은 시험 문제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타이트라고 하면 꽉 쥔, 뭔가 꽉 잡고 있는 어떤 상태, 꽉 끼는 상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형용사거든요. 근데 ly가 붙으면 바로 꽉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떤 단어에다가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닌 경우를 또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입니다. 헷갈리는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진짜 헷갈립니다. 그런데 보고 나면은 정리가 된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렇게 오류로 만들어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fast, hard, high 요 세 가지를 예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e is a fast runner. 그는 달리기 잘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runner이라고 하면 달리기 선수나 혹은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a fast, fast가 붙었죠.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그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fast는 바로 뒤에 있는 runner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아, fast가 빨리 달리는, 빠른이라는 단어이니까 ly를 붙이면 빠르게가 되겠지,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the lion ran fastly 이런 거는 없습니다. fastly는 없고요.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the lion ran fast라고 해야 돼요. 그냥 the lion ran fast. fastly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형용사와 부사가 똑같은 형태다, 똑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쓰면 돼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ly를 붙여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fastly를 보면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단어여서 많은 친구들이 fastly를 쓴다니까요. 됐죠?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fast 하나 했죠. 두 번째 hard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쳤는데 this test is hard. 오늘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시험은 어렵다. 맞죠? hard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테스트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hard도 마찬가지입니다. hard도 형용사에서 부사가 되려면 그냥 hard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이라는 의미였고요. 여기서는 she studies hard. 제가 she라고 한다면 she, 아, 내일 시험 있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죠. 열심히. 여기 있는 hard는 바로 앞에 있는 study를 수식해주는 hard, 즉 부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있었던 fast와는 다르게 hard는 ly를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 다른 단어예요. I can hardly se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hardly는 완전히 다른 의미고요. 여기서 어려운이나 혹은 열심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hardly라는 것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열심히라든가 어려운 이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혹은 hard는 또 단단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0: 나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거의 뭐뭐 할수 없다. 라는 게 hardly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단순히 형태만 보고 hard는 무엇이고 ly가 붙어야지 부사고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써져 있지만 헷갈리기 마련이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떨 때는 예문을 하나하나씩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예문 얼마나 짧고 좋습니까? 맞죠? This test is hard. 아, 어려운 이네. 그 다음에 she studies hard. 아, 열심히네. I can hardly see. 아, 내가 어렵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거의 볼 수가 없네. 맞죠?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팍팍팍 제대로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은 바로 여기 있는 high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mountain is very high. 산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high는 높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높은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 산은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럼 여기 있는 high는 무엇을 수식해 줍니까? 저기 앞에 있는 mountain, 산을 수식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거. 여기서 high는 뭐라고요? high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fly, flew를 수식해 줍니다. fly의 과거형이죠. 새는 높게 날았다가 됩니다. 높게, 높은 날았다가 아니라 높게 날았다. 새는 날았다. 근데 어떻게 날았는데? 높게 날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high는 이거 그러면 높게 날았다. 바로 앞에 있는 동사, 동사를 수식하는 high면은 ly 붙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high도 형용사와 부사가 동일합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ly를 붙인 또 표현이 있어요. high에 ly를 붙일 수가 있다니까요. 심지어 부사가 돼요.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의미가 뭐냐면 she is highly respected. 이 뭐냐면 높게라기보다는 매우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매우 존경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인데 무조건 ly를 붙여서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예외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알고 보니까 fast나 hard나 high 같은 것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단어들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예외들이 아주 많이 쓰는 것들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좀 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And then they were racing through the jungl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0: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자는 arrived at.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풀 있는 풀로 덮인 초원, 즉 풀로 덮인 평원이죠. 초원에 도착했습니다. And gave a mighty roar. 그리고 주었습니다. 아주 힘찬 으르렁을 주었습니다. 즉 으르렁하며 아주 힘차게 으르렁거리며 소리 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사자가 여기서 막 으르렁거리니까 또 다른 동물들이 어땠냐면 looked up 이렇게 올려다가 보았습니다. 올려다 봤죠. 어떻게? 뭐 안에서 겁에 질려서 오, 저 사자 또왜 저래? Me,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근데 사자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친구인 이 쥐를 만나보거라. 이 손에 딱 얹어뒀겠죠. 혹은 목에 딱 얹어뒀겠죠. 등에요. 그러면서 나의 친구인 쥐를 만나봐라. 라는 것이죠.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쥐가 되겠죠.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me는 사자가 될 것이고요. 뭘 하는 걸 도와줬는가? escape. escape은 탈출하다. 그는 나를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엇을 탈출했습니까? The hunter's trap. 이 사냥꾼의 덫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 쥐가 도와주었다.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이 연약한 혹은 작은 혹은 이 연약한 생명체도 강한 자들을 도울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And from that day on,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날로부터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아, 이렇게 되었군요. 사자와 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그래서 작은 친구들도 뭔가 연약하거나 뭔가 몸집이 작다던가 이런 작은 친구들도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Prove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증명하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뭐뭐로 드러나다, 뭐뭐로 밝혀지다.

0: 뭐 어찌되었든 똑같은 의미의 뭐뭐로 밝혀지는 거나 뭐뭐로 증명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은 뭐뭐로 드러나다, 결국 뭐뭐로 밝혀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작은 친구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다고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용 자체도 매우 탄탄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읽을만 하죠? 이 읽을만 하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듣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lion arrived at the grassy plain and gave a mighty roar. The animals looked up in fear. Meet my friend the mouse, said the lion.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The weak really can help the strong. And from that day on, the lion and the mouse were best friends.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Place, place. Suddenly, the lion placed the mouse on his back. Instruct, instruct. Hold on tight to my mane, he instructed. Mane, mane. The lion's mane shone in the sunlight. Squeeze, squeeze. The mouse held on tightly, his eyes squeezed shut. Escape, escape. He helped me escape the hunter's trap. Prove, prove. Little friends may prove to be great friend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on이라는 것인데, on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아시죠? 어딘가 위에 있는이 바로 딱 떠오르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 이 위에 있는의 개념이 어딘가에 접촉해 있는이라는 것이거든요. 뭔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어딘가에 닿여 있는, 닿고 있는,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또 다른 의미도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This book is on the desk.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어요. 말 그대로 책상 위에 얹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책상에 있다, 어딘가에 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on이라는 것은 뭐뭐 위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My birthday is on March 15th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의 생일은 3월 15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달력을, 3월 달력을 한번 꺼내보세요. 아무 3월 달력을 머릿속에 상상으로 꺼내보시고요. 그거를 이렇게 책상에 쭉 펼쳐두시고, 나의 생일이라는 점을 어디에 올립니까? 바로 3월 15일에다가 탁 올려보세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나 책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 내 생일이라는 동그란 점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달력이 쭉 펼쳐져 있으면 3월 달력이요. 3월 15일에다가 탁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날을 의미할 때는 on을 쓴답니다. 그래서 의미는 날짜나 요일, 어디어디에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From now on, I'll try my best.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on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그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쭉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거기까지 계속 접촉해서, 이런 의미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에 적혀 있죠. I'll try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끊기지 않고 어딘가에 계속 붙어 있다라는 거죠. 맞죠? on도 똑같고 여기 있는 on도 똑같고 어딘가에 딱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중간에 가다 끊기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때부터 쭉 on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Woo-hoo! 우리가 좋아하는 다양한 스포츠의 역사 그리고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스포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Alright, let's find out. 와우,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뭐가 보이죠? 우주복인가요? 우주선인가요? 꼬불꼬불한 길도 보이고 과연 오늘의 스포츠는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봅슬레이! 우후! 좋습니다. 봅슬레이에 관련된 다양한 역사 표현들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봅슬레이는요, 브레이크와 핸들이 있는 원통형의 썰매를 타고 경사면의 얼음길을 미끄러지듯이 쭉 활주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봅슬레이는요, 1924년 제1회 사모니 대회에서 4인승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봅슬레이, 이 썰매 앞과 뒤쪽에 강철의 날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 앞쪽을 앞 러너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뒤쪽을 뒷러너라고 합니다. 이 러너는요, 썰매가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줍니다. 러너, 활주 날, 러너, 주자라는 뜻을 가진 러너 꼭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 뒷부분, 봅슬레이 뒷부분, 이 날개처럼 생긴 이 부분을 바로 핸들이 있는데요. push handle이라고 부릅니다. push, 말 그대로 밀다. 자, 이 푸시 핸들을 밀어야 봅슬레이가 쭉 잘 나가겠죠. 출발할 때 이 썰매를 이렇게 밀 때 푸시 핸들 꼭 필수입니다. 좋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세 번째, 이 앞부분 썰매에 선수들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그래서 덮개도 있는데요. 이 덮개를 카울링이라고 부릅니다. 카울링, 특히 항공기의 엔진 덮개처럼 생겼죠. 카울링.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봅슬레이에서 필수인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Sled, 썰매. Sled, 썰매. Pilot, 조종수. Pilot, 조종수. Brakeman, 제동수. Brakeman, 제동수.

0: 첫 번째 표현, 단어는 뭘까요? sled, sled, 썰매, 썰매입니다. 자, 봅슬레이는요, Bob and sled, 붙인 단어이죠. 상체를 앞뒤로 흔드는 모습, Bob과 썰매, sled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자, 문장 볼게요. Bobsled is a combination of Bob and sled. 말 그대로 Bobsled는 Bob과 썰매, sled의 합성어이다. 꼭 외워주세요. Bobsled, sled, sled, sled. 자, 두 번째 단어. Pilot, 조종수, 조종사, 조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Pilot. 자, 봅슬레이에서 조종수는요, 썰매 앞에 앉아서 조종대를 연결된 로프를 당겨 썰매를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Pilot, pilot. 문장 한번 볼게요. The pilot maintains careful control of the sled with his or her feet. 조종수는 발로 썰매를 조심스럽게 조종을 한다. 꼭 외워두세요. Pilot. 조종수, 파일럿. 좋습니다. 마지막, 브레이크맨. 제동수. 그렇죠. 제동수는 뒷부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통과하면요, 그 봅슬레이를 딱 이렇게 멈추게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맨, 제동수. 문장 한번 볼게요. A brakeman and pilot works together. 제동수와 조종수는 협동을 한다. 자, brakeman, 제동수, brakeman 꼭 외워두세요.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Let's go. sled, 썰매. sled, 썰매. pilot, 조종수. pilot, 조종수. Brakeman, 제동수. Brakeman, 제동수. 네, 여러분, 저희가 방금 배워본 표현들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요, 퀴즈니까요, 꼭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나갑니다. Bobsleigh is a combination of Bob and blank. 자, Bob. 상체를 흔드는 Bob, 그리고 썰매. 썰매, 아까 뭐라고 했죠? 자, 힌트 드릴게요. 강강 sled. 3, 2, 1. 정답은 sled. 맞습니다. 썰매, sled.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A blank and pilot works together. 그렇죠? 조종수와 제 땡땡. 네, 협동을 하죠. 자. 제땡땡 뭘까요? 3, 2, 1. 정답은 브레이크맨. 그렇죠. 어후, 잘했어요. 맞추신 분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나갑니다. The blank maintains careful control of the sled with his or her feet. 그렇죠. 땡땡땡은 발로 썰매를 조심스럽게 조종을 합니다. 자, 맨 아까 전 거에 나왔죠? 그렇죠. P로 시작하는 단어? 파일. 3, 2, 1. 정답은? 파일럿. Very good. 우, 브라보. 잘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러 가볼게요. Let's go!
1: Bobsleigh is a winter sport. Bobsleigh is a combination of bob and sled. The players push their sleds for 50 meters before getting in. The pilot maintains careful control of the sled with his or her feet. A brakeman and pilot works together.
0: Bobsleigh is a winter sport. 봅슬레이는 겨울 스포츠입니다. Bobsled is a combination of bob and sled. 봅슬레이는 상체를 앞뒤로 흔드는 모습

up과 썰매 sled의 합성어입니다. The players push their sleds for 50 meters before getting in. 선수들은 썰매에 타기 전에 50m를 밀고 나갑니다. The pilot maintains careful control of the sled with his or her feet. 조종수는 발로 썰매를 조심스럽게 조종합니다. A brakeman and pilot works together. 제동수와 조종수는 협동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봅슬레이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좋습니다. See you next time!

정의 여정 리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토끼. 어? 토끼! 토끼! I'm sleepy! I'm sleepy! 어? 졸리다고? 지금 친구들과 있잖아. 어제 잠을 못 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야? My bed! My bed! 토끼 왜 침대? 아, 저런 침대가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거로구나. 어우, 시끄러워. 이거 무슨 소리지? Alarm! Alarm! 맞아, 토끼. 마침 토끼를 깨우는 알람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토끼를 위해서 새로운 침대를 잡아볼까요? Yes, please! Yes, please! 우리 토끼에게 침대를 잡아주면서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함께 배워보자고요.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우면 스르륵 잠이 오죠. 오늘은 푹신하고 아늑한 Soft and Cozy Bed 함께 만들어봐요. 준비가 되셨다면 Follow me, step by step. I'm going to make a purple bed. 저는 보라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put the color side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놓습니다. Fold in half. 반으로 잡을게요. Fold in half again. Now unfold everything. 다시 다 펼쳐서 to the center line, fold the doors. 문 접기를 할게요. Open the doors. 문을 열어주시고 You see these two new lines. 양쪽에 있는 새로운 선을 향해서 또 접어주세요. Now you see this bottom half. 아래쪽 절반 부분을 fold up 위로 접어줍니다. Unfold. 이렇게 펼치면 여기 있는 선이 보이시죠? 그 선을 따라 다시 fold backwards.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요. Pinch along the line. 이렇게 선을 따라 꼬집듯이 접은 후에 take this line to the center line. 중앙선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Then use this purple part. 왼쪽 오른쪽에 이 보라색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을 이 선을 따라 접을 거예요. Fold. 이렇게 접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Flatten down the triangle. 삼각형 모양으로 눌려 접어요. Again. Now, fold these two bottom corners. 아래쪽 여기 귀퉁이를 조금씩 접어주세요. You see this top edge? 맨 위에 모서리를 조금 접어내릴 건데요. And then, fold both sides up. 이쪽을, 양쪽을 이렇게.

0: 다시 접어 올려줄 거고요. As you do that, open up this middle part. 이 가운데에 접어두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면서 make walls 이렇게 벽이 형성되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And pick it up, 들어 올려서 turn it over, 뒤집어 볼게요. You see the headboard, 여기가 침대의 머리맡 부분이고요. And this is the mattress, 매트리스 부분이네요. This looks cozy and soft, 폭신폭신하고 아늑해 보이는데요. 침대를 보기만 해도 졸리는 기분이 들어요. I need to go to bed. 저는 이제 자러 갈래요. Wow, it's night time. 벌써 어두운 밤이 됐어요. 더 놀고 싶은데. 리즐, 내일 학교 가려면 이제 씻고 자야지. 네, 엄마 알겠어요. 졸리긴 하다. 이제 잘 시간이네. 친구들도 어서 자야지. 이제 잘 시간이야. It's time for bed. 이제 잘 시간이야. It's time for bed. 아, 그럼 침대에 누워볼까? 먼저 베개를 베야지. I need my pillow. 그리고 blanket, 이불도 덮어야지. 아! 잠깐! I need my bunny! 내 토끼 인형도 끌어안고 잘 거야. Good night, bunny! 아, 나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요. I lie on the bed. 나는 침대에 누워요. I lie on the bed. 아, 엄마! 불 끄기 전에 나 잘 자라고 뽀뽀해주세요. 잘 자라고 뽀뽀해주세요. Kiss me good night. 잘 자라고 뽀뽀해주세요. Kiss me good night. 엄마가 뽀뽀해줄게. 잘 자렴, 리즐. 쭉. 냠냠냠. 잠이 오는데. 왜 몸이 흔들리는 것 같지? 날아간다! 우와, so beautiful! 밤하늘이 정말 아름답잖아? I fly in the sky through the stars. 가만, 이거 꿈인가? 볼을 꼬집어 볼까? 오, 안 아프잖아! 이거 꿈이구나! I am in a dream. 나는 밤새 꿈을 꿔요. I dream all night long. 나는 밤새 꿈을 꿔요. I dream all night long. 친구들 혹시 늦잠 자나요? 리즐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느라고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 원어민의 음성으로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1: It's time for bed. It's time for bed. I lie on the bed. I lie on the bed. Kiss me good night. Kiss me good night. I dream all night long. I dream all night long.
0: 이봐, 토끼! 또 자는 건 아니지? 친구들이랑 같이 복습해야지. 친구들,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할 준비 되신 거죠? 이제 잘 시간이야. It's time for bed. It's time for bed. 나는 침대에 누워요. I lie on the bed. I lie on the bed. 군형 쓸 수 없지? 엄마, good night 뽀뽀해 주세요.

Kiss me good night. Kiss me good night. 나는 밤새 꿈을 꿔요. That's right. I dream all night long. I dream all night long. 와, 토끼도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는 이만 토끼 재우러 갈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쌤.
1: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있었어요. 주학생분들 되게 신기한 거 배우고 있네요. 오!
0: 쌤, 네. 저 이거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 쌤이랑, 아. 네,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어요.
1: 아, 진짜요?
0: 이거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저희 거양 특산물이에요. 양강도 특산물?
1: 이름이 뭐예요?
0: 이름 가즐이요.
1: 과즐?
0: 네, 가즐. 어때요?
1: 맛있어요.
0: 어, 맛있죠?
1: 맛있어요. 좋아요?
0: 네. 되게 이거 저희 뭐 결혼식이라던가 네, 특별한 날일 때 만들어 먹어요.
1: 이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눠주려고 갖고 온
0: 그쵸?
1: 거예요?
0: 저희 여기 있는 분들 다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어요.
1: 짱이다. 멋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방금 지영 학생이 되게 맛있는 과즙을 나눠줬잖아요.
0: 네.
1: 이렇게 나눠주다 라는 표현으로 오늘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0: 어, 네, 좋아요, 어, 너무.
1: 좋아요,
0: 쌤, 그러면, 나눠주다. 뭐, 기부. 기부?
1: 맞아요, 기부를 써도 괜찮아요.
0: 네.
1: 근데 기부보다는 이번에는 네.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알려드리고 싶은?
0: 아, 뭐죠?
1: 아,
0: 궁금해지겠어요, 쌤.
1: 자, 제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0: 네.
1: 자, 만들어봐요. 자, 힌트는?
0: 이거 핸드잖아요.
1: 맞아요. 손, 핸드예요?
0: 네.
1: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잘 봐요.
0: 뭔가를. 아, 아웃?
1: 맞아요. 아웃. 붙여보세요.
0: 핸드 아웃?
1: 핸드 아웃. 맞아요. hand out이라고 얘기하면 네. 이게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0: 오, 진짜요?
1: 네.
0: 뭔가 손을 통해서 줘서 hand out인가?
1: 맞아요. 아마 손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지영 학생이 이렇게 막 손으로,
0: 네, 손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1: 아마 그런 동작을 정말 보이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표현이 바로 hand out.
0: 와, 진짜요?
1: 네.
0: 단어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쌤. 그죠?
1: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쌤 두근두근. 자, 자 나는
0: 난 I
1: 나누어 줬다.
0: Hand out.
1: 근데 나누어 주었다. 벌써 나눠주고 없잖아요. 자, 나누어
0: handed
1: 줬다.
0: Handed out.
1: 네, 맞아요. Handed out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0: I handed out.
1: 뭘 나눠줬어요?
0: 가즐.
1: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0: 어, 진짜요? 끝났어요, 쌤 문장이.
1: 네, 끝났어요. 한번 다시 얘기해 볼래요?
0: I handed out 가즐.
1: 맞아요. I handed out 과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잘했어요.
0: 가줄 자리에 다른 단어 막 붙여도 돼요?
1: 그럼요. 뭐 넣어볼래요?
0: 저는 애플?
1: 어, 좋아.
0: 사과?
1: 어, 사과 여러 개 나눠줬다. 한번 네. 해볼까요?
0: I handed out apples.
1: 애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만 더.
0: I handed out apples.
1: Good job. 잘했어요. I handed out apples.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과를 나눠줬어요.
0: 여러 명에게 나눠줬다.
1: 네, 그런 뜻이 돼요. 잘했어요.
0: 오! 벌써 저희 문장 하나 만든 거였어요?
1: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상황 하나를 지영 학생이 문장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0: 네, 도전해보겠어요. 네.
1: 오케이. 자,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이런 네. 걸

0: 체험학생이랑 이따 가고 싶어요. 그들이
1: 데이
0: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1: 핸디드 아웃?
0: 맞아요. 좋아요. 나누어 줬어요. They handed out.
1: 네.
0: 아, 공짜 아이스크림 샘플을. 공짜?
1: 공짜? 풀?
0: Free?
1: Free 아이스크림?
0: 샘플을. 샘플들을.
1: 아이스크림 samples.
0: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번 문장 붙여볼까요?
1: They handed out free ice cream samples.
0: 좋아요.
1: 끝났어요?
0: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공짜 아이스크림 샘플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네. 저는 이런 상황도 좋아요. 이렇게 풍선을 나눠주는 상황. 자, 나는 풍선을 나눠줬다. 어떻게 말할까요?
1: I handed out 풍선. 근데 쌤, 풍선이 뭐죠?
0: 풍선, 영어로 balloon이라고 얘기해요.
1: Balloon.
0: 왜 막 가다가 보면 그런 거 막 나눠주잖아요.
1: 네네네.
0: 홍보하려고.
1: 네, 맞아요.
0: 네, 풍선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풍선을 나눠줬다. 이제 할 수 있겠죠?
1: I handed out balloons.
0: 맞아요. I handed out balloon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 풍선이 balloons.
0: 나 말고 네. 그들이 나눠줬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1: They handed out balloons.
0: Good job. They handed out balloons. Good job. 잘했어요.
1: 어제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1: 네.
0: 이제 잘 쓸 수 있겠죠?
1: 네.

0: 근데 지영 학생,
1: 네.
0: 방금 우리가 핸드 아웃 나눠주다라는 얘기를
1: 네.
0: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반대로 아웃의 반대는 뭐예요?
1: 인이요.
0: 인이요. 그럼 맞아요. 근데
1: 네.
0: 핸드 인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1: 인이요?
0: 네, 핸드 인.
1: 건네주다? 건네받다?
0: 나눠주다?
1: 나눠주다?
0: 봤다?
1: 맞다?
0: 좋아요. 핸드인이라고
1: 네.
0: 얘기하면 이때 뜻이 좀 달라져요.
1: 뭐예요?
0: 지원생 과제 많죠?
1: 네, 과제 진짜 많아요. 저 내일도 에세이 또 제출해야 되거든요.
0: 어떡해. 표정이 너무 슬프다. 좋아요. 자, 근데 그 과제 다 하면 어떡해?
1: 과제 제출해야 되죠.
0: 그 제출하다가 영어로 핸드인이에요.
1: 핸드아웃 건네주나? 핸드인이 제출하다예요?
0: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과제 다 하면, 왜
1: 네.
0: 과제 함 같은 데다가 집어넣죠?
1: 네네네.
0: 손으로.
1: 네.
0: 그죠?
1: 네.
0: 그래서 핸드인.
1: 아, 진짜요?
0: 문장 만들 수 있어요.
1: 아, 그러면 저는 내일 에세이를 제출해야 되니까.
0: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요?
1: 네.
0: 자, 나는 뭐뭐 해야 된다.
1: I have to
0: 좋아요. 제출해야 된다.
1: handed in?
0: 이때는 핸드인.
1: handed in?
0: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1: I have to handed in.
0: 뭘 제출해야 돼요?
1: essay.
0: 그러면 my essay, 내가 쓴
1: my
0: 문장.
1: essay. tomorrow는요?
0: 붙여도 돼요, 내일.
1: 아, 진짜요?
0: 네.
1: tomorrow.
0: 자, we are ready. 자, 이제 다 준비됐어요.
1: 네.
0: 자, 문장 한번 가볼게요.
1: I have to hand in my essay tomorrow.
0: 맞아요. 다시 한 번만 더.
1: I have to hand in my essay tomorrow.
0: Good job. I have to hand in my essay tomorrow.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에세이 제출해야 돼요. 라는 뜻이 돼요. 잘했어요.
1: 제출하다 핸드인 몰랐어요.
0: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에세이 대신에
1: 네.
0: 숙제를 내일 제출해야 돼요. 어떻게 말할까요?
1: 허물코 네, 해볼게요.
0: 잘해볼게요. 네.
1: I have to hand in 허물코.
0: 네, 내가 한 숙제니까.
1: My 허물코.
0: 내일.
1: Tomorrow.
0: 좋아요. 자, 그럼 문장 한번 가볼게요.
1: 네. I have to hand in my homework tomorrow.
0: Good job. I have to hand in my homework tomorrow. Good job.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내일 숙제를 내야 돼요. 라는 뜻이 돼요. 잘했어요.

0: 선생님 근데 응. 저희 고향에서는 제출하다를 안 써요.
1: 뭐라고 해요?
0: 쌤 저희가 바치다를 써요.
1: 이렇게?
0: 네 바치다. 왜냐면 네. 저희가 숙제를 선생님

0: 안녕하세요, 쌤.
1: 쌤.
0: 왜요?
1: 제가 쌤한테 이야기 드릴 거 있어요.
0: 뭔데요?
1: 저희 제목이 너의 영어를 응원해잖아요.
0: 네.
1: 근데 다른 단어들은 다 알겠는데,
0: 뭐지?
1: 응원해를 어떻게 표현해요? 쌤이 그건 안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0: 미안해요. 지금까지 안 가르쳐 줘서 미안해요. 그러면 네. 오늘 이 응원해,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려드리면 좀 풀리겠어요?
1: 네.
0: 알겠어요. 자, 준비됐어요?
1: 네.
0: 자, 힌트예요.
1: 뭐, 밧줄을 당겨요?
0: 네, 당기다 영어로 뭐라고요?
1: 당기다 풀이요.
0: 풀! 맞아요, 풀.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힌트예요. 너를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
1: 너를 위해서. For you!
0: 맞아요, for you. 너를 위해서. For. 네. 자, 그러면 얘네를 붙여보세요.
1: Pull for you?
0: Pull for you. 너를 위해서 당긴다, 너를 응원한다라는 뜻이에요.
1: 너를 위해서 당긴다, 응원한다.
0: 응, pull for 하면 이게 응원하다는 뜻이에요.
1: 아, 진짜요? 그러면 너의 영어를 응원해 어떻게 해요?
0: 자, 지영아 쌤이 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나는
1: I
0: 뭐뭐 하고 있어요. 당기고 있어요.
1: Pull for you?
0: I pull for you 해도 괜찮아요?
1: 네.
0: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당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도.
1: I pulling.
0: I am
1: pulling.
0: 너를 위해서.
1: For you.
0: 네, I am pulling for you 라고 얘기하고.
1: 아, 진짜요? I am pulling for you.
0: 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1: 너의 영어를 응원해.
0: 너를 응원하고
1: 너를, 있어요. 너를 응원해.
0: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1: 오, 진짜요?
0: 한 번만 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 I am pulling for you.
0: I am pulling for you. Good job.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1: 그러면 쌤, 우리는 응원해를 어떻게 해?
0: 그쵸. 저희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응원하는 거니까.
1: 네.
0: 자,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한번 도전해볼게요.
0: 해볼래요?
1: We are pulling for you.
0: We are pulling for you.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예!
0: 잘했어요.
1: We are pulling for you.
0: Yes, we are pulling for you. 네.
1: 친구한테랑 내가 너를 응원해 할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1: 쌤, 그러면 이 문장 만들 수 있겠죠?
0: 어떤 건데요?
1: 포기하지 마, 우리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문장은 겁내지 않는 게 출발인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그럼요. 할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 도전해 볼게요.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이 포기하지 마였죠?
1: 네.
0: 포기하지 마.
1: Don't.
0: 맞아요. Don't.
1: Don't worry.
0: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1: 네.
0: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Don't worry. 그리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다 영어로?
1: 포기하다?
0: 포기하다 영어로 give up 이라고 얘기해요. Give up.
1: Don't give up.
0: 맞아요. Don't give up.
1: Don't give up.
0: Don't give up. Don't worry. Don't give up.
1: 네.
0: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1: We are pulling you. Pulling for you.
0: 그렇죠. We are pulling for you. 너는 할 수 있어.
1: You can do it.
0: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붙여볼까요? 자, 이제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1: Don't give up. Don't give up. We are pulling for you. You can do it.
0: Yes. Yes.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Don't give up. We are pulling for you.
1: You can do it.
0: 잘했어요. 이제 말 잘하네요.
1: 응원처럼 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이제 잘해요.

0: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플링폴듀라 했잖아요. 근데 풀이 어떤 연관이 있어서 왔어요?
1: 아, 풀, 그죠?
0: 네.
1: 이거 자주 봐요. 문에도 막 붙어 있어요. 그쵸? 당겨라. 이렇게 얘기할 때 푸시 풀 이렇게
0: 아,
1: 붙어 있죠?
0: 네.
1: 근데 그 풀과 같은 풀이에요.
0: 아, 진짜요?
1: 당기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리면 좋은가 하면 줄다리기.
0: 줄다리기요?
1: 줄다리기 할 때, 왜 우리가 줄을 당기죠?
0: 밧줄 당기기.
1: 밧줄 당기기라고 해요?
0: 네, 저희 고향에서 밧줄 당기기라고 해요.
1: 아, 그렇구나. 여기서 줄다리기라
0: 아,
1: 그래요.
0: 진짜요?
1: 밧줄 당기기, 줄다리기.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할때 우리가 당기죠.
0: 네.
1: 근데 누굴 위해서 당기냐면 우리 팀을 위해서
0: 우리를 위해
1: 당기죠.
0: 당기죠.
1: 그렇죠. 그래서 당기다, 뭐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팀을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원하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제일
0: 그래서
1: 잘날 거예요. Pull for
0: 풀펄 이렇게
1: 응원해.
0: 되는
1: 네.
0: 거예요?
1: 맞아요. Pull for. Pull for
0: 풀펄.
1: 다음에 사람을 넣으면 사람을 응원하다. Pull for 다음에 팀 이름, 왜 운동 경기 같은 거.
0: 네네.
1: 이렇게 그런 팀 이름을 넣으면 그 팀을 응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Pull for를 쓸수 있어요.
0: 저는 옐로우 팀을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그럼 옐로우 팀을
0: 누군지?
1: 응원하고 있어요라고 해볼래요?
0: I am pulling for yellow team.
1: The yellow team 한번
0: The
1: 해볼까요?
0: yellow team.
1: 자, 그러면.
0: I am pulling for you. 다시 할게요.
1: 좋은 표현이 입에 익었어요. 좋아요.
0: 네.
1: 자.
0: I am pulling for yellow. The yellow team.
1: 맞아요. 아마 딱 지정하는 그 팀일 거니까. 자, I am pulling for the
0: for
1: yellow
0: the
1: team.
0: yellow team.
1: 저는 청팀을 응원할래요.
0: 청팀이요?
1: 네. 파란 팀.
0: 그린 팀?
1: 파란 팀.
0: 파란 팀?
1: I am pulling.
0: I am pulling for 그린 팀.
1: 그린 팀은 초록색 팀이에요.
0: 블루 팀.
1: 맞아요. 자, 그러면.
0: I am pulling for 블루 팀.
1: I am
0: 더
1: pulling.
0: 블루 팀.
1: 맞아요. 자, 그럼 2점.
0: I am pulling for 더 블루 팀.
1: Good job. I am pulling for the blue team. 저는 이렇게 청팀을 응원하고 있어요. 좋아요.
0: 아,
1: 잘했어요.
0: 네. 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팀을 응원하고 싶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 자, 그러면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어느 팀을 응원하니? 라고 영어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영 학생한테. 그러면
0: 네.
1: 지영 학생이 나는
0: 나는
1: 한국 팀을
0: 우리
1: 응원해.
0: 팀을 응원하고 있어. 한국 팀.
1: 한국 팀을 응원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면 돼요.
0: 네.
1: 자, 잘 들어봐요.
0: 네.
1: 지영!
0: Yes.
1: Which team are you pulling for?
0: I am pulling for my Korea.
1: 할수 있어요. 자, 그 한국 팀.
0: The Korean team.
1: 맞아요.
0: I am pulling for the Korean team.
1: 네, 좋아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0: 네.
1: 대답 한번 해봐요. 지영, which team are
0: Yeah.
1: you pulling for?
0: I am pulling for my the Korean team.
1: Good job. You are pulling for the Korean team.
0: Yeah.
1: Okay.

0: 이게 당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 뭐뭐를 위해서 하는 for이 붙어서 누구를 응원하다라는 뜻이 됐어요. 근데 이 장면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살짝 말씀드렸지만 줄다리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당기다,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당기다, 당기다,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당겨주는 거니까 네, 응원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1: 그럼 친구한테 너를 응원해.
2: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 I am 플링펄류.
2: 그쵸. 친구가 막 의기소침했어요. 막 못할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Hey,
1: don't give up.
2: Hey.
1: I am 플링펄류. You can do it.
2: 좋아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Young King's tomb was raided soon after his funeral, but the tomb robbers didn't take all the treasure. 네, 자, 무덤 강도 이게 뭘까요? 네, 도굴꾼이죠. 네, 그래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이런 데만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이런 보물들을. 자, ancient tombs and graves contain lots of treasure. 네, 친구들 역사책을 보면은 이렇게 옛날 무덤에 뭐 왕이나 아니면 이런 pharaoh, Egyptian pharaoh들이 죽었을 때 많은 보물을 갖고 같이 묻었잖아요. 이거를 알고 훔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tomb robbers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자, to raid는 뭐 쳐들어간다, 네, 침입하다 이런 뜻이라서 거의 이제 훔쳐가려고 쳐들어간 거예요. Alright, so tomb robbers 있습니다. Okay, let's read about the next one. Tomb robbers are still active today. In Guatemala, archaeologists excavating an important Maya site discovered over 100 tunnels dug into the sides of stone temples by looters. Maya temple called the Great Jaguar in Guatemala. 네, 친구들 이게 여기 보면은 이 Maya temple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archaeologist 고고학자 우리 배웠죠? Excavating, they excavated. To excavate는 발굴하다 이런 뜻인데 이 고고학자들이 뭐를 발견을 했냐면요. They discovered 100 tunnels dug into the sides of stone temples by looters. 자, 이 looters는 약탈자. 네, 그래서 이 looters는 어떻게 보면 도둑이에요. 그렇지만 친구들, 뭐 무슨 차이냐면은 robbers들과 도둑 차이가 뭐냐. 이게 looters는 특히 뭐 전쟁이나 아니면은 뭐 폭동 있을 때 그때 훔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고. 네, 그게 바로 looters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들이, 이 looters들이 100개 이상의 터널을 만든 거예요. 막 저 밑에 터널 해가지고 훔치려고. Oh, bad, bad. Okay, let's continue reading. What other kinds of treasure are there? Finding treasure isn't just about what it's worth. Often, objects have important cultural value. For Native Americans, belts and headdresses decorated with prized natural materials, like eagle feathers and cowrie or wampum shells, are treasure. In many cultures, helmets, shields, and swords are treasured for their age, precious materials, and craftsmanship. Native American headdress from the 19th century. The Battersea Shield. This Iron Age shield is over 2,000 years old. A replica of an Anglo-Saxon helmet from Sutton Hoo in Suffolk, UK. 자, 여기에서 보면은 Native Americans들은 북미 원주민이죠. 이 원주민한테는 이런 헤드드레스나 벨트가 굉장히 귀중품이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이런 가치 있는 물건도 다 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kay,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for today. 우리 해적 보물도 대해서 읽었고 그리고 tomb robbers, 이 무덤을 이렇게 아주 그냥 도둑들 대해서도 읽었고 그리고 그냥 은화, 뭐 금화뿐만 아니라 이런 헤드드레스, 뭐 헬멧, 쉴드 이런 것도 다 보물이죠.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please join me next time. Bye!
1: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금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반갑습니다. Oh, you want to continue reading about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정말 이런 묻혀진 이렇게 보물들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뭐 해적선에서 나온 보물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무덤에 아주 귀중한 그런 물건들이 또 이제 또 우리 도둑도 있어요. They're tomb robbers, right? We learned about that last time. So let's see what we are going to read about today. But before we do, we need to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to keep. To keep. Very easy. 가지고 있다. Okay. And the second word is permission. Permission. 자, 허락. Okay, good. And the last one is reconstruction. Reconstruction. 항상 RE가 있으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게 다시, right? 복원 그런 뜻입니다. Alright, 다시 construction 한다는 거죠. Alright,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today. Okay, so let us continue reading about treasure. Let's start reading. Can you keep the treasure you find? Treasure hunters must get permission from the landowner to search on their land and report any treasure they find. If you find something important, you may not be able to keep it, but it could be of historical importance. In 2001, a metal detectorist found a gold Bronze Age cup in a field in Kent, UK. The British Museum bought the cup and put it on display. In 2009, a metal detectorist discovered a hoard of Iron Age torques in a field in Scotland. Important finds are often bought by museums so the public can enjoy learning about them. The Bronze Age cup is over 5,000 years old, and it's been crushed, possibly when the field was plowed. This 2,000-year-old gold torque was worn around the neck. Okay, 사진만 봐도 너무 멋있네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 이 시노이가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만약에 보물을 찾으면은 가질 수 있나요? 자, to keep 우리의 첫 번째 단어인데 to keep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찾으면은 가지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treasure hunters, 네, 보물 헌터들은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락, our second word is permission. 자, permission은 허락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고 또 만약에 뭐를 찾으면은 또 땅 주인한테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갖고 갈 수가 없죠. 안 그러면 법으로 걸립니다. 오케이. 자, 여기 2001년에 a metal detectorist found a gold bronze age cup. 자, 친구들, metal detector 우리 처음에 책 읽었을 때 첫 번째 페이지 metal detector이 나왔는데 금속 탐지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IST, Metal Detector East로 돼 있죠. 그러면 친구들, 이 IST, 이거를, 이렇게 IST가 붙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Metal Detector를 쓰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pianist, IST가 되면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 그래서 이 IST를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metal detector로 이런 대단한 걸 찾은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This Bronze Age, 청동기 시대에서 나온 건데 5000년 이상, 진짜 오래된 컵인데 네, 이 컵 모양이 컵이 조금 찌그러져서 사실 모양이 제대로 돼 있지 않네요. 그렇지만 이게 이 골드, 금으로 된 컵이에요. 자, 2009년에는 또 뭐를 찾았냐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목걸이 같은 이게 토크라고 해요. Torque. It's an ancient sort of necklace.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으로서는 목걸이 같이 비슷한 거죠. 목에 이렇게 장식한 건데 이것도 금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멋있고 이런 디테일이 아주 굉장합니다. 네, let's do our stop and think. What happened to the gold bronze age cup? 자, 옆에 있는 컵,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보면은 The British Museum bought the cup and put it on display. 박물관에서 정말 너무 기중품이고 소중한 거라서 이제 샀어요. 사서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했죠. Okay, so let's continue reading the next page. Are there any lost treasures? There are many legends of lost treasures. King John's treasure, including his crown jewels, gold and money, is said to have been lost in 1216 somewhere in the fens in East Anglia, UK. Historians are still looking for it today. The Amber Room was made for a Prussian king in the 18th century. Its walls were decorated with amber panels, backed with gold leaf. It was loot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may have been destroyed by bombing. The Amber Room was in the Catherine Palace, St. Petersburg, Russia. This reconstruction shows what it would have looked like. 네, 아직도 보니까 이런 보물들이, 못 찾는 보물들이 좀 꽤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영국에서 King John lost actually his treasures, crown jewels, 왕관 보석들, 뭐 gold, money, 금, 돈 이런 거를 어디에서 잃었대요. 어디냐면은 fens in East Anglia, UK. 동부의 소택지, 뭐 습지대에서 이런 보물을 잃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찾았대요. 아, 오케이.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amber room이라고 하는데 친구들, amber는 호박이에요. 자, 보석의 한 종류인데 세상에 이 한 방을 갖다가 보석을 다 패널로 이렇게 쫙 했는데 거기에다가 gold leaf, 막 금박질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 그림은 reconstruction입니다. 복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어 reconstruction이었죠. 이 복원을 댔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 대전서 이거를 훔쳤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파괴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Al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That was very interesting. 네, 그래서 우리 그 King John's 보물은 아직도 못 찾았고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까요? 말까요? Maybe it could happen. Maybe you can find it. Who knows?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let's finish the book next time. Take care. Bye!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학교생활 영단어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3개 단어 쌤이 뽑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어들 써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 시간 동안 바로 암기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가짐이겠죠. 자, 오늘도 쌤이랑 같이 이 단어 쉽고 재미있게 암기해봅시다.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수업 내용이 어려울 땐 힘들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은 정말 클 거예요. 오늘도 배움 및 이해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배움과 이해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늘 배우고 있죠? 배우다 라는 단어는 learn, learn.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써볼게요. 스펠링을 외우고 써보시면 더 좋습니다. learn, 어떻게 쓰죠? L-E-A-R-N. 읽을 때는요, 그냥 learn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여기 R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learn, 혀를 안쪽으로 넣는다 라는 느낌으로 lear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learn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가르치다 라는 표현도 알고 있죠. 가르치다 할 때는 teach, teach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교사, 선생님을 teacher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배우다 라는 표현 learn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earn을 활용한 핵심 예문 두 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I learn Spanish at school. 자, 여러분, Spanish라는 것은 스페인어입니다. 그런데 I learn Spanish라고 하였으니까 나는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뭐 한다? learn, 배운다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We learn new words every day.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learn new words라고 하였으니 새로운 단어들을 뭐 한다? 배운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learn이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라고 할 때 자주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 볼까요? 자, 이번 단어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바로 understand. understand. 자, understand. 단어가 조금 길지만 보이는 그대로 발음됩니다. understand.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게 쓰죠? you understand. 읽을 때는 understand 뒤에 이렇게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영어 문법도 이해하게 되고 어려운 수학 개념도 이해를 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understand인데요. 자, 우리 예문 볼게요. I understand English very well. I understand English very wel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understand English라는 건 나는 영어를 뭐 한다? 이해.

한다가 되겠죠? Very well은 아주 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 영화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나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자, 그럴 때는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Can you understand this movie? 너는 이 영화를 understand 할 수 있니? 뭐 할 수 있니? 이해할 수 있니?가 되겠죠? 이렇게 understand라는 것은 이해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finish. finish. 자, 이 단어의 이 sh 발음은 sh, sh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finish, finish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자, 우리 먼저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finish, F-I-N-I-S-H. 자, 강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finish,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finish라는 것은 끝내다 라는 의미예요.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begin 혹은 start, 시작하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finish라고 하면 끝내다인데 우리 친구들 마라톤이나 달리기 경주나 시합 본 적 있나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 결승선에 finish line을 볼 수 있어요. 이 finish line이 왜 finish line일까요? 맨 마지막에 끝내고 들어오는 선이라서 finish line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finish는 끝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자, 그럼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라고 했네요. 너는 숙제를 뭐 했니? 끝냈니? 가 되겠죠? Finish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끝냈니? 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Did you finish your lunch? Did you finish your lunch? 라고 했는데요. 자, lunch라는 것은 점심이죠. 점심을 끝냈냐는 건 점심을 다 먹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Did you finish your lunch? 너는 점심을 다 먹었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finish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배움 그리고 이해와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보았어요. 우리 배우다 라는 단어는 learn, 이해하다 라는 단어는 underst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다 라는 단어는 finish였죠? 오늘 배운 단어들도 체크리스트와 함께 열심히 복습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9강 학교생활 영단어 9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진짜 내 것이 되고 배운 것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학습 및 생각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 학습 목표에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 오늘은 생각과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think, 첫 번째 단어 think가 정말 중요하게 자주 쓰이는데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단어 think 같이 한번 써볼게요. T-H-I-N-K 같이 써볼게요. T-H-I-N-K 발음은 think, think. 네, 생각하다입니다. 자, 생각하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I think,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이런 뜻이에요. I think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 think you are very smart. 나는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죠? You are very smart. 네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해.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I think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Do you think English is fun? Do you think English is fun? 자, 이번에는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생각하니? 뭐라고? English is fun. 영어가 재미있다고. 다시 한번 Do you think English is fun? 너는 영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I think 혹은 Do you think? 라는 표현은 이 think를 활용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no 살펴볼게요. no, 알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k는 발음하지 않는, 소리나지 않는 무음입니다. no, 큰 o가 아니고요. no, k가 없는 것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쓸 때는 K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써주어야 해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K-N-O-W 발음은 No, No. 네, 알다입니다. 여러분, I know 하면 나 알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know는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know Jane. She's my friend. 라고 했는데요. 나 제인을 know, 알아라는 표현이죠. 그녀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내가 걔 알아.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I know your name 이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이름을 알아라는 표현이죠. 너 짐이잖아 라고 하면서 나 너의 이름을 알아 라고 할때 know라는 단어를 써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know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remember 같이 볼게요. remember 하면 기억하다, 잊지 않고 기억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remember. R-E-M-E-M-B-E-R. R.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remember.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반대말도 같이 알아둘게요. 반대말. 반대말은 잊다가 되겠죠? forget. forget 하면 잊다, 잊어버리다고 기억하다는 remember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둘다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Do you remember my name? 이라고 하였는데요. 너는 나의 이름을 뭐하니? remember 이라고 하였습니다. remember 이라는 건 기억하다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o you remember my birthday? 라고 했어요. 자, birthday, 생일이죠. 너는 나의 생일을 뭐하니? remember, 기억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remember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억하다. 반대말은 또 뭐라고요? 잊다, forget. 자, 여기에 있는 표현들도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나 기억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을 배웠는지 복습해 볼까요? 먼저, 생각하다. 생각하다는 think, think. 그리고 알다. 알다는 know, know. 마지막으로,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기억하다라는 표현은 remember, remember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표현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수입니다. 우리 한번 나온 단어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배운 단어들도 꼭 체크리스트, 그리고 월드 리뷰와 함께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10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로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영어책을 두고 읽으면서 영어에 푹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저는 준비 완전히 많이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the Rhinoceros Got His Skin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코뿔소의 주름에 그 궁금증이 싹 해결되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말로는 모든이라고 해석이 되는 every와 all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를 추측해보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어떻게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코뿔소가 이제 수영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그럼피하게 무뚝뚝하게 이렇게 서 있네요. 근데 기분이 뭔가 좀 안 좋아 보이죠?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걸 보니까 땅을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빵가루를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그 남자가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많이 가려운가 봐요. 그 나무에 대고 막 비비고 있는데 배에서 뭔가 툭 튀어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를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막 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뿔소는 갈 길을 가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코뿔소가 이렇게 몸에 주름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보셨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해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바로 브레인 덤프라는 것입니다. 우리 브레인 덤프가 뭐냐 하면은 덤프 트럭 아시죠? 덤프 트럭은 아주 큰 트럭인데 그 안에 뭐 모래든 뭐 자갈이든 뭔가를 싣고 나고 이렇게 쫙 쏟아버리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브레인 덤프. 뇌에 있는 것을 한번 쏟아내보자 라는 것이에요. 이 활동명인데요. 이게 최고의 복습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복습을 할 때 문제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문제지는 거기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다 주어져 있어서 사실 거기에 맞다 아니다 혹은 몇 번이다 이 찾는 게 주 목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오늘 배운 거를 줄줄줄줄 읊어보거나 한번 쭉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혹은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요.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유의미하게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복습 방법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을 읽기 전에 음원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en the rhinoceros came in from his swim, he put on his skin and buttoned it up with the three buttons. And it tickled, just like cake crumbs in bed. Then he wanted to scratch, but that made it worse. Then he lay down on the sands and rolled and rolled. Then he ran to the palm tree and rubbed and rubbed and rubbed himself against it. He rubbed a wrinkle over his shoulders and another underneath and more on his legs. Ping! He even rubbed his buttons right off. It spoiled his temper, but it didn't make

0: any difference to the crumbs. So he went home very angry and horribly scratchy. The man came down from his palm tree and felt quite pleased with himself. From that day to this, every rhinoceros has great folds in his skin and a very bad temper, all because of the cake crumbs inside. Grumph!
1: 코뿔소의 피부에 주름이 있잖아요. 오늘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질 시간입니다. 한번 볼까요? When the rhinoceros came in from his swim. 코뿔소가 나왔을 때 어디로부터 나왔냐 하면 from his swim. 그의 그 바다 속에서 수영을 마구 포포하고 있었죠. 거기로부터 나왔을 때 he put on his skin. 그는 그 가죽 피부를 다시 입었어요. 지난 이야기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 남자, 케이크, 빵을 뺏겼던 그 남자가 그 피부, 가죽 속에다가 부스러기를 엄청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입었습니다. 아하, 큰일 났습니다. And button it up with the three buttons. 그리고 나서 단추를 채웠습니다. 예전에는 코뿔소가 이렇게 가죽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추로, 그 가죽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 단추를 채웠습니다. And it tickled. 그런데 그 안에, 그 가죽 안에 엄청나게 많은 빵가루들이 꽉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빵가루들이 tickled. 그 피부가 이제 간지럽히기 시작합니다. Just like cake crumbs in bed.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케이크에 부스러기 조각들이 침대 위에 가득 있다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죠. 마치 그것처럼 이제 그 피부가 코뿔소를 가렵히기,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Then he wanted to scratch, but that made it worse. 그런데 이 코뿔소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막 아유 가려워, 아유 간지러워 이렇게 막 긁고 싶잖아요. 긁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는 것이 이 상황을 훨씬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Then he lay down on the sands and rolled. 그리고 나서 이 코뿔소는 모래 위에다가 누웠습니다. 누워서 그리고 떼굴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해서 온몸이 전부 다 그 빵가루, 케이크 가루 때문에 가렵잖아요. 그래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Then he ran to the palm tree and rubbed himself against it. 그리고 나서 이 코뿔소는 달려갔습니다. Ran to 어디로 달려갔냐 하면 그 사람, 그 남자가 올라가 있던 야자수 나무로 올라가서 막 이제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에 대고 rubbed, 문지르고 문지르고 그 자신을 어디에 어떻게 그 palm tree 야자수 나무에 접촉해서 대항하여서 반대하여서 이렇게 막 대고다가 막 이렇게 막 비비는 거예요. 왜 너무 가려우니까. He rubbed a wrinkle over his shoulders. 아, 이제 이 비밀이 밝혀집니다. 코뿔소의 피부에 왜 주름이 있는지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까 이제 rubbed a wrinkle. 주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Over his shoulder. 이 어깨 쪽에 주름이 하나 생겼고요. And another underneath. 그리고 그 주름 바로 밑에 또 뭐가 생겼냐면 another. 또 다른 게 하나가 또 생겼고요. And more on his legs. 그리고 다리 쪽에 보니까 주름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하, 이렇게 해서 주름이 생기게 됐네요. 핑! 이건 무슨 소릴까요? He even rubbed his button right off.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배 쪽에 있었던 그 단추까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이렇게 문질러서 단추를 다 떼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빵가루는 어떡하죠? 단추가 없어졌으니까 피부나 가죽은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When the rhinoceros came in from his swim, he put on his skin and buttoned it up with the three buttons. And it tickled. Just like cake crumbs in bed. Then he wanted to scratch, but that made it worse. Then he lay down on the sands and rolled and rolled. Then he ran to the palm tree and rubbed and rubbed and rubbed himself against it. He rubbed a wrinkle over his shoulders and another underneath and more on his legs. Ping! He even rubbed his buttons right off.
1: 자, 그 다음에 코뿔소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It spoiled his temper.

헐, 이제 방금까지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아, 그 안에 빵가루 때문에 지금 코뿔소가 너무나 가렵습니다. 근데 가려워서 막그 야자수 나무에 비볐는데 이게 빵가루가 빠지지 않는 한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spoiled, 망쳤습니다. 혹은 상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상하게 했냐면 his temper, 코뿔소의 성질화, 기분,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근데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빵가루가 없어지질 않잖아요. But it didn't make

0: 그는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Very angry, 너무나 화난 상태로 and horribly scratchy, 끔찍하게 그 몸이 가려운 상태로 집에 갔습니다. 와, 이 남자가 제대로 복수를 했는데요. The man came down from his palm tree. 그러고 나서 이 남자는 내려왔습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왔냐 하면은 그 야자수나무로부터 내려왔습니다. And felt quite pleased with himself. 그리고 나서 꽤나 quite 하면 꽤나죠. 상당히 pleased는 아 기쁜 만족했습니다.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아 뿌듯해 with himself. 그 스스로 나 참 잘한 것 같아. 복수를 잘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From that day to this. 그리고 그날부터 to this 오늘날까지 every rhinoceros has great folds in his skin. 모든 코뿔소는 has great folds. 아주 굵은 큰 주름들이 있습니다. in his skin. 그 코뿔소의 피부에 보면 큰 주름들이 있고요. and a very bad temper. 그리고 이 코뿔소는 성질도 안 좋대요. 그리고 매우 안 좋은 성질 혹은 기분. 이 성질이라 하면 되겠죠. 성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all because of the cake crumb inside. 전부 다 뭐 때문이냐면 cake crumbs inside. 그 안에 있었던 빵가루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그 안에 빵가루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여기에서 제가 여기 every에다가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우리 이걸 해석을 하면 모든입니다. 그런데 요 약간 궁금증을 제가 한번 유발시켜볼까요? every rhinoceros라고 했으면은 뒤에 있는 동사가 have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코뿔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has가 왔습니다. 이거 책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라는 궁금증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몇몇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나왔던 fold라고 하면 주름이라는 거. 와,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니까 주름이 아주 많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every랑 all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의미는 모든, 모든입니다. 모든, 모든 똑같은데 그런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또 다른 예문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every dog has a tail. 모든 개는 꼬리가 있다. 밑에 가 볼까요? All dogs have tails. 모든 개는 꼬리들이 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every dog이라고 하면 모든으로 해석했지만 우리가 every dog이라고 하면 개 한 마리 한 마리 각각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봐서 모든입니다. 즉 every dog은 한 마리 한 마리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한 마리를 다 보자니 각각 한 마리 각각 모든인 거예요. 각각 보자니 아, 다 꼬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dog는 해석,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사전에는 모든으로 나와 있지만 그 every의 진정한 의미는 각각 모든인 거예요. 각각. 그래서 하나로 봅니다. every dog는 개 한 마리 각각 전부 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has를 쓰는 것이고요. 뒤에도 개 한 마리에 여러 개의 꼬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꼬리 하나만 있을 수 있으니 a tail이라고 한 것이에요. 아래 거 한번 볼까요? all dogs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개들은 꼬리들을 가지고 있죠. 왜 모든 개니까? 개가 많으니까 많은 꼬리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Every rhinoceros, 모든 각각의 코뿔소들은 has great folds. 아, 주름들을 가지고 있죠. 왜? 각각의 코뿔소들은 여러 개의 주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has great folds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every는 모든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 every 덩어리는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ump라고 하면서 이 코뿔소의 안 좋은 성질을 이렇게 성질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참 재밌죠?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때까지 읽어봤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It spoiled his temper, but it didn't make any difference to the crumbs. So he went home very angry and horribly scratchy. The man came down from his palm tree and felt quite pleased with himself. From that day to this, every rhinoceros has great folds in his skin and a very bad temper, all because of the cake crumbs inside. Grumph!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꼭 복습해야 되는 거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단어와 의미, 예문까지 한번 점검하고 가시죠.
2: Against Against The rhinoceros rubbed himself against the palm tree. Spoil

0: spoil. I don't want to spoil your plan. Temper. Temper. Come back when you're in a better temper. Horribly. Horribly. The rhinoceros went home very angry and horribly scratchy. Fold. Fold. From that day to this, every rhinoceros had great folds in his skin.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최고의 복습 방법입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이나 혹은 가정에서 어떤 내용, 교과 내용, 이게 꼭 영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다루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복습 방법이 바로 문제풀기입니다. 문제지 같은 거 활용하면 아주 편하잖아요. 뭔가를 읽고 바로바로 몇 번이다 이거 혹은 간단한 쓰기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진짜 최고의 복습 방법은 제가 오늘 Tips for Students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Brain Dump입니다. 제목은 Brain Dump이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 해보거나 한번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최고의 복습 방법을 활용해보자면 오늘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거, 오늘 강의에서 다룬 것들을 다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 every와 all의 차이점은 뭐였지? 모든으로 해석한다 그랬는데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이렇게 쭉 적다 보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개념 같은 경우는 뭔가 딱 티가 납니다. 이게 더 이상 써내려가지지 않거나 혹은 말로 하고 있다면은 말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거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백지에다가 뭔가를 쭉 오늘 배운 것들을 끝까지 한번 써내려가 보는 거 혹은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쓰는 게 좀 그렇다면 말로 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산적으로 뭔가를 문제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뱉어내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복습 방법이고 가장 우리 기억에도 학습에도 좋다고 하죠. 효과가 좋다고 하죠. 꼭 기억해 보시고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혹은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실 때 혹은 다른 교과 내용을 다룰 때라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아쉽지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셨다면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연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요, 아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권리등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영어책을 제가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그 영어책을 읽으면서 영어의 유창성도 기르고요, 정확성도 기르고요, 영어의 재미에 푹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the Camel Got His Hump라는 이 새로운 책, 그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There is와 There ar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 There is와 are의 정체는 뭐지? 라는 궁금증을 상당히 많이 품었었거든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먼저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낙타가 뭔가를 먹고 있네요. 입을 자세히 보니까 나뭇잎 같은 걸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선인장이 있네요. 선인장에 있는 뭐 꽃 같은 걸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성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도 있고 소도 있네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낙타는 계속해서 뭔가를 우적우적 먹고 있는데 옆에 말이 한 마리 왔습니다. 말이 와서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낙타는 눈길도 주지 않네요. 표정이 흥! 니 혼자 놀아. 나는 이거 계속 먹을 거야. 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그림에는 개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인지 개인지 나타나서 이 강아지가 뭔가 입에 물고 왔네요. 누가 뭔가를 시킨 것일까요? 그런데 낙타가 반가워하지 않네요. 낙타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에 가깝습니다. 뭔가 약간 시큰둥한 그런 표정이죠. 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여유가 있을 때 영어에 몰입하자. 아니! 몰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것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평소에 이 영어라는 것은 방대한 양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으로 하나하나 다 외워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출. 노출이라는 것은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의 일과를 소화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중학생이 되니까 어떤 친구들은 너무 바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본인이 원한다면은 이렇게 통으로 좀 시간을 내어서 무언가에 몰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로 할 게 많아지거든요. 시험도 쳐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너무나 많아지고 학업 양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말 독서가 필요해서 나는 독서를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말 독서를 원 없이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영어를 좀 더 유창하게 읽고 싶어. 영어의 감을 좀 더 익혀야 되겠어.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좀 보고 영어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어. 그러면 영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나는 영어를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겠어.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런 판단이 선다면은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은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음원을 먼저 한번 쑥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 the Camel Got His Hump Illustrated by Marta Alvarez In the beginning of years, when the world was new, there was a camel. The camel did not want to work for the man like the other animals, so he lived in the middle of the howling desert. He ate sticks and prickles and was most idle. When anybody spoke to him, he said, "Humph," just "humph," and no more. On Monday, the horse went to see the camel. The horse had a saddle on his back and a bit in his mouth. He said, "Camel, come out and trot like the rest of us." "Humph," said the camel, and the horse went away and told

0: the man. On Tuesday, the dog went to see the camel. The dog had a stick in his mouth. He said, "Camel, come and fetch like the rest of us." "Humph," said the camel. And the dog went away and told the man.
1: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낙타 등의 그 혹이 있죠. 혹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혹이 왜 생겼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In the beginning of years, when the world was new.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years라고 하면 지금 현재 2023년이죠. 이런 연도의 초창기에, 아, 옛날 옛적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there was a camel, 낙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camel 하면 낙타죠. 한번 읽어볼까요? camel, camel.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there was에 줄을 쳐두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이 궁금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camel이 주어 아닌가? 혹은 이 there was 이 정체는 뭐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정체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there is, there are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아, 아주 친숙하시죠? A camel is there. 낙타가 저기 있다 라는 거죠. A camel is there.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there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here를 문장 제일 앞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이 되었습니다. There a camel is가 되겠죠. there만 제일 앞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there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there를 옮겼잖아요. 근데 이 there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문장 제일 앞으로 옮기고, 아, 이것 말고도 뭔가 이 there에 조금 더 시선을 집중시킬 뭔가 장치가 없을까? 그러면, 아, 원래 있었던 a camel is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걸 어떨까?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어 동사 도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결국 there is a camel이 된 거예요. 의미는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경우는 뭐뭐가 있다. 혹은 there was나 were 같은 경우는 뭐뭐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어는 a camel이 되겠죠. 그러면 camels가 되면은 앞에 있는 is가 are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there is나 there are이 탄생했다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The camel did not want to work for the man. 그 낙타는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냐면 그 어떤 한 남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Like th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So he lived in the middle of the howling desert.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았냐면 중간에 살았어요. 어디 중간에냐면 the howling desert. Howling desert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죠. 아, 고유명사입니다. 아, howling desert 그 사막의 한 중간에 살았습니다. He ate sticks. 그 낙타는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냐면 sticks. 나뭇가지 같은 걸 먹었고요. And prickles. Prickle 하면은 가시입니다. 가시. 자, 그런데 제가 이 의미를 띄우기 전에요. 프리콜을 먹었다?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 추측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나뭇가지도 먹고 프리콜 하면 가시인데 가시를 먹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이 배경이 사막이에요. 가시를 먹었다? 근데 사실 가시를 먹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미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가시 같은 거? 사막에 가시? 아,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 가시가 설마 사막에 많은 그것이지 않을까? 바로 여기 있는 이런 선인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글에서는요, 원래의 의미는 가시가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 낙타가 먹는 게 나뭇가지 및 가시라고 한다면 정말 그 가시가 아니라 선인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낙타는 나뭇가지도 먹고 선인장에 있는 가시 혹은 선인장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먹었고 and was most idle. Idle이라면 우리가 아이들아 할 때 그 아이들 아니고요. 게으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낙타는 아주 게을렀습니다. 이 움직이는 걸 싫어하죠. 뭔가 낙타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When anybody spoke to him.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he said. 그가 말하기를 흥이라고 말하네요. 흥. Just humph and no more. 단지 humph 이라고 말하고 and no more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게으름의 표시였을까요? 자, 아직까지 낙타 등에 있는 혹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요. 다음 이야기 만나보기 전에 먼저 이제 방금 읽어보았던 것을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 만나볼게요.
0: In the beginning of years, when the world was new, there was a camel. The camel did not want to work for the man like the other animals, so he lived in the middle of the howling desert. He ate sticks and prickles and was most idle. When anybody spoke to him, he said, "Humph," just "humph," and no more.
1: 자,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On Monday, 월요일에 the horse went to see the camel. 아, 이 말이 뭔가 낙타랑 뭔가 함께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말이 갔습니다. 누구를 보러 갔냐면 그 낙타를 보러 갔습니다. The horse had a saddle on his back. 자, 이것도 한번 추측해 볼까요? The horse, 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saddle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 가지고 있었냐면 on his back. 그의 등에 saddle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말 등에 있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안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말등에 이런 안장, 그거를 saddle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 그의 말등에는 안장이 있었고 and a bit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bit은 원래는 작은 조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갈을 의미합니다. 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끈 같은 거, 그 제갈을 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In his mouth, 그의 입에 제갈도 물고 있었습니다. He said, 그가 말하기로 camel, 낙타야, come out, 좀 나와봐라 and trot like the rest of us. trot이라고 하면은 빨리 걷는 걸. 말은 이렇게 빨리 걷잖아요. 탁탁탁탁 이렇게 빨리 걷잖아요. 그래서 빨리 걷자, 뭐 산책하자, 우리랑 좀 걷자, like the rest of us. 나머지 rest는 우리가 원래 쉬다, 휴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혹은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나머지, 우리랑 빨리 걷는 거 같이 하자, 어? 라고 하면서 말이 물어봤습니다. Humph, said the camel. 근데 이 camel, 낙타는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콧방귀를 끼는 것 같습니다. And the horse went away and told the man. 그리고 나서 이 말은 went away. 아, 가버렸습니다. 말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And told the man.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저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On Tuesday, 화요일에는 the dog went to see the camel. 이번에는 월요일에는 말이 갔고요. 이번에는 개가 갔습니다. 개 한 마리가 went to see the camel. 낙타를 보러 갔습니다. The dog had a stick in his mouth. 그 개는 입에 막대기를 하나 물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무 막대기를 물고 있었을까요? He said, 그가 말하기를 camel, come and fetch like the rest of us. Camel, come. 낙타야, 여기 좀 와봐. And fetch라고 하면은 우리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주워 오는 거거든요. 아, 강아지는 이 나뭇가지 주워 오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Fetch like the rest of us. 우리랑 함께 나뭇가지 주워 오는 거 그것 좀 안 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낙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같이 하자. 이게 아니라 humph, humph, 안 해. 이 말이죠. Said the camel. 낙타가 이야기했습니다. And the dog went away. 그리고 나서 개가 갔습니다. And told the man.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음원으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0: On Monday, the horse went to see the camel. The horse had a saddle on his back and a bit in his mouth. He said, "Camel, come out and trot like the rest of us." "Humph," said the camel, and the horse went away and told the man. On Tuesday, the dog went to see the camel. The dog had a stick in his mouth. He said, "Camel, come and fetch like the rest of us." "Humph," said the camel, and the dog went away and told the man.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조금 생소한 것들을 골라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Priggle, priggle. The camel ate sticks and prickles. Idle.

0: idle. The camel was most idle. Saddle. Saddle. The horse had a saddle on his back. Trot. Trot. He said, "Camel, come out and trot like the rest of us." Rest. Rest. The rest of us are going to the park.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 초등 플러스 중등이라고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는 조금 여유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독서도 좀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체능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면 제가 또 중학교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중학교에 가면 만나는 학부모님들마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학교 끝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고 다른 거 못해요. 이렇게 뭔가 좀 쫓기는 듯한 왜냐하면 아직까지 입시의 최전선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로 입시의 최전선 있는 고등학교로 한 발짝 더 다가가면서 약간은 그 조급함을 더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하고 싶은 것을 챙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에 지금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있어 보면 정말로 학생들이 바쁩니다. 수행평가하고 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떨 때는 바빠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수행평가 끝나면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정말 바쁘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중학교를 비교하자면 사실은 아주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 같은 경우도 아, 내 아이가 뭔가 이런 책 읽는 것, 영어의 유창성 혹은 영어를 읽는 것, 듣는 것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혹은 좀 더 노출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읽기로 뭔가를 조금 더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학생까지는 아직까지 풍성하게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가면 정말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 전에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많은 것, 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한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티가 안 날지라도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놓치셨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입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스테파니 쌤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매일 문장으로 활용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쑥쑥 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저녁에 어떤 취미를 즐겨 하세요? 저는 하루의 일과를 일기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I like to stay home in the evenings. I like to stay home in the evenings.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Stay. Stay. 계속 있다 혹은 머물러 남아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stay입니다. 자, 같이 발음해 볼게요. stay, stay. 좋아요.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배울 동사 stay 또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동사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stay에서 stays로 바뀌죠? 같이 해볼게요. stays, stays. 그는 머무르다. he stays. 그녀는 머무르다. she stay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일 때는 staying 뒤에 ing가 붙어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staying, staying. 좋아요. 문장으로는 I am staying. 나는 머무르는 중이다. 나는 여기 계속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 am staying.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과거형이네요. 뒤에 ed가 붙어요. 그럼 발음은 stayed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stayed, stayed. 좋아요. 자, he stayed. 그는 머물렀다. She stayed. 그녀는 머물렀다.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stay가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stay. 나는 머물러 남아있다. In my seat. 내 자리에 남아있다. I stay in my seat.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I stay in my seat. I stay in my seat.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My sister stays. Sister 3인칭 단수가 오니까 stays가 바뀌겠죠? 내 여동생은 남아있다. 어디에? 집에. My sister stays home. 내 여동생은 집에 남아있다. 같이 해볼까요? My sister stays home. My sister stays hom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is staying. 현재 진행형이죠. staying이란 단어가 왔어요. He is staying outdoors. 여기서 outdoors는 야외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indoors는 실내겠죠? 그는 야외에 남아있는 중이다. 밖에 나가있는 중이다. He is staying outdoors. 같이 해볼까요? He is staying outdoors. He is staying outdoors.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과거형이죠? She stayed. 그녀는 남아있었다. Still. 가만히 란 뜻이죠.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She stayed still 이라는 문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She stayed still. She stayed still. 자, 오늘 배울 동사 stay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로 리뷰해 볼까요? 계속 있다, 머물러 남아있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stay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는 stays, stay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staying, staying. 과거형일 때는 stayed, stayed 이렇게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이 today's point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는 야외에 남아있는 중이다. He is blank outdoors.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taying, 진행형이죠. He is staying outdoors. 그는 야외에 남아있는 중이다. 같이 해볼게요. He is staying outdoors. He is staying outdoors.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내 자리에 앉아있다. I blank in my seat.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기본형이죠. I stay in my seat. 나는 내 자리에 앉아있다. 같이 해볼까요? I stay in my seat. I stay in my sea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She blank still.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stayed가 와야겠죠? 같이 해볼게요. She stayed still. She stayed still.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My sister blank home. 내 언니 혹은 여동생은 집에 남아있다. 이 문제에 blank는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니까 stays, s가 와서 stays가 되겠죠? My sister stays home. 내 언니는 집에 남아있다. 같이 할까요? My sister stays home. My sister stays home.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가벼운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Today is a holiday. 오늘은 휴일이다. My sister stays home. 내 언니는 집에 남아있다. She stayed still.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I'm staying in the playground. 나는 놀이터에 있다. Today is a holiday. My sister stays home. She stayed still. I'm staying in the playground.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1: Today is a holiday. My sister stays home. She stayed still. I'm staying in the playground.
0: 오늘은 정말 자주 쓰이는 동사 stay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또 stays, staying, stayed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까지 배워봤는데요. 직접 문장으로 이제 쓰셔서 일기를 써봐야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2: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Hangul.
1: Hello, everyone! Hi! Welcome back to K-Culture, and I'm Jenny. 친구들, 요즘 한류 열풍이 굉장하잖아요. K-pop, K-drama. 그래서 우리 외국 친구들이 우리 한국어, 한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선생님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Today, let's look at the history of Hangul. 한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셨죠? Let's check out the story time.
2: 어? 한글 공부하네? Wow, you're studying Hangul.
1: 네.
2: 아, 그럼 한글은 언제 만들어졌게요? When was Hangul invented?
1: 에이, 알아요. 조선시대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잖아요. King Sejong invented it. 어, 그럼 그 전엔 사람들이 어떤 글자를 썼대요?
2: Which letter did people use before then? 한자를 빌려 썼고 교육받은 양반 계층만 썼어. 그런데 한글은 우리 모두가 쓸 수 있게 되었지. Everyone can use Hangul now.
1: 우리의 한글 정말 자랑스러워요. I'm proud of Hangul.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선 한글 누가 만들었지요? 너무 쉽다고요? That's right. King Sejong invented it. 세종대왕님이 1443년도에 발명을 하셨어요. 이 훈민정음이라고 불리는 글자 체계는요, 오늘날의 한글이에요. Let's look at the vowels. 모음을 한번 볼까요? 이 점은요, 둥근 하늘을 뜻하고요. It is sky. 이 모양은 바로 평평한 땅, land. 마지막으로 사람을 뜻하는 person. 이 세 기본자를 조합하면은 다른 모음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음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지요. 정말 대단하죠? 이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평범한 백성들도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 멋진 한글을 우리 영어로 잘 소개할 수 있어야겠죠? Let's check out the English. 우선 한글을 영어로 어떻게 소개할까요? Well, you can say Korean alphabet. 네, 우리 친구들 알파벳이라고 우리 많이 쓰죠? 그 알파벳이 맞아요. 발음 체크할게요. 알파벳. 알파 아니에요. 파. F 발음이 나고 있죠? Alphabet. Alphabet. Korean alphabet. 한국의 글자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한글은요, 세종대왕님이 발명을 했죠. 세종대왕님은 King Sejong. 왕을 영어로는, 그렇죠? King. King. King Sejong. Invent. 발명하다. 또 같이 볼까요? Invent. Invent. Invent. 네. 그리고 여러분, 이 한글은 읽고 쓰기가 쉬운 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t is easy to read. 읽다. Read. Read. 쓰다는 write. Write. Write. It is easy to read and write. 아, 그래서 이 한글은 정말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 proud, proud, proud 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Let's go!
0: Let's listen and repeat. Alphabet, alphabet. King, king.

0: Invent. Invent. Read. Read. Write. Write. Proud. Proud.
1: I am proud of blah blah. 나는 무엇 무엇이 자랑스러워라는 표현이에요. I am 나는 proud 자랑스러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그런데 무엇 무엇이 자랑스러워라고 하려면은 꼭 와야 되는 것이 바로 of.
2: I am proud of.
1: 네, 만나면은 발음이 proud of. 따라해볼까요? Proud of. Proud of.
2: I'm proud of. I'm proud of blah blah.
1: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라고 친구한테 한번 해볼까요?
2: I'm proud of you.
1: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2: I'm proud of you.
1: 나는 한글이 자랑스러워. 다시 한번 해볼까요?
2: I'm proud of
1: 한글.
2: I'm proud of Hangul.
1: 아시겠죠? 그럼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본 표현들을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Let's go!
0: Quiz time. What's this?
1: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2: Yes!
0: Alphabet. Alphabet.
1: Good job! There you go. 바로 읽다.
0: Read. Read.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King. King.
1: Yes. 바로 왕이에요.
0: King.
1: 마지막 문제.
0: Invent. Invent.
2: That's right.
1: 발명하다.
0: Invent.
1: Good job.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글을 소개하는 글을 적어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봐요. Let's go.
0: About Hangul. Do you want to learn Korean? Hangul is the Korean alphabet. King Sejong invented it in 1443. Hangul is easy to read and write. I am proud of Hangul. Do you want to learn Korean? Hangul is the Korean alphabet. King Sejong invented it in 1443. Hangul is easy to read and write. I am proud of Hangul.
1: 와, 오늘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더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2: I am proud of Hangul.
1: 우리 친구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신나게 영어 동요 불러보자고요. 오늘의 노래 함께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Oh,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2: 여러분, 내 귀여운 강아지 어디서 못 보았나요? 강아지야, 어디 있니?
0: 노래의 주인공이 애타게 강아지를 찾고 있어요. 노래의 제목은 Oh,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노래를 잘 들으면 알 수 있답니다. 노래를 빨리 들어보고 싶죠? 좋아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었나요? 단어를 알아야 답할 수 있다고요? 좋아요, 단어 공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나침반이네요. 나침반을 들고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봅니다. 어디에? 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Where? 어디에? Where? Where?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꼭꼭 숨어라. 아, 다 숨었는데 꼬리가 보이네요. 꼬리를 영어로 tail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꼬리? tail. tail.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멍멍. 사람과 가장 친한 동물 중에 하나죠? 맞아요. 개입니다. 개를 영어로 dog이라고 하죠. dog. 개. dog.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어, 벤치에 아무도 없네요. 모두 가버렸을까요? 가버린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gone입니다. 가버린, gone, gone.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우리 몸에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관이죠? 바로 귀입니다. 귀를 영어로 ear이라고 한답니다. ear, 귀, ear, ear. Nice job.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해 두고요.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Where?
0: 어디에?
1: Tail.
0: 꼬리.
1: Dog.
0: 개.
1: Gone.
0: 가버린.
1: Ear.
0: 귀.
1: Short.
0: 짧은.
1: Little.
0: 작은.
1: Long.
0: 긴.
1: My.
0: 나의.
1: His.
0: 그의.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신나는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연습해 볼까요? 리듬 주세요. Where 있을까 묻고 싶다면 where, where. 동물의 꼬리는 tail, tail.

는 dog, dog. 모두 가버렸다면 gone, gone. 귀를 뭐라고 할까요? ear, ear. Two thumbs up.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문장을 읽어봐야겠죠? 노랫말에 나온 문장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디로 내 작은 개가 갔을까? 이렇게 말해봅니다.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Excellent! 다음 문장은요. 어디에 작은 개가 있을까? Where can he be? Where can he b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귀는 짧고 꼬리는 길어요. With his ears cut short and his tail cut long. One more time. With his ears cut short and his tail cut long. Excellen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단어와 문장을 잘 기억해서 노래를 자신 있게 불러볼까요? Oh,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Here we go!

네, 여러분, 오늘도 자신 있게 노래 불러보았나요? Very good! 좋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에 Oh, where has my little dog gone? 이 표현 기억해 두면 참 좋겠죠? 다음 시간에 저는 좋은 노래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이번 여름방학에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오늘은 다른 친구들에게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할지 묻고 그리고 나의 계획을 함께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2. Summer Plans. Monday.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 can ask and answer about summer plan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림 먼저 볼게요. Here's the picture. 와, 잠자리랑 오리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일단 오리는 튜브를 끼고 있고요. 바다에 가나? 그리고 잠자리는 지금 이 생각하는 걸 보니까 부산에 놀러 가나 봐요. 그죠? 굉장히 좋은, 재밌는 그런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방학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vac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vacation vacation vacation 네, V로 시작하니까 V 이 진동되는 이 발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vacation이라고 하는데 vacation은 이렇게 뭐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회사나 아니면 학교를 쭉 쉬는 그런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학, 휴가를 vac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vacation이랑 holiday라는 그 이 단어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holiday는 뭐냐?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하루 이렇게 쉬는 그런 날을 휴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휴일을 holiday라고 하는데 공휴일도 holiday예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처럼 이렇게 특별한 날을 holida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oliday holiday holiday very good. 이렇게 holiday나 아니면 vacation 때 우리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계획은 영어로 바로 pla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plan plan, plan.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여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여름 계획, summer plan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기간 동안 우리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방문하고 찾아가는 것은 visit라고 합니다. 여기 V 발음이 또 나왔네요. 따라해보세요. visit, visit, visit. Very good. 우리 이런 단어들 이제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볼게요.
1: Summer vacation is coming.
2: I know.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1: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How about you?
2: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1: Great. Have a great summer.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타다! What will you do? 땡땡!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미래에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What는 무엇이죠? 그리고 will you do 하니까 미래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데 What will you do? 땡땡.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겠죠? 그럼 이 빈칸에 정확하게 어떤 때에, 어떤 시간대에 무엇을 할 거니? 이렇게 시간대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뭐 할 거야? 이번 여름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할 건지를 물어보려면 이번 여름에 라는 이 표현을 빈칸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What will you do? 땡땡. 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This summer. 이번 여름이니까 this summer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Repeat after me.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Very good. 그럼 이제 this summer를 다른 시간대로 한번 바꿔서 연습해 볼까요? 이번 주말엔 뭐 할 거야? 이번 주말 계획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이번 주말을 넣어서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Very good.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Excellent. 그리고 학교 끝나고 뭐 할 거야를 한번 이번에 물어볼까요? 자, 학교 끝나고니까 학교 후 이런 표현이죠.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What will you do after school? Excellent. 이번에는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key expression은 I'll visit 땡땡. 아까 했던 질문에 답하는 그런 문장인데요. I'll 하면은 이게 I will, 나는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I'll visit 하니까 나는 방문할 것이다, 나는 찾아갈 것이다. 어디를, 이 어디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라는 말이니까 I'll visit my grandparents 라고 하면 돼요. 이게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할 거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찾아뵐 거야, 찾아갈 거야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I'll visit my grandparents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ll visit my grandparents. I'll visit my grandparents. I'll visit my grandparents. Very good.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도 이 문장에 더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I'll visit my grandparents 똑같이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그 뒤에 넣어볼까요? 추가해서 부산에 계시대요. 부산. 그러면 in 부산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부산.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부산.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Very good. 그래서 I'll visit 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찾아뵙는 그 상대를 먼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완벽한 문장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른 예문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제주도에 계신 삼촌댁에 갈 거야 라는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I'll visit 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삼촌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서 I'll visit my uncle 해줬어요. 근데 어디 계세요? 제주도에 계세요. 그러면 I'll visit my uncle in 제주 island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ll visit my uncle in 제주 island. I'll visit my uncle in 제주 island. I'll visit my uncle in 제주 island. Excellent. 우리 last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I'm going to 땡땡 every day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I'm going to는 I am going to예요. 그래서 I will처럼 내가 미래에 하는 일을 말할 때 I'm going to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every day, 매일, 나는 매일 무엇무엇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빈칸에 그러면 우리 해변에 갈 거야 를 넣어서 나는 매일 해변에 갈 거야 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해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Very good. 우리 매일 그러면 책을 읽을 거야 해볼까요? I'm going to read books every day. I'm going to read books every day. Excellent. 그러면 책 말고 수영을 매일 할 거예요. 수영. 자, I'm going to swim every day겠죠?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swim every day. I'm going to swim every day.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ce music start. Summer vacation is coming. Summer vacation is coming.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ll visit my grandparents. I'll visit my grandparents.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 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타다! 잠자리랑 오리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Summer Vacation Plan, Summer Plans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먼저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어! 아, 정말 신나게 얘기합니다. Summer Vacation is coming. 따라해보세요. Summer Vacation is coming. Summer Vacation is coming. Summer Vacation is coming.

0: Very good. 너무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맞아. 이번 여름에 뭐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I know. What? 땡땡. This summer. 우리 오늘 배웠죠? 이번 여름에 뭐할 거야? 우리 미래형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3, 2, 1. 네.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I know.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 know.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I know.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네. 그래서, 부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거야. 너는?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땡땡, my grandparents in 부산. 나는 갈 거야. My grandparents in 부산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빈칸 넣어보세요. 3, 2, 1. Yes.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나는 찾아뵐 거야. 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How about you? 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How about you? Excellent.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내일 해변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I'm going to 땡땡 the beach every day. 갈 거야, 갈 거야 라는 말을 써주세요. 3, 2, 1. Go to the beach every day 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Very good. 그리고, 좋겠다. 즐거운 여름 보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Great. Have a great summer. Great. Have a great summer!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은 상대방의 여름 계획을 묻는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그리고 나의 여름 계획을 말하는 방법도 배워봤어요. 그럼 여러분의 여름 계획도 이제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햇볕이 강한 날 밖에 나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를 챙기며 뜨거운 여름철

0: 햇빛으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들어볼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2. Summer Plans. Tuesday. Do you have sunscreen on? I can talk about staying safe at the beach.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Ta-da! Here's the picture. Wow! It looks like these turtles are having a great time on the beach. 아, 정말 해변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가 보이네요. 그죠? 자외선 차단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선크림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선크림은 한국식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unscreen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sun은 태양이죠. 해, 그리고 screen은 가려주는 것. 그래서 sunscreen, 햇볕을 가려주는 크림이라는 의미로 sunscreen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sunscreen, sunscreen, sunscreen.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자외선 차단제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잊다, 잊으면 큰일 나는데 잊다는 영어로 forget라고 합니다. forget, forget, forget. Very good.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햇볕, 햇볕 얘기했잖아요. 햇볕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un. 여기서 sun은 그냥 하늘에 떠있는 태양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에 따라서 햇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sun, sun, sun. 그래서 햇볕이 너무 강해 하면은 the sun is very strong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the sun is very strong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안 바르면 햇볕에 타잖아요. 햇볕에 타는 거는 영어로 sunbur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sun은 해, burn은 타다예요. 그래서 sunburn, 따라해보세요. sunburn, sunburn, sunburn. Very good. 그럼 우리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Do you have sunscreen on?
2: Not yet. I forgot it.
1: Put on some sunscreen. The sun is very strong.
2: Okay, Mom.
1: And don't forget your hat.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짜다! Do you have 땡땡 on? 이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이 되겠습니다. 자, do you have 하면은 당신은 갖고 있나요? 라고 갖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데 땡땡 on 뒤에 on으로 이 질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on은 뭐예요? 무언가 위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무언가 위에 몸에 착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바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몸 위에 걸쳐져 있는 무언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do you have 땡땡 on? 그럼 이 땡땡에 우리 자외선 차단제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배워봤으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넣어볼까요? Do you have 땡땡 on? Do you have sunscreen on? 이 되겠죠? 그래서 몸 위에 자외선 차단제 있니? 발랐니? 이런 바른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Very good. 그럼 자외선 차단제 말고 진짜 이렇게 몸에 착용한 모자. 모자를 쓰고 있니? 모자 썼어? 라고 물어볼까요? Do you have your hat o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Do you have your hat on? Do you have your hat on? Do you have your hat on? 네, 모자 말고 안전벨트. 안전벨트 했어? 라고 운전하다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전벨트 했니? 이 안전벨트도 내 몸에 착용하는 거니까 안전벨트도 이 do you have 땡땡 on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your seat belt on? Do you have your seat belt on? Do you have your seat belt on?

0: Tom?
1: 네, 아주 잘했어요.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Put on, 땡땡. 우리 아까는 착용했니? 라고 물어봤다면 이거는 좀더 직관적으로 해, 착용해!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put on은 우리가 옷이나 모자나 신발 이렇게 몸에 착용을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put on 한 다음에 무엇을 착용을 해볼까요?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착용이 아니라 이제 바르는 거겠죠? 그래서 put on. 그 자외선 차단제 좀 발라라고 말을 하려면 put on some sunscreen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Put on some sunscreen. Put on some sunscreen. Put on some sunscreen. 네. 그러면 이 크림 말고 모자를 써봐. 모자를 써. Put on your hat. Put on your hat. Put on your hat.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put on your hat. 재킷. 재킷을 입어. 지금 추우니까 재킷을 입어. 얘기를 해볼까요? Put on your jacket. Put on your jacket. Put on your jacket. Very good. Put on your jacket.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마. 네. 그럼 우리 세 번째 마지막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Don't forget 땡땡입니다. 우리 forget 뭐였죠? 잊다였죠? 깜빡하다, 잊다. 그래서 don't forget니까 뭐뭐 잊지 마, 깜빡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땡땡에 모자 한번 써볼까요? 모자, 모자 잊지 마, 모자 챙기는 거 잊지 마 이런 말이에요. Don't forget your hat. Don't forget your hat. Don't forget your hat. 그럼 모자 말고 우산 잊지 마. 아, 밖에가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산 잊지 마라고 말해볼까요? Don't forget your umbrella. Don't forget your umbrella. Don't forget your umbrella. 네, 우산 말고 열쇠 잊지 마. 열쇠 갖고 나오는 거 잊지 마. 열쇠 챙기는 거 잊지 마. 이런 말이에요. Don't forget your keys. Don't forget your keys. Don't forget your keys.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Put on some sunscreen. Put on some sunscreen. The sun is very strong. The sun is very strong. And don't forget your hat. And don't forget your hat.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Wow, these two turtles are having a great time on the beach. 해변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sunscreen을 이렇게 건네면서 자외선 차단제 발랐니? 라고 물어봅니다. Do you? 땡땡. Sunscreen? 땡땡. 자, 이 두 개의 빈칸이 있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네, 첫 번째는 Do you have sunscreen? 이었어요. 자, 근데 Do you have sunscreen? 그냥 이렇게 끝나면 너 자외선 차단제 갖고 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너 몸 위에 갖고 있니? 너몸 위에 발랐니? 착용했니? 라는 의미로 그 두 번째 빈칸을 그러면 넣어주세요. 3, 2, 1. On. 네, 몸 위니까 on을 넣어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Do you have sunscreen on? Very good. 자외선 차단제 발랐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말고 모자 썼니? 쓰고 있니? 라고 물어볼까요? Do you have your hat on?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your hat on? Do you have your hat on? Do you have your hat on? 네, 무언가를 착용하고 있다든지, 입고 있다든지, 발랐는지를 물어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직요, 깜빡했어요라고 답할게요. Not yet, I forgot it. Not yet, I forgot it. Not yet, I forgot it. 네, 우리 잊다, 깜빡하다, forget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깜빡했어요라고 말을 하니까 forgot it 이렇게 됐어요. Good.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 좀 발라라고 말을 합니다. 땡땡 some sunscreen. 자, 무엇을 입어, 무엇을 발라라고 얘기를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3, 2, 1. Put on이 되겠습니다. Put on. 옷이나 모자, 신발 이런 것도 다 put on으로 할수 있는데 크림도 put on이 돼요. 그죠? Put on some sunscreen. The sun is very strong. 따라해 보세요. Put on some sunscreen. The sun is very strong. Put on some sunscreen. The sun is very strong. Excellent. 그래서, 네, 엄마. Okay, mom. Okay, mom. Okay, mom.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또한 가지 당부를 하네요. 그리고 모자 잊지 말고 말합니다. And, 땡땡 your hat. 여기서 잊다, 깜빡하다 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부정으로 해야 돼요. 잊지 말아라. 자, 어떻게 할까요? 3, 2, 1. Don't forget. 맞죠? 자, 따라해 보세요. And don't forget your hat. And don't forget your hat. And don't forget your hat. Very good.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Put on some sunscreen, don't forget your hat 이렇게 꼭 챙겨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햇볕이 강한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 모자 잊지 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낚시 가본 적 있나요? 오늘은 친구들을 낚시에 초대하고 또 준비물과 출발 시간을 묻고 답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2. Summer Plans. Wednesday. Would you like to come? I can invite a friend to go fishing.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먼저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Then here's the picture. 먼저 그림 볼게요.

0: It looks like thes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지금 낚시를 하러 간 상황이에요. 그죠? 낚시. 낚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fish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fishing. fishing. fishing. 네. 그래서 낚시를 가다 하면은 go fishing 이렇게 말도 하죠. 그리고 우리 낚시를 할 때 쓰는 낚싯대는 영어로 fishing rod라고 해요. 여기서 rod는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를 뜻합니다. 자, fishing rod. 따라해 보세요. fishing rod. fishing rod. Very good. 그럼 우리 오른쪽 이 그림에 보면은 bait라고 써져 있는 이 양동이, bucket이 보이는데 bait는 뭘까요? 미끼입니다. 낚시할 때 이 그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를 영어로 bait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bait. bait. bait. Very good. 그래서 이제 낚시를 가자라고 이렇게 그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낚시를 하러 가다, 출발하다, 떠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떠나다, 출발하다는 영어로 leave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leave. leave. leave. Very good. 우리 이렇게 단어도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 빨리 듣고 올게요.
1: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Would you like to come?
2: I'd love to. When do we leave?
1: On Saturday morning.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2: Sure, that sounds fu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따단! Would you like to? 땡땡입니다. Would you like to? 는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무언가를 권하거나 아니면 초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would you like to 한 다음에 이 땡땡 뒤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초대하는지, 무엇을 권하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럼 너도 같이 갈래? 를 한번 우리 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Would you like to? 같이 갈래?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여기에는 come을 써주면 원래 come은 오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올래? 그러니까 나랑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를 같이 가요. 낚시를 가는데 초대를 하고 싶으면 내가 낚시터에 있다고 상상을 하고 낚시터에 올래? 우리 이 활동을 함께 할래?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to come? Would you like to come? Would you like to come? Very good. 자, come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우리랑 같이 할래? 이렇게 좀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join us? 라고 하면 join은 함께하다, 뭐 참가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우리의 참가할래? 우리랑 같이 할래?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Would you like to join us? 자,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join us? Very good. 자, would you like to come? Would you like to join us?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러면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자, 너도 한번 해볼래? 너 한번 시도해볼래? 시도해볼래? 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Would you like to try it? 하면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try it? Would you like to try it? Would you like to try it?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When do we? 땡땡. 자, when이 들어가니까 언제? 언제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언제 우리 뭐 해? 라고 이 뒤에 또 땡땡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언제 출발해? 출발해를 물어볼까요? 우리 언제 떠나? 언제 출발해? 이 단어 오늘 배웠잖아요. When do we leave?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en do we leave? When do we leave? When

Do we leave? 네. 그럼 우리 언제 시작해는 어떻게 할까요? 시작해, 시작하다는 start이니까 when do we start? When do we start? When do we start? Very good. 우리 언제 만나? 언제 만나? 어떻게 물어볼까요? 만나다는 meet이니까 when do we meet 하면 되겠죠? When do we meet? When do we meet? When do we meet? Very good.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뭐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그럼 언제 만나? 언제 출발해? 이런 표현들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Very good. 그럼 우리 마지막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Remember to bring 땡땡입니다. 자, 여기서 remember는 기억하다, 기억해죠. 근데 bring은 뭐예요? 가져오다. 그러니까 remember to bring 하면은 뭐뭐 땡땡 가져오는 거 기억해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낚싯대 가져오는 거 기억해. 낚싯대 꼭 챙겨와. 낚싯대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해볼까요?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하면 되겠죠?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Very good. 여기에서 뭐뭐 가져온 거 기억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뭐뭐 가져온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낚싯대 말고 과자 가져오는 거 잊지 마. 과자 꼭 챙겨와. 과자 잊지 마라고 얘기해 볼까요? Remember to bring some snacks. Remember to bring some snacks. Remember to bring some snacks. 어디 놀러 갈때 과자 가져오는 거꼭 잊지 마.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 우산 잊지 마. 아, 비가 올것 같아. 비가 올것 같으니까 우산 꼭 가져와. 라고 말할게요. Remember to bring your umbrella. Remember to bring your umbrella. Remember to bring your umbrella.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배워봤는데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Would you like to come? Would you like to come? When do we leave? When do we leave?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Here's the picture again. Yes. Thes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전화 통화를 하고 있죠. 그죠? 아, 근데 한 친구는 fishing, go fishing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야. 같이 갈래? 그래서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야. 자, 같이 갈래? 이렇게 공손하게, 정중하게 초청을 했어요. 자, 이 빈칸,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땡땡, to come. 자, 이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보세요. 3, 2, 1.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해보세요.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Would you like to come?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Would you like to come? Very good. 그래서 나랑 함께 할래? 우리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아까는 come, would you like to come? 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번에 그 come을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와 함께 할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 우리 참여하다, 참가하다,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 배웠는데요.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join me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join 참여하다, 뭐 함께하다 이런 단어인데 나와 함께하다라는 뜻에서 Would you like to join me? 자,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to join me? Would you like to join me? Very good.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너무

맞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I'd love to. When do we leave? I'd love to. When do we leave? Excellent. 자, 우리 언제 출발해? 토요일 아침에 출발한대요. 그리고 낚싯대 챙기는 거 기억해. 낚싯대 챙기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이니까 on Saturday morning 이렇게 답하고 그다음에 땡땡 bring your fishing rod. 자, 기억해가 힌트예요. 3, 2, 1.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On Saturday morning,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On Saturday morning,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Good. 알겠어. 재밌겠다. 라고 답합니다. Sure, that sounds fun. Sure, that sounds fun. 아,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하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재밌는 활동할 때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친구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여름 캠프에 간다면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될까요? 오늘은 기대되는 활동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2. Summer Plans. Thursday. What are you excited about? I can talk about what I'm excited abou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0: 그럼 그림 함께 보시죠. 타다! Here's the picture. 와우! 다람쥐가 summer camp를 가는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그죠? summer camp라고 깃발에 써져 있네요. summer camp는 뭐죠? 바로 여름 캠프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ummer camp. summer camp. summer camp. 네, 여름방학 동안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름 캠프인데 이 다양한 활동 중에 카약 체험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카야킹 트립. 따라해 보세요. 카야킹 트립. 카야킹 트립. 카야킹 트립. 네, 여기에서 카약은 우리 저 생각주머니에 보이는 것 같이 작고 길다란 이 작은 배, 우리가 노를 저어서 타는 그런 작은 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카야킹 하면은 카약 타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트리프는 원래 이제 여행이라는 뜻인데 카야킹 트립 하면은 뭔가 목적지를 두고 갔다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카야킹 트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카야킹 트립, 정말 상상만 해도 재밌겠다,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카약 타기 할 때 우리 구명조끼를 보통 입잖아요. 빠지면,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구명조끼는 영어로 life jacket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life jacket. life jacket. life jacket. 여기서 life는 생명, 그리고 jacket은 조끼. 우리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끼이다. 그래서 life jack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만 해도 신이 나고 들뜨죠? 이러한 기분을 excited이라고 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excited. excited. excited. Very good. 우리 이런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2: Right. I can't wait.
1: What are you excited about?
2: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1: Wow, have fu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You're leaving for 땡땡 땡땡 right? 자, 굉장히 긴 질문인데 어렵지 않아요. 자, 차근차근 저를 따라와 보세요. You're leaving for 하면은 우리 leave는 떠나다, 출발하다잖아요. 그래서 you're leaving for 땡땡 하면은 땡땡으로 떠나는 거다. 곧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뒤에 right라고 붙여 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ou're leaving for 그 뒤에 우리 목적지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너 내일 여름 캠프 떠난 거 맞지?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여름 캠프라는 그 표현을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ou're leaving for 여름 캠프 근데 내일이니까 tomorrow를 넣어서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Very good. 우리 이번에는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you're leaving for 한 다음에 뒤에 목적지인 부산을 먼저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이니까 you're leaving for 부산 this weekend, right?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You're leaving for Busan this weekend, right? You're leaving for Busan this weekend, right? Excellent.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You're leaving for 이번 주 목요일에 중국. 자, 어떻게 할까요? You're leaving for China this Thursday, right? You're leaving for China this Thursday, right? You're leaving for China this Thursday. Right? 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너 이렇게 가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는 표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 넘어가 볼게요. What are you 땡땡 about? 여기 땡땡 빈칸에는 우리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기분을 느끼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기대돼? 라고 물어볼게요. 기대된다, 들뜬다, 신난다 라는 그

단어 우리 아까 배웠죠? Excited. 그래서 excited를 넣으면 What are you excited about? 너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네. 그럼 excited를 다른 기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걱정, 걱정되다, 걱정되는 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 뭐에 대해서 걱정이 돼?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What are you worried about? What are you worried about? What are you worried about? 친구가 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근데 또 기뻐하고 있으면 어떻게 물어보죠? What are you happy about? What are you happy about? What are you happy about? Very good.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뭐 때문에 그렇게 느껴?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key expression. 짜잔! I'm excited about 땡땡. 우리 아까 뭐에 대해서 기대가 돼? 뭐에 대해서 그렇게 신이 났어? 라고 What are you excited about?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하면 돼요. I'm excited about 땡땡. 자, 여기서 원래 I'm excited 하면은 난 신이 나 그냥 내 기분을 얘기하는 건데 뒤에 이제 about 땡땡 하면은 뭐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카약 타는 게 기대가 돼 라고 얘기를 하려면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하면 되겠죠.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카약 타는 거 말고 수영 수업이 기대가 돼. 그러면 I'm excited about the swimming class. I'm excited about the swimming class. Very good. 수영 수업 말고 캠프파이어가 기대돼. 우리 서머 캠프 갔을 때막 커다랗게 모닥불 펴놓고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거 캠프파이어가 기대돼 하면은 I'm excited about the campfire. I'm excited about the campfire. 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배워봤네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챈트, 뮤직, 스타트!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right?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right? Right, I can't wait. Right, I can't wait.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짜잔! Here's the picture again. 우리 다람쥐 친구가 서머 캠프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토끼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내일 여름 캠프 떠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You're 땡땡 summer camp tomorrow, right? 그러면 너곧 떠나지? 라고 물어보는 그 내용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3, 2, 1. You're leaving for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You're leaving for summer camp tomorrow, right? Very good. 그래서 이 다람쥐 친구가 맞아. 너무 기대돼. 라고 말합니다. Right. I can't wait. Right, I can't wait. 그래서 토끼 친구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기대돼? 뭐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돼? 그러면 What are you 땡땡 about? 해서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기대된다, 신난다, 들뜬다라는 의미를 가진 excited가 들어가야 되겠죠?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What are you excited about? 네, 뭐가 그렇게 기대가 돼? 근데 기대되는 그런 기분 말고 걱정되는 기분을 한번 물어볼까요? 뭐에 대해서 걱정이 돼?는 어떻게 물어봐요? 3, 2, 1. 네, worried. Worried라는 단어를 넣어서 What are you worried about? 따라해보세요. What are you worried about? What are you worried about? Very good. 자, 뭐가 기대가 돼? 라고 물어봤더니 카약 타는 게 기대가 돼. 우리 카약 체험이 기대가 돼. 라고 답합니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3, 2, 1. 그쵸. What are you excited about? 라고 물어봤으니까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하면 됩니다. 자, repeat after me.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네, 카야킹 트립가 이제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아, 재밌게 놀다 와 라고 답하네요. Wow, have fun. Wow, have fun.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What are you excited about? I'm excited about 이렇게 기대되는 일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를 영어로 하는 법을 배워봤어요.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에 무엇이 가장 기대되나요? 이제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 표현들로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2. Summer Plans. Friday. First week of summer vacation. I can talk about my summer plans.
0: Memory match. 이번 주 배운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First week of summer vacation. 여름방학의 첫 주가 오늘의 주제예요.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여름방학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요일별 여름방학 계획을 살펴보면서 그런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재미있겠죠?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my

summer plans라고 적혀져 있는 플래너가 보이네요. 그래서 Monday, Wednesday, Friday 이렇게 월, 수, 금 여름방학 계획이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글쓰기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여름방학이 시작됐어 라고 시작합니다. 네, summer vacation is here. 따라해 보세요. Summer vacation is here. Summer vacation is here. Summer vacation is here. 네, 아주 기대되는 그런 첫 문장이었는데요. 자, 내 계획을 소개할게 라면서 here are my plans 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Here are my plans. Here are my plans. Here are my plans. 네, 내 여름 계획 여기에 있어 라고 소개하는 문장이었고요. 자, 월요일 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On Monday, I 땡땡 my grandparents in 부산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월요일에는 부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방문하다, 찾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 빈칸에 채워주세요. 3, 2, 1. I will visit. 였죠? visit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 찾아가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따라해보세요.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Very good.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일 해변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I am 땡땡 go to the beach every day. 자, go to the beach가 이미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I'm 땡땡이 빈칸에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를 뜻하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아요. 3, 2, 1. Going to. I'm going to 하면은 약간 I will처럼 미래에 관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Good job. 이제 수요일 계획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요일 계획에는 그림에도 보면 낚시. 낚시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아빠와 낚시를 갈 거야. 어떻게 말할까요? On Wednesday, I'm going 땡땡 with Dad. 이 빈칸에 낚시, 낚시를 넣어보세요. 3, 2, 1. 그렇죠. 낚시는 fishing입니다.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Excellent. 여기에서 낚싯대를 잊지 말기를 강조합니다. 자, 잊지 말기니까 이 땡땡 이 빈칸에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죠? Don't 땡땡 my fishing rod.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그렇죠. forget. forget가 잊다, 깜빡하다 라는 단어인데, don't forget니까 잊지 말기가 됩니다. Don't forget my fishing rod. Don't forget my fishing rod. Don't forget my fishing rod. Very good. 그럼 여기에서 don't forget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하기. 잊지 말기가 아니라 기억하기로 한번 이 우리 또 배웠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기억하기니까 remember. Remember to bring. 그러니까 챙기기, 챙기는 거 기억하기, 가져오는 거 기억하기라는 표현이었어요. Remember to bring my fishing rod. Remember to bring my fishing rod. Very good. 자, 금요일 계획으로 넘어가 봅니다. On Friday, I'm 땡땡 summer camp. 자, 금요일에는 여름 캠프로 떠날 거야. 떠나다.

0: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단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Yes, leaving for. I'm leaving for summer camp 하면은 가까운 미래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ing를 넣어서 쓰면.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네, 잘했어요. 카약 타는 게 너무 기대돼. 내가 기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I'm so 땡땡 the kayaking trip. 자, 기대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돼. 이 표현 우리 배웠어요. 3, 2, 1. 네. 기대된다, 들뜬다, 신이 난다는 excited. 근데 뒤에 내가 뭐에 대해서 신이 나고 들떴는지의 대상이 나와 있으니까 I'm so excited about가 들어가서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네, very good. 정말 멋진 여름을 보낼 거야.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네, 우리 모두 we are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그쵸? 자, 이렇게 이번 주 배운 표현들로 정말 멋진 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함께 읽어보면서 또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Summer vacation is here. 라고 첫 문장을 시작했었죠? Summer vacation is here. 그러면은 여름방학이 이제 여기 왔어.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시작됐어. 라는 의미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Summer vacation is here. 네. Here are my plans.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여기에, 자, 이렇게 내가 계획을 얘기해 볼게. 라는 표현입니다. Here are my plans. 따라해 보세요. Here are my plans. Excellent. 그리고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그래서 월요일에는 I will visit. 그러니까 나는 방문할 것이다. 나는 찾아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해요. 어디에? 부산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자, 따라해 보세요.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네. 그 다음,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매일 해변가에 나는 갈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I'm going to가 I will처럼 미래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매일 나는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네, 다음 페이지. 자, 수요일 계획으로 넘어가서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아빠랑 수요일에 나는 이제 낚시를 하러 갈 거야. Go fishing 하면 낚시를 가다. 근데 I'm going fishing이니까 가까운 미래 나는 fishing, 낚시를 하러 갈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네. Don't forget my fishing rod. 여기에서 forget가 잊다, 깜빡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했죠? 근데 don't니까 잊지 말기. My fishing rod. Fishing rod는 낚싯대. 그래서 don't forget my fishing rod. 낚싯대 갖고 오는 거 잊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Don't forget my fishing rod. Very good. 금요일 계획은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여기에서도 이제 ing를 붙여서 가까운 미래를 뜻하죠. 그래서 여름 캠프로 나는 금요일에 떠날 거야.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카약 타는 것에 너무 기대가 돼, 신이 나.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난 정말 멋진 여름을 보낼 거야.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이렇게 읽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1: Summer vacation is here. Here are my plans. On Monday, I will visit my grandparents in Busan. I'm going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On Wednesday, I'm going fishing with Dad. Don't forget my fishing rod. On Friday, I'm leaving for summer camp. I'm so excited about the kayaking trip. I'm going to have a great summer.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기, 낚시 가기, 여름 캠프 가기 등등 다양한 여름 계획을 말하는 것을 해보았어요. 친구들도 자신만의 멋진 여름 계획표를 만들어보고 영어로 한번 발표해보세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Bye bye!
2: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지 않나요? The weather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이렇게 더워진다는 뜻은 What does it mean? 무슨 의미인가요? 맞아요. Summer is coming.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맞아요. Summer vacation is coming. 여름방학이 지금 곧 온다는 뜻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선생님하고 summer vacation, 우리 여름방학에 세울 계획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와야겠죠?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Monday. I'll go on a trip. I can talk about plans for my summer vacation trip.
0: Alright guys, it's build-up time. 선생님하고 오늘 배울 vocabulary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맞아요. We are under the sea. And we can see a mermaid and a dolphin.

0: 바다 속에서 지금 인어공주와 돌고래가 보입니다. 자, 우리 인어공주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What is she doing?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She's packing. 열심히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여행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행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Trip. Trip. Good. 자, 지금 여행을 앞두고 짐을 열심히 싸면서 She's talking to a dolphin. 지금 돌고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맞아요. 여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은 plan. plan입니다. Then, what is her plan? 그렇다면 그녀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보니까, 아, 해변가에서 이렇게 여름을 즐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변은 beach. beach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 방금 배운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듣고 만나요.
1: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2: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1: Lucky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2: We'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0: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보고 왔나요? 선생님이랑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 are your plans for? 자, 우리 plan은 배웠죠. 바로 계획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우리 what are your plans for? 뒤에 기간이나 행사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간 혹은 이 행사에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해보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다이얼로그를 생각해 보면서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 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여름방학에 너의 계획은 뭐야? 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여름방학을 넣으면 됩니다.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summer vacation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름방학에 너의 계획은 뭐야?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한번 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Good. 이번에는요, 여름방학에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을 또 다른 형태로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Do you have any로 시작을 하고요. For summer vacation. 이렇게 끝납니다. 자, 과연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힌트는 한국어 뜻에 있죠? 너는 여름방학에 계획 있어? 였습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plans입니다. Let's read. Do you have any plans for summer vacation? One more time. Do you have any plans for summer vacation?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ll go on a trip to, with my family. 자, 여러분, 여기서 with my family는 나의 가족과 함께 라는 뜻이죠. 자,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Go on a trip to 뒤에 장소 이름을 쓰게 되면 이 장소로 여행을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주어 부분을 보시면 I will이라는 단어가 줄인 단어가 나오죠. 우리 will이 들어가면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이다. 미래를 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우리 가족과 하와이로 여행을 갈 거야.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우리 장소 이름인 하와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Let's read.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한번 더.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친구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갈 거야. 입니다. 여기서 친구들과라는 표현은 With my friends가 뒤에 들어가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장소 이름인 부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Let's read. I'll go on a trip to Busan with my friends. One more time. I'll go on a trip to Busan with my friends.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We're going to and relax on the beach입니다.

0: 자, relax on the beach는 해변가에서 휴식을 취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핵심 부분은 앞부분이죠. We're going to 뒤에 동사원형을 넣게 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거야입니다. 이 부분도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해변에서 쉬고 수영을 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해변에서 쉬고 라는 표현 and relax on the beach는 있어요. 빈칸에는 수영할 거야 인데요. 여기서 수영하다 라는 동사 swim을 넣으면 됩니다. Let's read. We'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One more time. We'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까요? 우리는 동굴을 탐험할 거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굴은 어떤 단어인가요? 나와 있죠? 맞아요. 바로 cave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탐험할 거야에서 탐험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혹시 알까요? 바로 단어는 explore. explore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e're going to explore a cave. 한번 더. We're going to explore a cave. Well done, everyone.
1: Word time.
2: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3: This summer. This summer.
2: What will you do this summer?
3: This summer. This summer.
2: I'll join the music festival.
3: Join the music festival. Join the music festival.
2: I'll join the music festival.
3: Join the music festival. Join the music festival.
2: I'll go on a trip to Gyeongju.
3: Go on a trip to Gyeongju.
2: I'll go on a trip to Gyeongju.
3: Go on a trip to Gyeongju.
2: I'll swim at the beach.
3: Swim at the beach. Swim at the beach.
2: I'll swim at the beach.
3: Swim at the beach. Swim at the beach.
2: I'll make a naan with my family.
3: Make a naan. Make a naan.
2: I'll make a naan with my family.
3: Make a naan. Make a naan.
2: I'll read a lot of books.
3: Read a lot of books. Read a lot of books.
2: I'll read a lot of books.
3: Read a lot of books. Read a lot of books.
2: That's a good plan.
3: A good plan. A good plan.
2: That's a good plan.
4: A good plan. A good plan.
0: Okay, guys,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자, 오늘 배운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함께 리뷰,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우리, let's take a look at what the mermaid is doing. 우리 인어공주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맞아요. She was packing. 여행을 앞두고 짐을 싸면서 우리 돌고래 친구하고 계획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돌고래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What are your plans for? 자,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 Can you remember them?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 곧 여러분들도 즐길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입니다. 자, 문장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여름 방학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혹은 여름 방학의 계획이 무엇이니? 라는 뜻이었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한 번 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자, 우리 인어공주가 대답을 합니다. I'll go on a trip to... With my family.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여기 여기로 여행을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였죠? 맞아, 하와이였습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One more time. I'll go on a trip to Hawaii with my family. Good. 이번에는 장소 이름을 바꿔볼 건데요. 선생님은 해변이라고 하면은 호주가 떠오릅니다. 우리 호주 한번 읽어볼까요? Australia. Australia. Good. 우리 빈칸에 Australia, 호주를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I'll go on a trip to Australia with my parents. 자, 지금 호주를 갈 예정인데 누구랑 간다라고 나오죠? With my parents. 이번에는 나는 나의 부모님과 함께 호주로 여행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ll go on a trip to Australia with my parents. Good. 자, 우리 돌고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ucky you 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너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Lucky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One more time. Lucky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할 예정일까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We're going to and relax on the beach.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는 we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we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맞아요. Mermaid and her family. 이 인어공주와 같이 여행을 가는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relax on the beach라고 했어요. 해변가에서 휴식을 취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무엇을 한다고 했나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수영을 할 거다. Swim이 들어가야겠죠? Let's read one more time. We'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한 번 더. We are going to swim and relax on the beach.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여름 방학을 계획을 짤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Can you remember all three of them? 우리 세 가지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우리 첫 번째는 질문이었어요. 여름 방학 계획이 무엇이니? 라는 표현. What is it? 맞아요. What are your plans for summer vacation? 이었고요. 자, 나는 어디로 여행 갈 거야? 라는 표현은 I'll go on a trip to 하고 장소 이름을 얘기하고요. 나는 그곳에서 이것을 할 거야 라는 표현은 We're going to 하고 뒤에 어떠한 행동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벌써 계획을 짠 친구들이 있다고요. 오늘 배운 표현들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have you made any plans for summer vacation? 우리 곧 다가올 여름 방학 계획을 좀 만든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계획을 짤 때 우리 큰 결심을 하면서 열심히 만들지 않나요? 자, 오늘은 우리 뭔가를 결심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함께 듣고 만나요.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Tuesday. I decided to do. I can say what I decided to do in summer.
0: It's brain up your brain time. 자,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이죠.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we have a princess. 아, 공주가 있고요. And we have a prince. 왕자님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우리는 왕자님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죠? Let's take a look at closer at prince. 자, 우리 왕자를 보시면요. 우리 왕자가 지금 포스터에 있는 모델을 가리키면서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처럼

0: 살을 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살을 빼다 라는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lose weight. lose weight. 자, 여러분, 여기서 lose는, 보통 게임에서 지다. 경기에서 지다라고 할때 lose라고 쓰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뒤에 weight, 몸무게 혹은 무게라는 뜻이 들어가게 되면 살을 빼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lose weight. 자, 다음 단어도 함께 볼 건데요. 자, 대신에라는 단어예요. 바로 instead of. Instead of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왕자님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케이크 대신에 나는 저 야채들을 먹을 거야 라고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nstead of. Instead of. 자,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이라는 표현도 읽어볼게요. Healthy meal. Healthy meal. Very good, everyone. 오늘은 그럼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함께 듣고 만나요.
1: What are your summer plans?
2: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1: Really? How will you do that?
2: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1: I'll keep an eye on you.
0: 여러분,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오늘의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decided to wait this summer입니다. 자, 여러분, this summer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바로 이번 여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 부분은 I decided to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사 decide라는 단어는 결정하다라는 표현이고요. I decided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나는 무엇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Then let's fill in the blank. 그렇다면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살을 빼기로 결정했다. I decided to 살을 빼다라는 것은 선생님과 방금 배웠죠? 맞아요. 바로 lose weight this summer. 우리 한번더 읽어볼게요.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한번 더.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이번 여름에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국어 뜻을 잘 살펴보면 영어 공부를 하기로 이 부분 있죠. 영어 공부를 하다라고 바꿔서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다는 study이고요. 영어는 English입니다. 그래서 study English를 넣으면 돼요. Let's read. I decided to study English this summer. I decided to study English this summer. Good. 다음 표현 볼게요.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cake every day. 자, 여러분, 여기서 instead of는 선생님하고 우리 단어 배울 때 배웠죠? 맞아요. 뭐뭐 대신에라는 뜻인데요. Instead of 뒤에 동사 ing를 넣으면서 뜻은 뭐뭐 하는 대신에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장을 함께 볼게요. 나는 매일 케이크를 먹는 대신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야라는 문장입니다. 자, 과연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eating이 되겠죠. 먹는 대신에입니다. 그래서 먹는이라는 단어 eating을 넣어야겠죠. Let's read.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한번 더.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함께 넣어볼 거예요.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대신에 책을 읽을 거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들어갈 단어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이 부분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단어를 우리가 썼죠? 맞아요. 바로 play를 쓰는데요. 우리 play 뒤에 ing를 써야겠죠? 우리 instead of 뒤에는 동사 ing를 써야 되니까. 읽어볼게요. I'll read books instead of playing computer games. 한번 더. I'll read books instead of playing computer games. Good.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I'll keep an eye on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keep an eye on 뒤에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을 넣게 되면 무엇 무엇을 계속 지켜보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eye가 눈을 뜻하죠. 자, 그렇다면 우린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봅시다.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볼 거야 라는 표현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you입니다. 읽어볼까요? I'll keep an eye on you. I'll keep an eye on you입니다. 자, 다른 단어 넣어볼 거예요. 내가 너의 계획을 계속 지켜볼게 라는 표현입니다. I'll keep an eye on 너의 계획은 your plan. 한 번 더. I'll keep an eye on your plan. Very good,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I decide to lose weight this summer. I decide to lose weight this summer.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I'll keep an eye on you. I'll keep an eye on you. Good job, everyone. Okay,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자,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let's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우리 오늘의 그림이고요. 자, 오늘 이 왕자님이 굳은 결심을 한 내용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살을 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our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at are your summer plans? 라고 우리 공주가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어떤 뜻인가요? 맞아요. 너 여름방학 계획이 뭐니? 혹은 여름에 계획이 있어? 라는 질문이죠. Let's read one more time. What are your summer plans? What are your summer plans? 자, 우리 왕자님이 대답을 합니다. I decided to wait this summer. 나는 이번 여름에 이것을 할 거로 결심했어. 혹은 이것을 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표현이었어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살을 빼기로 결심했어. 살을 빼다는 lose weight였죠. 우리 함께 읽어봐요.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One more time. I decided to lose weight this summer.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운동하다 라는 표현도 읽어볼까요? Work out. Work out. 자, 나는 이번 여름에 운동하기로 결심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I decided to work out this summer. I decided to work out this summer.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죠. Really? 정말? How will you do that?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자, 계획을 말했더니 그 계획 너 어떻게 할 거야? 혹은 실천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Really? How will you do that? Really? How will you do that? 자, 어떻게 이 계획을 성공할지 한번 볼까요? I'll eat healthy meals. 자, 저는요,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예요. 뒷부분이 남아있죠. Instead of 무엇을 하는 대신에? Cake every day. 자, 매일 케이크를 먹는 대신에 라는 문장이었죠. Let's read one more time.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나는 매일 케이크를 먹는 대신에 무엇을 먹겠다라고 얘기하나요? 맞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을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I'll eat healthy meals instead of eating cake every day.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공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맞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너 잘할지 말지 혹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지 내가 너를 꼭 지켜볼 거야 라는 표현이죠. I'll keep an eye on 너에게 지켜볼 거야.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엄마나 아빠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번에는 지켜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잘 따라해줬어요. Great work!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을 뭔가를 짤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자, 한번더 선생님이랑 복습하고 we are going to say goodbye. Okay? 자, 우리 첫 번째로는요.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어라는 표현이었죠. I decided to 였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 무엇 하는 대신에 라는 표현이었어요. 바로 instead of 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널 지켜볼 거야 라는 표현은 I'll keep an eye on you 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방학 계획을 짤 때 some of you might have made plans to go on a trip. 여행을 할 계획을 짠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Some of you might have decided to do something. 무엇을 하기로 결심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엇을 배우고 싶다 라고 계획을 짠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오늘 더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Wednesday. I want to learn. I can say what I want to learn in summer.
0: It's Brain Up Your Brain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They are watching TV. TV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TV를 보면서 이 남자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강아지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멈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엇을 훈련하다 혹은 훈련시키다 라는 단어를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 train, train입니다. 자, 우리 TV 속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 어른, 이 여자 어른분이 지금 강아지를 열심히 돌봐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돌보다 라는 뜻도 배워볼 건데요. take care of. 한번 더 읽어볼까요? take care of.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TV를 보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나요? Animal

0: Park이라고 써져 있죠. 자, 우리 동물 보호소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Animal shelter. Animal shelter. Very good, everyone.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today's dialogue를 함께 들어봐요.
1: What will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2: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How about you?
1: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2: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0: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생님하고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want to learn how to, dogs입니다. 자, 우리 빨간 부분이 핵심 부분이죠. I want to learn how to 뒤에는 동사원형이 들어가고요. 자, 이 표현은요. 나는 무엇무엇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how to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면 이게 무엇무엇 하는 법이란 뜻이고요. I want to learn은 나는 배우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n, 우리 그렇다면, 우리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를 훈련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how to, dogs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단어. Can you remember? 맞아요. 바로 train이었어요. 읽어볼까요?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수영을 더 빠르게 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faster라는 단어가 더 빠른 혹은 더 빠르게라는 의미고요. 무엇을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죠? 수영하다. 수영하다라는 동사는 swim입니다. Let's read. I want to learn how to swim faster. I want to learn how to swim faster.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ve always wanted to, animals. 자, 여기서 앞부분이죠. I have가 줄여서 I've로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I have always wanted to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나는 항상 무엇무엇을 하고 싶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나는 항상 동물을 돌보고 싶었어라는 문장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동사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돌보다라는 동사 기억하나요? 맞아요. Take care of를 사용하면 됩니다.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한번 더.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고 싶었어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my favorite idol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만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자, 어떤 단어일까요? M으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meet. 우리는 문장을 읽어볼 거예요. I've always wanted to meet my favorite idol. One more time. I've always wanted to meet my favorite idol.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Then we can, at on animal shelter인데요. 자, 우리 animal shelter는 어떤 단어였죠? 배웠죠? 맞아요. 동물 보호소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we can입니다. 자, 우리 can이라는 뜻은 무엇을 할수 있다,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we can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그럼 우리는 동물 보호소에서 돌수 있어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돌수 있어 혹은 돕 도움을 주다라는 단어 help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One more time.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같이 영화를 찍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 movie가 영화고요. together의 뜻은 함께라는 뜻이죠.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영화를 찍다, 무엇을 찍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film입니다. film a movie가 영화를 찍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전체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n we can film a movie together. One more time. Then we can film a movie together.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선생님이랑 열심히 텐트 불러줄 수 있죠? Hit the music, please.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Well done, everyone. Okay,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다이얼로그를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Let's review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우리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지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고 싶는지라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Let's look at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우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at will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자,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during이라는 단어 혹시 알까요? During은 무엇무엇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뜻은 너는 여름방학 동안에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at will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What will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둘이 남자아이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I want to learn how to dogs. 자, 첫 번째 부분만 읽었는데요. 저는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죠? 무엇무엇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개를 훈련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죠.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훈련하다라는 train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How about you?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어떤 뜻이죠? 그럼 너는 어때? 혹은 너는? 이라고 같은 질문을 지금 되묻는 겁니다. 자, 요거 전체적인 문장 다 읽어볼 거예요.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How about you? 한 번 더.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How about you?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무엇을 굽다 라는 표현은 bake입니다. 읽어볼까요? Bake. Bake. Good. 자, 이번에는 나는 쿠키 굽는 법을 배우고 싶어 라는 문장이에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Bake입니다. Let's read. I want to learn how to bake cookies. One more time. I want to learn how to bake cookies. Good. 자, 그러면 우리 여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나요? I've always wanted to animals. 자, I've always wanted to는 나는 여태까지 쭉 항상 무엇을 하고 싶었다라는 표현이었죠. 바로 강아지 혹은 이 고양이 이 전체적인 다 동물들을 돌보고 싶었다라는 문장입니다. Take care of를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또 읽어볼 거예요.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Then we can at An animal shelter. 마침 이들은 동물보호소하고 관련된 TV쇼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동물보호소에서 도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죠.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었죠? 도울 수 있다. Can 뒤에 help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마지막으로 한 번 더.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지에 대한 표현을 배웠는데요. 딱 한 가지 선생님이랑 문장을 만들고 오늘은 say goodbye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무엇을 하고 싶었어 라는 문장 기억하나요? 선생님은 저는 항상 등산을 하고 싶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 넣어서 같이 해볼까요? Let's start. I've always wanted to climb a mountain. Very good, everyone.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선생님하고 we've learned what we can say when making plans. 자, 계획을 짤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잖아요. 열심히 매일 배우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쯤은 I don't wanna do anything. 하루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들어봐요.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Thursday. I'd rather do. I can say what I'd rather do in summer.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Today's vocabulary를 배울 시간입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는 전자제품을 파는 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벽에는 summer season, 여름 기간이라고 써져 있고요. 우리 여름 기간에 제일 많이 팔리는 전자제품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어컨은 영어로 에어컨이 아닌 거 아시나요? 좀 긴데요. 바로 air conditioner이고요. 너무 기니까 우리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짧게 줄여요. 바로 AC라고 부르는데요. 선풍기는 fan입니다. 자, 우리 에어컨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몸통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표정도 안 좋아요. 아, 지금 보니까 과열된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작동을 한 것 같은데요. 멈추지 않는이라는 단어를 읽어볼 거예요. Non-stop. Non-stop. Good. 자, 이렇게 멈추지 않으니까 표정이 안 좋으니 좀 잠깐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쉬다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Relax. Relax.

0: 자, 옆에 있는 선풍기를 봐주세요. 선풍기는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이에요. 자, 보니까 지금 여름에는 굉장히 바빠요. 이 기계들한테는. 그죠? 그래서 가장 바쁜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쉴 틈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장 바쁜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Busiest. Busiest. Great job, everyone.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만나요.
1: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2: I'd rather do nothing.
1: Nothing? Why?
2: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I really want to relax this time.
1: That's impossible.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온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d rather, nothing인데요. 여기서 nothing은 어떤 의미죠?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이란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I'd rather 뒤에 동사 원형이 붙게 되면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 I'd는 I would를 줄인 단어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자, 무엇을 안 하고 싶다, 하다라는 동사를 넣어주면 됩니다. 바로 do이죠. Let's read. I'd rather do nothing. One more time. I'd rather do nothing.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까요? 나는 차라리 집에 있고 싶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집은 home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집에 있고 싶어, 집에 있다라는 단어인데요. S로 시작하는 단어 생각나는 거 있나요? 맞아요. 바로 stay입니다. 우리 stay home이 집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Let's read. I'd rather stay home. I'd rather stay home.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have to, non-stop every summer. 자, 여러분이 non-stop은 배웠죠?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멈추지 않는. 자, every summer는 매년 여름마다라는 뜻입니다. 자, I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매년 여름마다 쉬지 않고 일해야 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일해야 해이 부분에서 일하다라는 동사를 넣으면 됩니다. 바로 work이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One more time.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쉬지 않고 다이빙 연습을 해야 해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를 한국어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연습을 해야 해. 이 부분에서 연습하다라는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요. 자, 어떤 단어가 연습하다라는 뜻일까요? It starts with P. P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바로 practice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to practice diving non-stop this week. 한번 더. I have to practice diving non-stop this week. Good.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Is our busiest season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season은 계절을 의미하고요. 우리 busiest는 선생님이랑 아까 단어 배울 때 배웠죠. 가장 바쁜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현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텐데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뒤에 busiest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무엇은 가장 바쁜 뭐뭐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일단 바쁜이라는 단어는 busy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바쁘고 가장 바쁜. 그래서 우리는 busy라는 단어를 busiest로 바꿔야지 가장 바쁜이란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여름은 우리에게 가장 바쁜 계절이야입니다. 자, 우리 주어 자리 제일 앞쪽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 여름입니다. 여름은 summer. Let's read.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One more time.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Good. 자, 이번에는 이번 주는 우리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야. 단어를 좀 바꿨죠. Busiest time이 가장 바쁜 시간이고요. 주어는 이번 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단어인가요? 맞아요. This week. Let's read. 읽어볼게요. This week is our busiest time. One more time. This week is our busiest time. Great job,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I'd rather do nothing. I'd rather do nothing.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Let's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지금 가전제품을 파는 가게에 에어컨이랑 선풍기의 대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선풍기는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fan이었고요. 에어컨은요? 에어컨 아니죠? 맞아요. air conditioner였습니다. 우리 대화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우리 선풍기가 질문을 하죠. 어떤 뜻인가요? Are you going to do? 이거는 미래에 무엇을 할 거냐? 라는 질문이고요. This summer는 올해 여름 혹은 이번 여름이죠. 너는 올해 여름에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mmer? 자, 우리 에어컨의 대답입니다. I'd rather 하고 nothing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do입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었나요?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혹은 아무것도 안 할래 라는 표현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d rather do nothing. I'd rather do nothing.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누구누구와 놀다 라는 표현은요. hang out with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hang out with. hang out with. Good. 누구와 어울리다 라는 표현을 쓸 때도 hang out with를 씁니다. 자,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I'd rather hang out with my friends.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어떤 뜻이 되나요? 나는 차라리 나의 친구하고 어울릴래 혹은 친구들하고 놀래 라는 표현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d rather hang out with my friends. 한 번 더. I'd rather hang out with my friends. Good. 자, 우리 선풍기의 반응이죠. Nothing? Why? 아무것도 안 한다고? 왜? 이런 표현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Nothing? Why?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설명 들어볼게요. I have to non-stop every summer.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work, 일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는 매해 여름마다 멈추지 않고 일을 했어. 뭐 일해야 해 라는 표현이 되죠. 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One more time.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나는 매해 여름마다 일을 해야 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really want to relax this time. 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혹은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쉬고 싶어. 한번 더 읽어볼까요? I really want to relax this time. 우리 전체 문장 한번 볼게요. I have to work non-stop every summer.
I really want to relax this time. Good. 자, 우리 선풍기의 대답 볼까요? That's impossible. 자, 우리 impossible은 무슨 뜻이죠? 불가능이란 뜻입니다. 불가능한.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해. 즉, 무엇이 안 된다는 거죠? 쉬는 거는 불가능이야 라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왜냐하면 여름은 우리에게 가장 바쁜 계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at's impossible.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One more time. That's impossible. Summer is our busiest season.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유용했나요? Was it very useful? 자, 유용했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 배웠던 것도 잘 기억해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Let's write! Writing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We've learned what to say when making plans for summer vacation, right? 자, 우리가 여름 방학 계획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학습 목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잘 듣고 만나요.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Friday. Write a summer vacation plan. I can write a summer vacation plan.
0: Welcome back, everyone. 학습 목표 잘 듣고 왔나요?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을 선생님이 잘 기억해 보라고 했죠. 몇 가지 선생님이랑 복습을 해보고 우리 라이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을 배웠었는데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맞아요. We're going to 혹은 I'm going to 뒤에 동사원형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다 라는 표현도 기억하나요? 맞아요. I decided to 라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할래? 라는 표현도 기억할까요? I'd rather 어쩌고저쩌고 라는 우리 동사원형을 뒤에 넣으면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할래?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더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얘기 못한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writing topic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summer vacation plan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무엇을 쓰는 건가요? A summer vacation.

plan. 이번 한주 동안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자, 여름 방학 계획 쓰기입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선생님이랑 그림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방학에 나는 무엇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무엇을 들고 있어요? She's holding on to something. 보니까 학원 광고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first app, 첫 번째 어플이라고 써져 있는데 바깥에 지금 이 학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코딩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코딩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et's start writing. 우리 라이팅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배우기로 결정했다. Coding this summer. 우리 this summer는 올해 여름입니다. 혹은 이번 여름에 나는 코딩을 배우기로 결정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무엇무엇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었죠. 맞아요. decided to로 시작하면 되는데 뒤에 동사원형을 써야 돼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배우기로. 배우다라는 동사죠. 바로 learn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나는 이번 여름에 코딩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혹은 결정했다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자, 다음 문장은요. 나는 항상 무엇무엇을 만들고 싶었다입니다. 자, 무엇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나요? My own app. 나의 어플 혹은 나의 앱을 나는 항상 만들고 싶었다입니다. 자, 무엇을 항상 하고 싶었다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I've always wanted to 이고요. 만들고 싶다니까 만들다라는 make를 써야겠죠. Let's read.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저는 혹은 나는 항상 나의 앱을 혹은 어플을 만들고 싶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Good. 자,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무엇무엇에 참여할 예정이다. 어떤 것에 참여할 예정이다 라고 하나요?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우리 near가 근처에 혹은 가까이란 뜻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coding class. 코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코딩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할 예정이다는 우리 비동사 going to를 써야겠죠. 자, 그리고 참여하다는 join입니다. 그래서 join을 뒤에 넣으면 됩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One more time.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자, 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Every day. 여러분, every day는 매일이란 뜻이고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have to이고요. 뒤에 동사원형을 넣어야 되는데 연습하다인 practice를 넣어야겠죠. 우리 문장 읽어볼 거예요. 나는 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자, 다음 문장은요. 나는 차라리 무엇무엇을 만들어내고 싶다.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빈칸을 채우고 선생님이랑 문장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엇을 차라리 하다는 rather가 들어가죠. I'd rather 만들어내다는 create입니다. 자, 일단 문장 읽어볼까요?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여기서 than이라는 단어는 뭐뭐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것보다 게임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여러분, 여기서 them은 앞에 나온 games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입니다. My teacher. 계속 지켜볼 것이다. My progress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progress는 무슨 뜻인가요?
진행 상황을 뜻해요. 내가 코딩한 거 내가

0: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 상황, 그 진행이 되는 부분을 나의 선생님이 나를 계속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자, 지켜볼 곳이다라는 표현은 기억하나요? Keep an eye on인데요. 뭐뭐 할 것이다는 미래 시제죠. 그래서 우리는 will을 써야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One more time.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Great job, everyone. Here's our writing. 이렇게 글이 완성되었고요. 선생님이랑 한번더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저는 이번 여름에 코딩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저는요, 나만의 어플을 항상 만들고 싶었어요. One more time.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다음 문장.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코딩 학원을 참여할 예정입니다. 혹은 코딩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읽어볼까요?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다음 문장입니다.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저는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자, 여기까지 읽은 부분 한번더 멈추지 않고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Very good. 자, 뒷부분 아직 남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저는 게임을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게임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d rather play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자, 다음 문장 볼게요.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자, my progress는 어떤 뜻이죠? 나의 진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딩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얼마큼 진전이 있는지 그것을 나의 선생님이 계속 지켜볼 것이다라는 문장이죠. Let's read. 한번더 읽어볼까요?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ope to make my first app before school starts.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죠? I hope는 나는 희망한다 혹은 나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무엇을 희망하나요? To make my first app. 나의 첫 번째 어플 만들기를 기대한다입니다. 언제요? Before school starts. 맞아요. 이것은 방학 계획표를 쓴 거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나의 첫 번째 어플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읽어볼게요. I hope to make my first app before school starts. 자, 전체적으로 우리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I hope to make my first app before school starts. 자, 이 친구가 과연 이 코딩 학원에서 정말 첫 번째 어플을 만들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 따라와 줬어요. 우리 원어민 음성을 듣고 따라 읽고 만나도록 할게요.
1: I decided to learn coding this summer. I've always wanted to make my own app. I'm going to join a coding class near my house. I have to practice every day. I'd rather create games than play them all day.

0: My teacher will keep an eye on my progress. I hope to make my first app before school starts.
1: Wai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guys, that was today's writing.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글 속의 주인공은 굉장히 알찬 방학 계획을 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방학 계획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세우면 어떨까요? 방학 기간 동안 줄리쌤하고 강의를 열심히 듣기. 그 계획부터 실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하고 방학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2: TV 국민연금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3: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옷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과 관련해서 어떤 단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먼저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4: Day 12. 펭수 wants new shoes. Where? Where? Where? Where? Cap. Cap. Cap. Cap.
5: Coat.

0: Shoes. Shoes. Shoes. Shoes. Skirt. Skirt. Skirt. Skirt. Socks. Socks. Socks. Socks. T-shirt. T-shirt. T-shirt. T-shirt. Expensive. Expensive. Expensive. Expensive.
1: 네,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펭수가 지금 어디에 갔나요? 쇼핑몰에 갔습니다. 쇼핑몰에서 무엇을 고르고 있죠? 네, 신발을 고르고 있어요. 신발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러한 신발을 영어로 shoe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펭수는 새 신발을 원해요 라고 해서 펭수 wants new shoes라고 했네요. 자, 우리 신발 말고도 다양한 품목들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품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신발 말고 양말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다양한 옷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옷이 있죠? 티셔츠 있고요. 또 바지도 있고 치마도 있습니다. 자, 각각을 나타내주는 단어들 티셔츠, 팬츠, 그리고 스커트 나와 있죠. 자, 왼쪽으로 가보니까 겉에 입는 옷, 외투라고 하는 단어 코트 나와 있고요. 이 코트를 지금 입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다라고 하는 단어를 wear이라고 해요. 또 우리 모자도 나와 있는데 모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에만 챙이 있는 모자를 cap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챙이 전체적으로 있는 이런 모자를 hat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이 비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expensive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단어들을 보면서 자,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신발을 사러 쇼핑몰에 온 펭수. 쇼핑몰의 옷가게 거울 앞에는 예쁜 노란색 무엇을 입어보는 사람이 있었죠? 네, 코트였죠. 외투였습니다. 그리고 펭수는 갖고 싶은 무엇을 고르느라 바빴습니다. 신발을 고르고 있었고요. 펭수는 그래서 어떤 신발을 고르게 될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봤던 단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스텝 2로 넘어갈게요.
2: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3: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메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2: Where? Where? Where? Cap. Cap. Cap. Hat. Hat. Hat. Coat. Coat. Coat. Pants. Pants. Pants. Shoes. Shoes. Shoes. Skirt. Skirt. Skirt. Socks.

0: socks, socks. T-shirt, t-shirt, t-shirt. Expensive, expensive, expensive.
1: 네,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한 번씩 따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wear, 입다 라고 하는 뜻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옷을 입다 라고 할 때도 wear을 쓸 수 있지만 신발을 신거나 모자를 쓰다 라고 할 때도 영어로는 모두 wear을 사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옆에 있는 같은 표현도 볼게요. put on 이라고 해도 입다 라는 동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씩 따라 써볼까요? 입다, wear이죠? W-E-A-R 써주시면 입다, wear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어는 앞부분에만 챙이 있는 모자예요. 이런 모자는 우리가 cap이라고 읽고요. C-A-P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반면 챙이 전체적으로 있는 모자는 hat이라고 읽습니다. H-A-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외투나 코트는 우리가 영어로 coat라고 읽고요. 쓸 때는 C-O-A-T 이렇게 써주면 외투나 코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지 한번 볼게요. 바지는요, pants라고 읽어요. 자, 쓸 때는 P-A-N-T-S 이렇게 쓰는데요. 자, 바지 같은 단어들은 항상 뒤에 S를 써줍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 그림에 답이 나와 있어요. 바지 한 벌이라도 항상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애들은 항상 뒤에 S를 붙여준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비슷한 예가 바로 다음 단어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두 개의 신발이 한 켤레의 신발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항상 S를 뒤에 써준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써볼까요? Shoes, S-H-O-E-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skirt, 치마 볼까요? 치마는 S-K-I-R-T 인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 혼동하면 안 되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shirt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니까 shirt, skirt 꼭 비교해서 알아둘게요. 다음으로 양말이라고 하는 단어 볼까요? 양말은 socks. 역시 뒤에 왜 S 붙어 있는지 우리 친구들 알 수가 있죠? 왼쪽, 오른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써볼까요? S-O-C-K-S 해주시면 socks 양말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다음 단어입니다. 티셔츠인데요. T-shirt라고 읽습니다. 자, 쓸 때는 T 써주시고요. S-H-I-R-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비싼이라는 단어 굉장히 길고 좀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읽을 때는 expensive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쓰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EX로 시작해 주시고요. P-E-N, expensive, S-I-V-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되는 단어도 알아볼까요? expensive는 비싼이고요. 싼이라고 하려면 cheap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문장 연습 해볼게요. 자, 나는 주황색 티셔츠를 원해. 나는 뭐뭐를 원한다 라고 할 때 I want something 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선 주황색 티셔츠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I want an orange t-shirt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 써볼게요. I want, 나는 원한다 라고 시작하죠. 자, 그런데 무엇을 원해요? 주황색 티셔츠를 써볼게요. An orange, 주황색이란 뜻이죠. 그리고 t-shirt 마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이것은 너의 치마니? 라고 하는 문장 볼까요? 치마라고 하는 단어, skirt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따라 써보면요. 자, 이것은 무엇이니? Is this something?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is this부터 써볼게요. Is this 써주시고 너의 치마니니까 your skirt가 되겠죠. 물음표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면요. 이 신발은 얼마예요? 라고 하는 문장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

얼마인지 물어볼 때 how much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How much are something 하면 이것들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 신발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shoe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같이 써볼게요. How much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are these shoes? 이렇게 써주시면 이 신발들은 얼마

0: 단어 우리 같이 봤었죠? 비싼 은, expensive라고 하는 길고 좀 복잡한 단어였지만 여러분이 여러 번 연습을 해 보셔야 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이 새로운 장난감은 한번 여기부터 써볼까요? This new toy. 새로운 장난감이란 뜻이죠. 근데 그것이 is very 아주 비싸, expensiv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너의 양말을 벗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뭐뭐를 벗다라고 할때 take off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말을 벗다라고 했으니까 take off your socks가 되겠죠? 자, 써볼게요. take off 뭐뭐를 벗다. 그런데 무엇을 벗어? your 너의 양말을 socks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다음 step 4 넘어가 볼게요. 자, let's practice. A입니다.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시고요. 이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듣기를 같이 듣고 문제를 풀어줄게요.
1: Hat, socks, cap, coat.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들린 순서대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들은 단어는요, 바로 hat, 챙이 있는 모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socks였는데요. 무슨 뜻이죠? 양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들은 단어는 앞쪽에만 챙이 있는 모자, cap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coat, 외투나 코트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B번입니다. 단어와 우리말 뜻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빈칸에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자, 1번 T-shirt 나와 있는데요. 무슨 뜻이었죠? 네, 바로 티셔츠라는 뜻이었고요. 이렇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shoes 나와 있는데요. shoes는 무슨 뜻? 신발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발에 연결해주시고 줄에 맞게 이렇게 shoes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Where. Where은 우리가 어떨 때 쓰는 말이다. 입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다. 그래서 WEAR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10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말 뜻에 맞게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먼저 해주시고 빈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부터 보면요. 외투나 코트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외투나 코트는 영어로 뭐였죠? coat였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면 맨 아래에서 위에 coat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따라서 1번에 이렇게 coat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로입니다. 치마라고 하는 단어는 skirt였죠? 따라서 여기 세로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skirt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 세로 3번 바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pants였습니다. 뒤에 s가 붙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pants라고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비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각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맨첫 번째 e부터 시작하는데요. expensive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바로 D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철자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면요. 나는 겨울에 따뜻한 모자를 써 라고 했는데요. 자, 따뜻한 모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죠. 자, I wear a warm 뭐 들어가면 돼요? H로 시작하는 모자라는 단어, hat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언제? In winter이니까 겨울에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wear이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입다라고 하지만 모자를 쓴다라고 할 때도 wear를 쓸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그 티셔츠는 나에게 커. 티셔츠라고 하는 단어 넣어볼까요? The t-shirt is big for m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티셔츠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나는 빨간색 양말과 파란색 양말을 가지고 있어. 색깔이 다르지만 둘다 양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반드시 뭘 붙인다? S를 이렇게 붙여준다.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번째는 나의 새 바지는 비싸지 않아. 자, 여러분 빈칸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될까요? 자, 비싸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not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죠? 비싼이라고 하면 expensive인데 비싸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not을 붙여준 거죠. 자, 따라서 답은 expensive 넣어주시면 되고 My new pants are not expensive. 나의 새 바지는 비싸지 않아란 뜻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예쁜 신발을 좋아해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예쁜 신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she likes her pretty 뭐가 될까요? shoes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은 우리가 반드시 뭘 붙여준다? 뒤에 s를 붙여준다까지 놓치지 말고 꼭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Let's Learn More 한번 볼까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는 sweater 그리고 jacket입니다. 자, 우리가 스웨터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sweater이라고 하고요. 또, jacke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jacket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한번 단어를 넣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는 파란색이야. 자, 스웨터란 단어 들어가면 되겠죠? My favorite sweater is blue가 되겠고요. 두 번째, 나의 아빠는 사무실에서 검은색 무엇을 입으신대요? 재킷을 입으셔라고 했으니까 My dad wears 활용하면 되겠죠? 입는다. 무엇을 입어요? A black jacket in his office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옷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알아봤고요.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는요 또 12일차 새로운 단어들 만나봐야겠죠.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2일차 제목은요. What items do you have at home? 너희 집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니? 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건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Day 12. What items do you have at home? Fan. Fan. Fan. Fan. Radio. Radio. Radio. Radio. Camera. Camera. Camera. Camera. Printer. Printer. Printer. Printer. Laptop. Laptop. Laptop. Laptop. Computer. Computer. Computer. Computer. Television. Television. Television. Television. Smartphone. Smartphone. Smartphone. Smartphone. Useful. Useful. Useful. Useful. Item. Item. Item. Item. Home. Home.

0: home, home. Have, have, have, have. Turn on, turn on, turn on, turn on. Turn off, turn off, turn off, turn off.
1: 잘 보고 오셨을까요? 자, 역시나 그림을 통해서 먼저 간단하게 단어 다시 살펴보고 이야기 완성해 볼게요. 자, 우리 펭수 가족들인 것 같죠? 그리고 펭수 가족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컴퓨터도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텔레비전, 텔레비전도 보이고, 카메라, 카메라나 라디오, 라디오도 보이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지금 끄고 있습니다. turn off 하고 있고요. 반대로 TV를 켜려고 하고 있죠. turn on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이 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펭수 가족의 일상을 엿볼까 해요. 펭수는 TV를 켜고 있어요. 켜고 있죠. 더운 날씨에 자, 뭐는 필수일까요? 자, 우리 더운 날씨에 바람을 쐴 수 있는 선풍기가 필수겠죠? 선풍기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오른쪽 아래 있습니다. fa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선풍기라고 넣으시면 돼요. 다음, 펭수 동생은요, 노트북 컴퓨터로 숙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랩탑, 노트북 컴퓨터로 숙제하고 있고요. 아빠는 빈칸으로 통화를 하고 계시네요. 자, 뭐로 통화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의 종류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야기 완성되었고요. 자, 이제 스텝 2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펜 들고 귀 열고 같이 따라 말하면서 써보겠습니다.
0: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0: Fan, fan, fan. Radio, radio, radio. Camera, camera, camera. Printer, printer, printer. Laptop, laptop, laptop. Computer, computer, computer. Television, television, television. Smartphone, smartphone, smartphone. Useful, useful, useful. Item, item, item. Home, home, home. Have, have, have. Turn on, turn on, turn on. Turn off, turn off, turn off.
1: 잘 따라 써보셨을까요? 자, 우리 스텝 3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handwrite 같이 또 하나씩 공부하면서 손으로 써볼게요. 첫 번째 단어 fan입니다. 따라해볼까요? fan. 우리 fan은요, 선풍기, 환풍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더울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선풍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제품, 바로 그 선풍기 맞고요. 그래서 영어로 fan입니다. 적어볼게요. FAN. 우리 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풍기나 환풍기 말고요, 가수나 어떤 연예인의 팬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저 정말 팬이에요라고 할 때 그 팬이 영어로 이 팬과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 radio입니다. 따라해볼까요? radio. 우리 radio는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라디오입니다. 근데 요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우리 라디오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라디오 맞고요. 적어볼게요. radio. 자, 그 다음의 단어, camera입니다. 따라해볼까요? camera. 우리 카메라라고 알고 있죠? 사진을 찍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amera이고요. 적어볼게요. C-A-M-E-R-A. 오른쪽에 또 카메라의 그림이 보이죠? 자, 그 다음, printer. 따라해볼까요? printer. 우리 printer는요, 프린터, 인쇄기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슨 프린터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인쇄를 할 때 쓰는 기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역시나 우리 인쇄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적어볼게요. P-R-I-N-T-E-R. 자, 그 다음의 단어, laptop입니다. 따라해볼까요? laptop. 우리 laptop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 흔히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는데 실제 영어로 notebook은요, 공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하거나 낙서하는 그 공책을 얘기하고요. 우리 노트북 컴퓨터 올바르게 영어로 표현할 때 lapto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laptop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들, computer. 따라해볼까요? computer. 우리 컴퓨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기기입니다. 굉장히 쓸모가 많죠? 여러분들 검색할 때도 쓰고, 영상 볼 때도 쓰고, 게임할 때 쓰고, 또 이렇게 강의 들을 때 또 쓸 수 있겠죠? 적어보겠습니다. C-O-M-P-U-T-E-R. 자, 그 다음 단어, television입니다. 따라해볼까요? television. 우리 방송 볼 때 항상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곤 하죠? 딱 그림 나와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V, 텔레비전입니다. 적어볼게요. T-E-L-E-V-I-S-I-O-N. 자, 그 다음 단어, 스마트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알고 있는 바로 그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smart는 똑똑한이라는 뜻이고요. phone은 휴대전화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휴대전화구나 라고 해서 한 단어로 합쳐져서 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smartphone이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S-M-A-R-T. 그 다음 phone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적었고요. 그 다음 단어 useful입니다. 따라해볼까요? useful. 우리 useful은요, 유용한, 쓸모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가요, 뭔가 사용할 만하고 쓸모있을 때 우리가 영어로 useful 이라는 말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use라고 하는 게 사용하다 라는 뜻의 동사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useful. 자, 그 다음 단어 item입니다. 따라해볼까요? item. 우리 물건, 물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팽순의 집에 있었던 다양한 물건들 우리가 영어로 item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적어볼까요? item. 자, 이제 네 단어 남았습니다. 우리 home, 집,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o home 하면 집으로 간다는 말이죠. 적어볼게요. H-O-M-E. 자, 그 다음 단어 have입니다. 따라해볼까요? have. 우리 have는 있다,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로 have이고요. 적어볼게요. H-A-V-E. 자, 그 다음에 우리 have가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동사로 먹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ave 뒤에 음식의 이름이 나오면 무언가를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turn on과 turn off가 있습니다. turn on은요, 우리 스위치가 있다라고 할 때 on과 off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on으로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켜지죠. 그리고 반대로 off로 돌리면 다시 꺼지죠. 그래서 우리 turn on은 켜다, 그리고 turn off는 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보면요, turn on, 그 다음에 turn off,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Can I turn off the fan? 내가 뭐 해도 될까? Turn off, 꺼도 될까? 뭐를? 선풍기를 적어볼게요. Can I turn off? 뭐를요? The fan, 선풍기를 꺼도 될까? 두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fix the camera?
Did you 너 뭐 했니? Fix는

0: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리했니? 너그 카메라 수리했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적어볼까요? Did you fix the camera?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마지막 문장. Smartphones are very useful. 스마트폰은 뭐하다? 매우 유용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적어볼까요? Smartphone are 어떻다? Very 정말 유용하다. Useful 문장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텝 4로 넘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쓰라고 되어 있는 우리 A번 문제부터 같이 듣고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1: Radio, printer, smartphone, laptop.
0: 굉장히 또 빨리 지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순서랑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1: Radio.
0: radio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파수 맞춰서 우리 듣는 방송을 듣는 우리 기기 radio 어디 있죠? 딱 보면 아, 여기에 있네요. 1번이고요.
1: Printer.
0: printer 우리 인쇄할 때 쓰는 기기였습니다. 프린터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2번이고요. 그다음 3번은요.
1: Smartphone.
0: 스마트폰 여러분들에게도 꽤나 필요한 우리 스마트폰 어디 있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저는 마지막 단어는요.
1: Laptop.
0: 랩탑. 우리 노트북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는 랩탑이라고 한다 그랬죠? 노트북 컴퓨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 완성해 보면 짠 요렇게 나올 수 있겠죠? radio, 그다음 2번 프린터, 3번 스마트폰, 그리고 4번 랩탑입니다. 자, B로 가볼게요. 그림을 보고 각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라고 하는데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1번은 우리 사진을 찍는 거 뭐죠? 카메라죠. 영어로 camera. 자, 그다음 2번은요. 아, 이번에는 이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computer. 그다음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TV인 것 같죠? television.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우리 더울 때 쓰는 거 선풍기입니다. 영어로는 팬이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이렇게 단어 찾았고요. C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빈칸에 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집, 가정이라는 거 우리 영어로 home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로로 쭉 보면요. home이 어디 있을까요? home이 아, 여기에 있네요. 첫 번째 home이고요. 다음 두 번째 유용한, 쓸모있는, 저희 useful이라는 단어였죠. 이번에는 또 역시나 쭉 가보면 맨 마지막에 아래에 useful이라는 단어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있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 영어로 have였습니다. 자, 우리 세로를 한번 보면요. 바로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 마지막 4번은요. 물건, 물품, 아이템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아이템 어디 있나요? 우리 아이를 찾아봐야겠죠. 아이를 찾아보니까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쭉 다시 써보면 home, useful, have, item. 다음 D입니다. 그림을 알맞게 표현한 문장에 체크하라고 하네요. 자, 1번은요. 우리 인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자아이가요. Can I use your printer? Can I use your camera? 내가 프린터 너거 사용해도 될까? 내가 너 카메라 사용해도 될까? 당연히 프린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 체크. 자, 두 번째는요.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computers are very useful은요. 쓸모있는 유용한이고요. 우리 harmful은 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긍정적인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 컴퓨터가 굉장히 유용하다. 첫 번째 문장 골라줘야겠죠. 자, 마지막 이제 2번입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단어를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배열할 때는요, 문장의 의미와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텔레비전을 켜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하는 형태의 문장을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도 되나요? 라고 할 때, can이라고 하는 동사부터 시작을 해서 Can I?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자, 뭐 해도 되나요? Turn on, 켜도 되나요? 뭐를요? The television. 자,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너는 불을 껐니? 자, 마찬가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문문이죠. 뭐뭐 했니? 라고 물어볼 때는 Did you? 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Did you? 뭐 했니? 자, 우리

불을 껐니? Turn off the lights.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보면 이렇게 Did you turn off the lights? 라고 문장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있는데요. 바로 refrigerator와 fridge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refrigerator 그리고 fridge. 우리 펭수의 집에 유용한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라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물건들 중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우리 냉장고 있죠. 음식이나 우리 식재료들을 보관하는 공간. 냉장고는요, 영어로 refrigerator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고요. 철자가 조금 길고, 그리고 좀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단어의 길이가 꽤 돼서 우리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refrigerator를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fridge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둘다 냉장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가 빈칸에 I need to buy a new. 나는 새 냉장고를 살 필요가 있다. fridge나 refrigerator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은요, 물건을 나타내는 물건과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유럽연합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성을 이루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조항을 내놨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회복 이후에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편적인 의료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봐야 되겠죠?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Today's Topics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토픽은 바로 EU로 가겠습니다. EU's Fit for 55 Climate Plan 이렇게 돼 있군요. 여기 이제 코테이션 마크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EU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EU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계획을 내놨는데요. 그 이름이 Fit for 55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1: EU's Fit for 55 climate plan.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called Fit for 55.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2: EU's Fit for 55 climate plan.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called Fit for 55.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몇 가지 표현을 알아두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ew Skills 확인하시죠.
1: To unveil.
2: To unveil.
1: To pledge.
2: To pledge.
1: Collective.
2: Collective.
1: Emission.
2: Emission.
0: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To unveil. 베일을 벗기는 거기 때문에 발표하다, 공개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To pledge. 약속하다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신문에 정말 많이 나오고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단어이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사에서 핵심을 뽑다 보면 그 핵심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압축되기 때문에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아, 요 주제는 내가 조금 심도 있게 공부

0: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우리 인터넷 들어가시면 검색 엔진이 많잖아요. 그 검색 엔진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를 넣어서 관련 주제를 좀 심도 있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llective, 단체의, 공동의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Emission, 배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산화탄소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할 때 Emission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여기까지 볼까요? 주체는 여기서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위원회 혹은 유럽집행위원회라고도 하는데요. 자, 유럽위원회가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지금까지 내놨던 것 가운데 가장 야심찬 계획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내놨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계획이라든가 정책에 ambitious가 붙으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소년이여 야망을 심어라, 뭐 가져라 이런 말 때문에 자꾸 ambition 하면 야망이란 말 쓰는데 정책이나 계획의 ambition이라는 얘기는 ambitious라는 얘기는 이게 달성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이 이름이 뭐냐면 called Fit for 55라고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 라고 해서 유럽집행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유럽연합 27개 국가죠.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28개가 27개로 줄었죠. 그래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그렇습니다. pledge. 그냥 promise란 말보다는 조금 강해요. promise는 약속하다인데 pledge는 promise in public. 공개적인 약속. 그래서 공약이라든가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목표를 달성하다 할 때 meet이라는 동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공동의 목표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일단 보시면은 요거 중요하죠. greenhouse gas라고 하는 말. 요게 온실가스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게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emissions는 복조수입니다. 흔히 우리가 배출이라고 하는 추상명사 쓸 땐 emission 이렇게 씁니다만 배출량, 배출량을 줄이다 이럴 때 량을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얼만큼이요? by 55% from 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 by가 있죠. 요 두 가지의 by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요 앞에 나온 by는 이만큼을 줄이겠다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by는 언제까지라는 개념의 기준선을 잡는 바입니다.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55%를 삭감하겠다. 그만큼 많이 줄여나가겠다. 라고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it for 55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계획 속에 외국 기업들이 유럽에 물건을 팔 때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신경을 조금 곤두세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EU's Fit for 55 climate plan.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called Fit for 55.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2: EU's Fit for 55 climate plan. The European Commission unveiled its most ambitious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called Fit for 55. It said the European Union's 27 countries have pledged to meet a collective goal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from 1990 levels by 2030.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Pope backs free universal healthcare. 이때 Pope이라는 단어는 교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back이라는 단어는 이때 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support, 지지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헤드라인은 좀 짧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단어면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4자짜리 단어가 많이 쓰여요. back, 뭔가를 억제하다 할 때 contain 말고 curb 이렇게 쓴다든가. 자, 교황은 말입니다. 무료 그리고 universal, 보편적인 healthcare, 의료 보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Pope backs free universal healthcare.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versal health coverage means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 care they need without financial hardship.
2: Pope backs free universal health care.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versal health coverage means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 care they need without financial hardship.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고요. 몇 가지 단어만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Pope.
2: Pope.
1: To undergo.
2: To undergo.
1: Intestinal.
2: Intestinal.
1: To make a plea.
2: To make a plea.
0: 첫 번째 단어는 이제 Pope라는 단어죠. 교황. 이제 Catholic 같은 경우에 Cathol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iest, bishop, archbishop, cardinal 그리고 pop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사제의 그 계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지위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자, pope 교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undergo라고 돼 있군요. 수술을 겪다. 혹은 안 좋은 일을 겪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ntestinal, 내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make a plea, 간청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 네 가지 표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주어는 여기서 끊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그리고 여기 요 정도로 끊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제 이후로 처음일까요? After undergoing, 역시 나왔죠? Intestinal surgery. Surgery라고 하는 수술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추상명사처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형수술을 받다라고 할 때도 I underwent plastic surgery 혹은 cosmetic surgery라는 식으로 관사 안 쓰고 추상명사 쓰거든요. 다만 여러 수술을 얘기할 때는 복수 씁니다. Surgeries. 이런 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결장 협착증이라는 문제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care. Make a plea, 간청하다인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촉구하다, 뭐 urge라든가 요청하다 이런 의미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때 make a plea는 일단 감정의 호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간청하다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무료고요. universal이라는 얘기는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누구도 예외 없이라는 개념이 universal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healthcare, 의료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간청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Universal Healthcare Health Coverage Mean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overage가 커버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장을 얘기하는 거죠. 보편적 의료보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care they need.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Without financial hardship,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UN의 정의에 해당하는 Universal Health Coverage라고 하는 보편적 의료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외로 미국은 이게 안 되고 있고요. 아예 안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인가 스위스의 한 유명 기관에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검사했는데요.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6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Pope Hope backs free universities.

0: universal health care.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versal health coverage means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 care they need without financial hardship.
1: Pope backs free universal health care. Pope Francis appeared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after undergoing intestinal surgery and made a plea for free universal health care.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versal health coverage means that all people have access to health care they need without financial hardship.
2: Today's parents, 오늘은 간단하게 조금 전에 보셨던 to make a plea,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게 간청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간청했어요. 그 대상은 예방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 내용은 마스크 써주세요, 계속. 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접종을 하다라고 할 땐 to be vaccinated. 뭐 우리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마스크 착용하다, to wear a face mask. 그죠? 문제 없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making a plea for those fully vaccinated. 요거 중요하죠? 예방접종을 받을 때 어떤 약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어떤 약은 두 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be fully vaccinated란 말 정말 많이 씁니다. 완전히 접종을 마친 경우죠. 이 사람들이 to continue to mask blank. Wear a mask가 아니고 mask blank. 동사로 썼네요. 이때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마스크를 착용하다. Mask up 이란 동사 씁니다.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continue to wear face masks. 그렇게 써도 문제는 전혀 없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making a plea for those fully vaccinated to continue to mask up.
1: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making a plea for those fully vaccinated to continue to mask up.
2: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workers and insurance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보험이 꼭 의료보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 정도. 그중 많은 이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제 두 문장인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고요. 임금 근로자는 뭔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조건 apply를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거 안 씁니다. 이 문맥에서는 잘. 정규직 근로자라고 할 때 regular worker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비정규직이라고 할 때 non-regular worker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말이 이제 서구권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상황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영업자 빼고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age worker라고 하거나 wage earner 정말 많이 쓰는 편이고요. 참고로 자영업자는 self-employed people, 스스로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죠. self-employed people이나 the self-employed 이렇게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ccording to statistics, 그죠? 통계에 따르면 non-regular workers account for about 36% of the total wage workers in South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unt for, 요즘에 좀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었는데 총 100% 가운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비정규직이 The total wage workers예요. 한국의 전체 임금 근로자의 36%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many of them are not blanked by employment insurance. 자, 이럴 때 이들 중에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동사입니다. 아마 80% 이상은 이 표현을 쓸 겁니다. 네, 이 표현 우리가 조금 전에 봤고요. 뭘까요? 그렇죠? Are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예요. 그래서 insurance coverage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동사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0: Workers and insurance. According to

0: 오늘도 참 양이 많았죠. 그리고 단어 표현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pledge.
2: To pledge.
1: To undergo.
2: To undergo.
1: To make a plea.
2: To make a plea.
1: Regular worker.
2: Regular worker.
1: Wage earner.
2: Wage earner.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 다 볼 수 있고요. 다시 보기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되게끔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매년 때가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죠. 알고도 막기 어렵고 또 모르고도 막기 어려운 특히 자연재해가 그런데요. 이번에 서유럽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라는 나라 아시나요? 2010년쯤인가요? 어마어마한 강진이 발생하면서 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금을 보냈던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IT의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지금 Today's Topic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투데이 토픽스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Severe Floods Strike Europe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종류가 뭐든 간에 지진이 됐든 태풍이 됐든 아니면 홍수가 됐든 어디를 강타하다라고 할 땐 Strike 그리고 Hit 이 두 가지 동사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심각한 홍수가 유럽을 덮쳤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Severe floods strike Europe.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2: Severe floods strike Europe.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국가 이름, 그리고 인명피해와 실종자 숫자도 나와 있는데요. 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표현 알고 가면 쉬워지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Missing.
2: Missing.
1: To collapse.
2: To collapse.
1: To hamper.
2: To hamper.
1: Outage.
2: Outage.
0: 첫 번째 단어는 재난에서

0: 항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missing이란 단어인데요. 실종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o collapse, 붕괴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hamper, 아마 이 표현은 모르셨으면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일단 청취는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립니다. 또 들린다 하더라도 의미를 모르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들리게 되는데요. hamper, 방해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outage, outage는 전기가 끊어지거나 수도가 끊어지는 정전 사태나 단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outage. 자, 요 특히 두 가지 표현은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일단 인명피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여 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수십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그렇습니다. 심각한 홍수가 독일과 벨기에를 덮쳤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두 가지가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나왔군요. 하나는 sweep away는 휩쓸어서 away,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휩쓸어 가다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 차량이 휩쓸렸고요.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주택이 무너졌습니다.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사건, 사고가 나오면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는 항상 what happened,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면 지진이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강도가 얼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앞에 나온 것처럼 나오죠. 세 번째가 이제 피해 복구와 구조 활동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hamper란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차질을 빚다라고 할때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구조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blocked roads, 도로가 끊겼다는 점. 두 번째로는 phone and internet outages. 이게 중요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이 소위 먹통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먹통, 이때 outage 쓸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In some of the worst hit, 요거 역시 많이 쓰죠. 우리가 어디를 강타하다 할때 hit 쓰잖아요. hit hard, 세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the hardest hit이라고 쓰거나 the worst hit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일부 지역에서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hamper란 단어는 특히 이제 rescue 쪽에서 많이 씁니다. 예컨대 악천후로 인해 구조 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근데 악천후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bad weather, hampers rescue operations 이렇게 쓰니까요.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Severe floods strike Europe.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2: Severe floods strike Europe. More than 60 people have died and dozens have been missing as severe flooding hit Germany and Belgium, sweeping away cars and causing houses to collapse. Rescue operations were hampered by blocked roads and phone and internet outages in some of the worst hit areas.
0: 오늘 두 번째 주제는 IT로 가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헤이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IT라고 부르고 있고요.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그렇습니다. 비동사가 생략된 수동태 형태죠. IT 대통령이 자택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암살범 중에 두 명이 또 미국 국적이고,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Unknown gunme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in an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2: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Unknown gunme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in an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일단 몇 가지 단어를 알면 다시 들을 때 청취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assassinate.
2: To assassinate.
1: Raid.
2: Raid.
1: Endure.
2: Endure.
1: Chronic.
2: Chronic.
0: 첫 번째 단어는 to assassinate이라고 하는 암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raid죠. 요거는 기습이나 습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 경찰이 어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할 때도 a police raid란 말 쓰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ndure, 뭔가 어려운 일이라든가 나쁜 일을 견디다, 참다, 겪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chronic, 만성적인이라고 할 때 씁니다. chronic illness라고 하면 만성질환을 얘기하죠. 누군가가 지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지병, 만성질환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 꼭 병뿐만이 아니라 문제에도 역시 많이 씁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제 unknown으로 시작되는데요. unknown gunma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여기까지 한 번에 가면 될 것 같아요. Gunman이라고 하는 것은 총잡이가 아니고 무장계한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총을 가지고 사고를 친 사람을 얘기할 때 Gunman이란 말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무장계한들이 IT의 조브넬 모이스 대통령을 암살했고요. Wounded his wife. 영부인의 경우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In an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대통령 관저에 기습 습격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관저에 정말 수십 명이 총을 들고 달려들고 이러는데 그게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내부자가 함께 공모한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With가 나와서 이러이런 가운데 분사 구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With가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phrase, 구문으로 나오게 되겠죠. 경찰은 4명의 용의자를 사살했고요. 2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상황입니다.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blah, blah, blah.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 in a country가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국가 딱 하나 나왔어요. 어느 나라 나왔죠? IT 나왔습니다. 헤이리. 그럼 당연히 이 나라가 IT라는 걸 알잖아요. 글을 쓴 사람도 알고 읽는 나도 알고 말하는 앵커도 알고 듣는 시청자도 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덜을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라라든가 장소를 앞에 나왔던 것이라 하더라도 설명할 때 뒤에서 특정한 뭔가를 강조해서 설명할 때 IT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겠죠. 그 중에 하나, 그거를 강조할 때 이때는 이러이러한 IT라는 나라에서 부정관사 어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자 지금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요?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조직폭력단체의 폭력과 그 밖에 다른 만성적인 문제를 안 그래도 겪고 있는 IT란 나라에서 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Unknown gunme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in an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2: Haitian President assassinated at home. Unknown gunmen assassinated Haitian President Jovenel Moïse and wounded his wife in an overnight raid on their home, with police killing four suspects and arresting two others amid growing chaos in a country already enduring gang violence and other chronic problems.
0: Today's parents, 오늘은 조금 재밌는 내용입니다. 사고의 틀을 깨면 영어 표현이 다양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성불평등은 고질적인 문제다. 뭐 그것이 꼭 성불평등일 필요는 없죠. 황사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0: 뭐 교육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부동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라도 괜찮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라면 말이죠. 자, 일단 한국에서 성불평등은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할 때, 성불평등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gender inequality. 그죠? Gender inequality is a blank problem in South Korea. 이건 알겠죠? 뭘까요? 그냥 좀 전에 나왔잖아요. A chronic problem in South Korea. 이렇게 쓰면 깔끔해집니다. Chronic이란 단어를 알면 영어 인생이 조금 더 가뿐해지고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표현을 모를 때 쓰는 표현도 나올 텐데, 일단 요게 기본 형태니까요.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Gender inequality is a chronic problem in South Korea.
2: Gender inequality is a chronic problem in South Korea.
0: 두 번째 표현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네, 고질적인 문제단데 앞부분도 똑같습니다. Gender inequality has long been a big blank for South Korea. 아, 이럴 때는 현재 완료로 오랫동안 한국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되어 왔다라고 쓸수 있겠죠. Chronic을 모르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어떤 걸까요? 골칫거리죠. 두통거리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a big headache 쓸수 있겠습니다. Gender inequality has long been a big headache for South Korea. 역시 들어보고 따라해 봅니다.
1: Gender inequality has long been a big headache for South Korea.
2: Gender inequality has long been a big headache for South Korea.
0: 자, 오늘은 세 번째 표현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가보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자, 이럴 때는 gender inequality is an issue. 자, 성불평등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가 that has blank South Korea. 한국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다, 괴롭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동사 꼭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때 plagued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plague이라는 얘기가 역병을 얘기하죠. 전염병이요. 전염병은 한 번에 안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이 표현을 쓸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chronic이라는 말을 모르거나 a big headache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보고 따라해 보시죠.
1: Gender inequality is an issue that has plagued South Korea.
2: Gender inequality is an issue that has plagued South Korea.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홍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flood victims, 수재 피해자, 수재민이죠, 소위 말한. 수재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수위가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수십 명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기다리다니까 뭐 waiting for, 뭐 이런 것도 오르긴 할 텐데, 지붕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표현은 여기 직접적으로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넣습니다. 침수되다라고 할때 to be flooded, 그죠? flood. 그리고 to be inundated 라는 말도 쓸수 있겠습니다. inundate가 침수하다예요. 특히 이두 가지 동사는 정말 많이 씁니다. 내 이메일 수신함이 뭐 스팸으로 도배되었다라고 할 때, paper wall 같은 걸 쓰는 게 아니고, my email inbox is inundated with spam.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쇄도에 들어오다, 뭐 침수되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To be underwater, 물속에 있는 것도 역시 침수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참고로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수위가 계속 오르는 건뭐 뒷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부터 좀 보겠습니다. Dozens of people are now blank on roofs, awaiting rescue라고 되어 있군요. 자, awaiting이라고 할때 await은 wait for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for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냥 be on roofs만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보통 어디에 발이 묶여 있다, 오도 가도 못하다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뭐 물이 차서 뭐그 하나에 있는 다리가 끊어졌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정말 지붕 위에서 다 물천지고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Stranded. Be stranded라고 하면 발이 묶여 있다, 오도 가도 못하다, 꼼짝달싹 못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dozens of people are now stranded on roofs, awaiting rescue. 어떤 상황에서요? As water levels continue to rise. 이렇게 해서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Flood victims. Dozens of people are now stranded on roofs awaiting rescue as water levels continue to rise.
2: Flood victims. Dozens of people are now stranded on roofs awaiting rescue as water levels continue to rise.

0: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 표현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보시죠.
1: To hamper.
2: To hamper.
1: Outage.
2: Outage.
1: Endure.
2: Endure.
1: Chronic.
2: Chronic.
1: To be inundated.
2: To be inundated.
1: To be stranded.
2: To be strande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로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결국 유럽 여러 나라가 이를 해결하고자 몇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채찍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바로 지금 Today's Topics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Incentive하고 penalty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조금 감이 올 것 같아요. Penalty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반면에 incentive는 잘하라고 동기를 부여하는 장려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이 백신 접종을 위해 두 가지 당근과 채찍을 꺼내 들었습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군요.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2: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0: 재미있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면 또 그만큼 전반적으로 독해나 청취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Incentive.
2: Incentive.
1: To step up.
2: To step up.
1: Carrot and stick.
2: Carrot and stick.

0: Reluctant.
1: Reluctant.
0: Contagious.
1: Contagious.
0: Variant.
1: Variant.
2: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incentive란 단어가 되겠고요. 장려책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step up, 위로 발걸음을 올리는 거죠. Intensify, 강화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Carrot and stick,

0: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섯 가지 표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일단 여기 한번 이렇게 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체는 European nations 혹은 countries라고 해서 유럽 국가들이 stepping up their efforts. 우리말로 하면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 라는 얘기인데요.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접근법,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reluctant to do something이라고 해서 요거 전체를 하나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꺼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to get their shots 때문에 여기를 끊어보는 게 맞습니다.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아, 요게 문제가 되고 있군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국 참다 당근과 채찍까지 꺼내 들었냐 봤더니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더욱더 전염성이 강한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뭐뭐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in을 쓴다 그랬죠?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일단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게 될때 자신이 접종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금 얘기했던 그 나라들이 의료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소위 특정한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접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도 있어서 실제로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2: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Sanctions는 복수 쓰는 게 맞습니다. 국가 간의 제재 조치를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복수인데요. 미국이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내용 들어보시죠.
1: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seven Chinese officials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Last year, Beijing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critics say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2: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seven Chinese officials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Last year, Beijing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critics say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기사처럼 오늘 두 번째 기사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와 표현이 있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impose.
2: To impose.
1: Sanctions.
2: Sanctions.
1: Crackdown.
2: Crackdown.
1: To hold accountable.
2: to hold accountable.

0: To implement.
1: To implement.
2: 첫 번째 단어는 to impose라고 하는 뭔가 규제라든가 금지 조치 등을 부과하다, 실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impose한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어떠한 단어를 impose하는지를 또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종류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다음 기회로 한번 넘겨보죠. Sanctions. 요거는 제재 조치라고 해서 복수로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Crackdown. 단속 혹은 탄압입니다. 뭐 음주운전을 단속하다라고 할 땐 단속이고요. 시위를 탄압하다라고 할 땐 탄압이라고 해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Crackdown을 붙였으면 명사고 crack 띄우고 down이라고 하면 탄압하다 혹은 단속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hold somebody accountable. 책임을 묻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implement. 시행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계획이라든가 plan, 정책, policy. 이것을 현실로 옮기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implement한 단어입니다. 역시 많이 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먼저 내용을 보면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seven Chinese officials 라고 되어 있군요. Impose something on something else 혹은 on somebody. 요거는 하나의 세트 메뉴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7명의 중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over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뭐를 둘러싸고요?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재밌네요. 뭐 allegations of라든가 이런 식으로 탄압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탄압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냥 아예 그냥 딱 종지부를 찍어놨는데요. 이렇게 제재 조치를 부과한 이유는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일까요?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이때 what it calls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 따르면 소위 뭐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Rule of law라고 하면 법치죠. 법이 다스리는 거니까 법치. Vio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이니까 미국의 입장에 따르면 중국이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이 이것이 법치의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Beijing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라고 되어 있군요. 한 나라의 수도를 영어로 쓰는 경우는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China 혹은 그 나라 정부를 받는 겁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문맥에 따라서 둘 다 해도 괜찮을 때가 있고요.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국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중국 정부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은 which critics say,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Be designed to. 법이라든가 제도의 취지, 목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보안법의 취지가 홍콩의 민주화 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작년 3월 달인가 중국이 소위 홍콩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작년 6월 달에 미국이 홍콩을 상대로 우대 조치를 취해주던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투자, 비자, 뭐 이런 것들 다 중국하고 똑같이 대우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다시 이 문제가 1년 만에 불거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0: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seven Chinese officials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Last year, Beijing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critics say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3: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seven Chinese officials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Last year, Beijing implemented

0: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critics say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1: Today's parents,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To hold somebody accountable for something. 어디에 대한 책임을 묻다, 책임을 지게 하다 라고 하셨던 표현이고요. 이때 accountable 대신에 responsible이란 말을 써도 괜찮아요. Responsible, 아시죠? 정부는 대기업들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없지만 대기업들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기업에게 묻겠죠. 그러니까 문맥을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책임을 묻다라고 할 땐 조금 전에 보셨던 hold accountable 이란 말 쓰면 되겠고요. 플라스틱 폐기물은 plastic, 그렇죠? waste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government must hold big corporations blank for the plastic waste they produce 혹은 they generate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쓰레기를 우리가 뭐 배출하다 할 때 produce나 generate 이란 말 쓰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여기는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accountable 혹은 responsible 이란 말 쓰는 거죠. 자, the government must hold big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 plastic waste they produce. 요 표현 듣고 따라해 보시죠.
2: The government must hold big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 plastic waste they produce.
3: The government must hold big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 plastic waste they produce.
1: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도 보는 시간입니다. Vaccination certificate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뭐 오늘 기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거부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소위 vaccine passport이란 말도 쓰고요. 접종했다는 걸 가지고 있어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식당, 카페, 술집, 영화관 등에 들어가려면 접종 내역을 증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진짜로요. 자, 일단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다란 말, 법을 제정하다란 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제정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enact a law. 이때 enact란 단어를 씁니다. enact a law. 물론 make a law 쓸 수 있겠습니다만 enact.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의무화하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reece has enacted new laws. 그리스가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은 blank proof of vaccination for access to restaurants, cafes, bars, and movie theat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access to, 어디에 접근, 즉 들어가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증명을 예, 의무화하다. 의무화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이때 쓰는 말이 requiring이란 말입니다. 이 분사구문처럼 썼기 때문에 require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법이라든가 제도가 주어로 나왔을 때 동사는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require, 또 하나는 allow라는 단어를 쓰죠. 아시다시피 the law requires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가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는 얘기인데요. 안 하면 처벌받죠.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allow는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누가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럴 때 의무와 권리를 얘기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왔던 vaccination certificates 혹은 vaccine certificates라는 말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requiring people to 제시하는 거죠. present vaccine certificates 혹은 vaccination certificates for access to blah blah blah 라고 해서 yeah, require somebody to present라는 개념으로 쓰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2: Vaccination certificates. Greece has enacted new laws requiring proof of vaccination for access to restaurants, cafes, bars and movie theaters.
3: Vaccination certificates. Greece has enacted new laws requiring proof of vaccination for access to restaurants, cafes, bars, and movie theater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일부 중요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Incentive.
2: Incentive.
1: Carrot and stick.
2: Carrot and stick.
1: Sanctions.
2: Sanctions.
1: To hold accountable.
2: To hold accountable.
1: To implement.
2: To implement.
1: To enact a law.
2: To enact a law.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모든 에피소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의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앱이 많은데요. 그 중에 틱톡이라고 하는 앱 아마 아실 겁니다. 짧은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틱톡을 이용한 희한한 챌린지가 하나 나타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첫 번째 순서죠.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기대수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U.S. Life Expectancy, 요게 이제 기대수명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Saw biggest drop in 2020. 벌써 작년 정보가 다 나온 모양입니다. 미국의 기대수명이 2020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see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U.S. life expectancy saw biggest drop in 2020.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2: U.S. life expectancy saw biggest drop in 2020.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0: 자, 오늘 뭐 그렇게 단어가 어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Life expectancy.
2: Life expectancy.
1: Decline.
2: Decline.
0: 첫 번째 표현은 뭐 헤드라인에 나왔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Life expectancy라고 되죠. Expect라고 하는 우리가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단어와 맞물려 있는 명사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기대수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ecline, 감소 혹은 하락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Decline, drop, decrease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어는 미국의 기대수명이 되겠고요. 우리가 뭐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라는 증감의 동사가 나온 다음에 얼마만큼 올라갔는데 혹은 얼마만큼 떨어졌는데라고는 증감폭을 얘기할 땐 전치사 by를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이 변동폭에 해당하는 전치사 by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fell by없이 fell a year and a half라고 쓰셔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증감의 동사가 나온 다음에 by가 나오거나 혹은 없이 수치가 나오면 그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0년 미국의 기대수명이 1년 반 줄어들었습니다.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그렇습니다. One-year drop이니까 연간 대비, 즉 전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자, due to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뭐뭐 때문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여기 mainly라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뭐 피자 한 판이라고 볼까요? 피자 한 판을 이유라고 봤을 때 mainly는 뭐 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mainly due to나 mainly because라든가 이런 식이 나오면 주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좀 반대말에 해당하는 게 in part이란 말을 많이 쓰죠. In part이나 혹은 partly라고 쓰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기대수명이 줄어들게 된 주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B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주체는 사람인 경우가 그렇고요. 지금같이 사람이 아니라 COVID-19 팬데믹이라든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나올 때 이것이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대수명 하락이죠. 1년 반 가운데 74%가량의 원인이 코로나19 팬데믹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라고 되어 있군요. 지난해 사망한 미국인들이 33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수치는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어느 해보다도 많은 사망자가 양산되었던 해가 작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비교급에서 any other가 나오면 단수 명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any가 없으면 other years라고 해서 그때는 복수 쓰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U.S. life expectancy saw biggest drop in 2020.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2: U.S. life expectancy saw biggest drop in 2020. U.S. life expectancy fell by a year and a half in 2020, the biggest one-year drop since World War II. The decline is main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is responsible for about 74% of the overall life expectancy decline. More than 3.3 million Americans died last year, far more than any other year in U.S. history.
0: 두 번째 오늘 기사가 되겠는데요. TikTok Blackout Challenge. 아, 요게 좀 그렇군요. 옛날 아이스 버킷 챌린지도 있었고 다양한 챌린지가 있는데요. 일종의 그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lackout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Blackout은 일반적으로 정전 사태를 얘기할 때 쓰는 편이거나 아니면 I blacked out last night after five drinks. 어저께 다섯 잔 먹고 밤에 의식이 끊겼다. 기절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은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틱톡의 기절 챌린지라는 것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TikTok Blackout Challenge.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It's called Blackout Challenge,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Sadly,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2: TikTok Blackout Challenge.

0: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It's called Blackout Challenge,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Sadly,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1: 자, 이번 기사에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단어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Blackout.
0: Blackout.
2: Life-threatening.
0: Life-threatening.
2: To go around.
0: To go around.
2: To choke.
0: To choke.
2: To pass out.
0: To pass out.
1: 첫 번째 단어는 좀 전에 나왔던 blackout.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정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의식 상실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술 먹고 의식이 끊긴, 소위 우리가 필름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Life threatening이라고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특히 어떤 질병이라든가 위험을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go around,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퍼지다, 돌아다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choke, 목을 조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pass out, 의식을 잃다, 기절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TikTok challenge인데 문제는 여기 형용사가 이 challenge의 성격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TikTok challenge가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reportedly가 부사로 나왔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앞으로 빼도 돼요. 마치 according to some reports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빼서 보도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써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reportedly가 꼭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앞에 그냥 reportedly 부사로 써도 되고 according to some reports 아니면 it has been reported that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It is called blackout challenge. 자, 요거 소위 기절 챌린지라고 불리고요.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아, 그리고 이 챌린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소위 기절할 때까지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도록 하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챌린지죠. 뭐 수건을 이렇게 목에 걸고 이렇게 당긴다든가 친구의 조력을 받는다든가. Sadly,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사적으로만 나오면 뭐뭐 하게도. 예, 도가 참 많아집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t is sad. 참, 뭐뭐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말로는 서술부로 빼도 괜찮거든요. 자, 어쨌든. 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시도를 해봤고요.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alone도 살려줘야 되죠. 미국만 따져도 최소한 3명의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은근히 특히 미국에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2: TikTok Blackout Challenge.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It's called Blackout Challenge,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Sadly,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0: TikTok Blackout Challenge. A life-threatening TikTok challenge has reportedly been going around. It's called Blackout Challenge, and it encourages kids to choke themselves until they pass out. Sadly, many have attempted to do it, and at least three of them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U.S. alone.
1: Today's patterns. 오늘은 중요한 패턴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뭐뭐하게도라고 하는 흔히 해석되는 그런 부사의 변환인데요. 우리가 부사가 이제 많이 나오면, 특히 문장 앞에 나오면 뭐뭐하게도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Sadly 하면 슬프게도. Fortunately라고 하면 다행스럽게도. 그죠? 뭐 certainly라고 하면 확실하게도. 도를 참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꼭 쓸 필요는 없거든요. 뭐뭐한 것은 참 슬픈 사실입니다. 혹은 뭐뭐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서술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뜻밖에도 일본의 신생아 출산이 최근 몇 년 동안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예문을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 뜻밖에도라는 말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어떤 단어를 쓸 것이며, 어떠한 구문 속에서 활용할 것인가. 예,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늘고 있다라는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치가 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to be on the rise. 증가 추세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반대말이 to be on the decline 이라고 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뜻밖에도 blank,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일본 신생아의 수가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때 뜻밖에도 라고 할 때 예상을 깨고라는 의미죠.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이때 surprisingly가 들어갑니다. 놀랍게도가 아니고요. 뜻밖에도가 맞는 표현입니다. Surprise를 흔히 우리가 놀랍다고 하는 이유는 unexpected,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놀랍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때 surprisingly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부사로 처리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현부터 일단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듣고 따라해 보시죠.
2: Surprisingly,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3: Surprisingly,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1: 자, 조금 스타일을 바꿔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That, the number, blah, blah, blah, in recent years까지 갔습니다. 근데 앞에는 뜻밖이다, 의외의 사실이다가 뭔가 동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It is surprising that.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 It comes as a surprise that. 혹은 It is surprising that. 이런 식으로 구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Obviously라고 할 때도 It is obvious that 이라고 쓰는 것처럼 조금 더 우리말도 영어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2: It comes as a surprise that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3: It comes as a surprise that the number of births in Japan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1: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나왔던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Life expectancy. 아, 내가 얼마나 삶을 살 것인지 기대되는 내용이니까 기대 수명이 되겠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신생아들의 기대 수명은 남녀 각각 80.3세와 86.3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또한 여자들의 기대 수명이 6년가량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딱 6년인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 뭐 좀 재난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남녀 기대 수명이 보통 5세에서 6세 혹은 6.5세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평균 한 6세 정도 차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딱 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을 보면 신생아들의 기대 수명, 기대 수명 아니까 요거 거의 해결될 것 같은데요. 각각 이러하다라는 표현과 여자들의 기대 수명이 6년가량 더 높았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대 수명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life expectancy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자, 내용 볼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in 2019 평균적으로 오니까요. The average life expectancy at birth. 요거 중요합니다. For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여기까지가 주어 부가 되겠는데요. 뭐 남녀, 한국에 사는 남녀의 평균 기대 수명인데요. 중요한 게 at birth예요. 2019년 출생한 아이들을 기준으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만약에 40대 남녀를 기준으로 할 때는 the average life expectancy 어떻게요? For men and women in their 40s.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at birth라는 의미를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was about 80.3 and 86.3 years respectively. 각각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남자의 경우는 80.3세, 여자는 86.3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And life expectancy for women was about 6 years higher. 그리고 생략된 말은 뭘까요? Than life expectancy for me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life expectancy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n South Korea, the average man can expect to live 80.3 years. 그래서 can expect to live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life expectancy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0: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 표현 봤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Life expectancy.
2: Life expectancy.
1: Blackout.
2: Blackout.
1: Life-threatening.
2: Life-threatening.
1: To go around.
2: To go around.
1: To pass out.
2: To pass ou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입니다. 바로 BBC인데요. BBC가 경주 마들이 도살장에서 아주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서 영국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동물 학대를 막고자 하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대란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인도가 최소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인도의 공식 사망자 수가 41만 명인데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사망자 수는 400만을 넘어서는 10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Today's Topics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Thousands of race horses killed in slaughterhouses 라고 되어 있군요. 이때 killed는 수동태로 쓰인 거죠.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수천 마리에 달하는 경주마가 race horse 바로 도살장에서 도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Thousands of race horses killed in slaughterhouses. According to a BBC investigation, thousands of racehorses are being sent to slaughterhouses in Britain and Ireland. Covert recording showed rules designed to protect horses from a cruel death are regularly ignored at one of the UK's biggest abattoirs.
2: Thousands of racehorses killed in slaughterhouses. According to a BBC investigation, thousands of racehorses are being sent to slaughterhouses in Britain and Ireland. Covert recordings showed rules designed to protect horses from a cruel death are regularly ignored at one of the UK's biggest abattoirs.
0: 몇 가지 단어는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Slaughterhouse.
2: Slaughterhouse.
1: Covert.
2: Covert.
1: To ignore.
2: To ignore.
1: Abattoir.
2: Abattoir.
0: 첫 번째 단어는 slaughterhouse입니다. Slaughter, 도축하다, 도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도축장 혹은 도살장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Covert, 비밀리에, 은밀한이라고 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Covert. To ignore.

0: 뭔가 법이라든가 뭔가를 무시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abattoir 역시 slaughterhouse와 마찬가지입니다. 도살장, 도축장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살펴볼게요. According to a BBC investigation, BBC 조사에 따르면 thousands of race horses are being sent to slaughterhouses in Britain and Irelan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sent to는 어디로 보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경주마들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결국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Covert recording showed, covert이란 말을 본 거,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언더커버 생각나는 거죠. 몰래 비밀리에 잠입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지금 다 촬영을 해봤더니 그 결과 Rules designed to protect horses from a cruel death.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Designed to.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이 be designed to라고 하면 혹은 be intended to라고 하면 그 취지는, 그 목적은 뭐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잔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 are regularly ignored. 툭하면 빈번하게 요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Regularly가 정기적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매주 목요일 낮 1시부터 2시까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툭하면 빈번하게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At one of the UK's biggest abattoi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최대 규모의 도축장 한 곳에서 말이죠. 자, 요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유럽 쪽은 이제 동물 권익이라든가 동물 어떤 그 학대를 막고자 하는 규정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Thousands of racehorses killed in slaughterhouses. According to a BBC investigation, thousands of racehorses are being sent to slaughterhouses in Britain and Ireland. Covert recording showed rules designed to protect horses from a cruel death are regularly ignored at one of the UK's biggest abattoirs.
2: Thousands of racehorses killed in slaughterhouses. According to a BBC investigation, thousands of racehorses are being sent to slaughterhouses in Britain and Ireland. Covert recordings showed rules designed to protect horses from a cruel death are regularly ignored at one of the UK's biggest abattoir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바로 인도로 가겠는데요.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 the millions, in the thousands.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느낌이죠. 인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수백만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겠습니다.
1: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Most experts believe India's official toll of more than 414,000 is a vast undercount,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2: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Most experts believe India's official toll of more than 414,000 is a vast undercount,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0: 잘 들어오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깔끔한 내용은 아니죠. 이제 이렇게나 많이? 이런 느낌을 자아내게 되는데요. 몇 가지 단어 표현을 알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1: Staggering.
2: Staggering.
1: Undercount.
2: Undercount.
1: To dismiss.
2: To dismiss.
0: 첫 번째 표현은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정도는 자면서도 나올 만한 그런 익숙한 단어입니다. The death toll. 사망자 수. The number of deaths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Staggering 이란 말 정말 많이 씁니다. 충격적인, 믿기 어려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가 나오거나 정도가 나올 때 staggering이 나오면 자그마치 이렇게나 많은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 형용사

0: 회사가 그 상황, 그 명사의 성질을 어떤 결정해주는 키워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일단 뭐 놀라운이라든가 심각한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한90% 정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Undercount, 밑으로 센 겁니다. 그러니까 세야 되는 걸 제대로 못센 거죠. 실제보다 축소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o dismiss, 어떤 내용을 묵살하다, 일축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역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고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코로나19 대유행,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도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 빼고 생각해 보죠. Could be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깔끔하게 떨어지죠? 몇 배다라고 할때 바로 수치가 나오면 되니까. 이때 공식적인 수치라는 거에 신경 쓰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official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써요. official number, official statistics, official report. 이때 공식적이라는 의미는 정부에서 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라는 얘기는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인 수치라는 얘기는 사실은 정부가 내놓은 수치라는 얘기거든요. 자, 공식 수치의 10배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a staggering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툭 끼어들었어요. 아시다시피 10 times 복수였잖아요. 근데 여기 또 or을 썼죠.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가 복수라 하더라도 숫자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올 때 지금처럼 자그마치라는 개념으로 staggering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추정컨대라고 할때 estimated란 말이 나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의 형용사가 나올 때 그때는 부정관사 or을 꼭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ost experts believe,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India's official toll, 여기서는 death toll인데 생략해서 간단하게 쓴 건데요. Of more than 414,000. 아, 그렇군요.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사망자 집계 수는 지금 41만 4천 명을 조금 넘는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것이 is a vast undercount. 상당히 현실 반영을 하지 않은 축소해서 나온 수치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뭐라고요?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그렇군요. 인도 정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를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Exaggerated. 아, 이거 과장된 얘기다. 10배? 말도 안 된다. 라는 내용과 misleading. 잘못 이끄는 거죠. 오도한다는 말 쓰거든요. 사람들을 오도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고 해서 보통 언론들이 뭐 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즉, 이러한 얘기, 10배나 된다는 얘기가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고 있다라고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대세는 이제 수백만 단위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공식치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Most experts believe India's official toll of more than 414,000 is a vast undercount,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2: India's COVID death toll could be in the millions. India's death tol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uld be a staggering 10 times the official number. Most experts believe India's official toll of more than 414,000 is a vast undercount, but the government has dismissed those concerns as exaggerated and misleading.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 어떤 걸 선택했냐면요. 바로 to turn a blind eye to something. 못본 척하다, 눈을 돌리다 라고 할때쓴 표현입니다. 앞에 나왔던 단어 어떤 것과 바꿔 쓰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 나왔던 to ignore 라는 단어와 함께 쓸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많은 경우에 말이죠. 자, turn a blind eye. 자, 어떤 경우에 쓸까요? 오랫동안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방치하다, 못본 척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서방 국가라고 할때 Western country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여러 나라니까 잠시 후에는 복수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권이라고 할 때는 human rights. 항상 복수 써야 되겠죠?

0: 인권도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권 유린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쓸것 같아요? 오랫동안 Western countries 이거 쓰겠죠? Have turned a blind eye to 인권 유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For a long time, Western countries have turned a blind eye to human rights blank in China. 자, A로 시작된 단어를 일단 제가 드렸습니다. 만약에 V로 시작된 단어였으면 human rights violations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요. 그죠? human rights violations. 근데 A로 시작된 단어는 human rights abuses. 그죠? 이때 abuses 인권 유린이고요. 이럴 때 turn a blind eye to라고 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 듣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For a long time, Western countries have turned a blind eye to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2: For a long time, Western countries have turned a blind eye to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해 보고 그리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India in Crisis, 위기 속의 인도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1차 감염 사태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집계는 지금까지 41만 4천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400만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특히 작년에 있었던 이 감염 사태 1차 감염 사태에서만 2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코로나 1차 감염 사태를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뭐뭐라고 추산되다라고 할 때, 요거 우리 이젠 압니다. 그죠? 추산되다라고 할 때는 it is estimated that 이라고 쓰면 됩니다. It is estimated that.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It is estimated that 이렇게 추산되는 거죠. 끊고요. Nearly 2 million Indians died. 그죠? 약 200만 명의 인도 국민들이 사망했는데요. During the first blank in COVID infections last ye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During the first blank in COVID infections. 작년에 코로나19 감염 최초 뭘까요? 이럴 때 들어간 단어가 surge란 단어가 되겠죠. A surge in something은 뭔가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e first surge라고 하면 1차 감염 사태라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문장. 읽고 따라해 보시죠.
1: India in crisis. It is estimated that nearly 2 million Indians died during the first surge in COVID infections last year.
2: India in crisis. It is estimated that nearly 2 million Indians died during the first surge in COVID infections last year.
0: 그런데 이걸 조금 줄여서 쓸 수는 없을까요? 꼭 it is estimated that 이라고 꼭 써야만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요거를 조금 짧게 쓰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응용해서 쓰면 요런 문장이 되겠죠. blank estimated 2 million Indians died during the first surge in COVID infections last year. 앞에 it is estimated란 말을 요두 단어로 끊을 수 있죠. 물론 명사는 주어는 여기까지입니다만, blank estimated. A로 시작되는 단어 뭘까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복수라 하더라도 숫자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부정관사 어를 써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unestimated 2 million Indians died. 이렇게 쓰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200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혹은 추정컨대 2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라서 it is estimated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양쪽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표현을 한 자리에 엮어봤습니다. 자,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Covert.
2: Covert.
1: Staggering.
2: Staggering.
1: Undercount.
2: Undercount.
1: To dismiss.
2: To dismiss.
1: To turn a blind eye to.
2: To turn a blind eye to.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들을 다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방송에 사용됐던 모든 자료들은 MP3와 스크립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역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복습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MP3도 여러 번 들어보시고요. 나름 꾸준히 활용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네가 교사가 될 줄 누가 알았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그게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반쪽을 만나는 거에 비유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론 첫눈에 딱 반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다가 결국 자기의 반쪽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책상 앞에 앉아서 와 나는 커서 뭘 해야 될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꿈이 없어요. 이렇게 좌절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다만 집중해야 될 일은 나중에 그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 반쪽을 만났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동명사가 들어간 관용적인 표현, 그래서 조금 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만 읽어보고 오십시오 했는데 읽어보고 오셨죠? 그럼 저랑 이제 바로 한번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1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한번 써보랍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 얘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캠핑 왔어요. 캠핑 왔어. 그러면 캠핑 가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Go ing를 쓰면 어떤 어떤 여가 활동하러 가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goes camping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The youth group, 그 청년 그룹이요. Goes camping, 캠핑을 갑니다. Every summer, 매 여름마다 캠핑을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이거 뭐 쉬우니까 바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수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수영하러 가다 하면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Go ing, go swimming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니까 went swimming 해주시면 되겠고 swim이란 단어는 ing 붙일 때 m이 하나 늘어나거든요. 그거 철자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The children, 아이들이 went swimming, 수영하러 갔어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With their cousins, 자신들의 사촌들과 함께 수영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A번은 너무 쉽다, 그죠? 3번.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스키 타고 있어요. 그럼 스키 타러 가다 하면 되잖아요. Go ing라면서요. Go skiing 하시면 돼요. 근데 스키는 철자가 SKI죠.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언뜻 보기에 뭐야 이거? I 오타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스키에다가 ing 붙인 거니까 요 형태가 맞는 겁니다. 해석해 볼게요. Fred와 Scott은요, go skiing, 스키를 타러 갑니다. 자, 그 뒤에 표현이 조금 어려웠어요. Any chance they get,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는 표현입니다. Any chance they get,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키 타러 가요.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아저씨가 낚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낚시하러 가다는 뭐겠어요? 아, go ing라면서요. 그러면 goes fishing 해주시면 돼요. 자, 아버지께서는요, sometimes goes fishing, 때로 낚시를 하러 가십니다. 그것도 alone, 혼자서 낚시를 하러 가세요. Even though, 비록 어떻지만, mother, 엄마께서는 disapproves 하시지만, 일단은 approve가 뭐예요? approve는 해도 좋다, 승인을 해주는 거고요. disapprove는 반대입니다.

하는 거겠어요. 아유, 또 낚시하러 간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탐탁치 않아 하다, 못마땅하게 여기다 라고 할 때 disapprove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아빠가 때로는 goes fishing alone. 혼자 낚시를 하러 가세요. 비록 어떻지만 even though mother disapproves. 어머니께서는 이걸 탐탁치 않게 여기시지만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전부 go, ing의 구조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쉽게 풀었을 거고 이제 문제는 B번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숙제 열심히 해왔나 한번 볼까요? It is no use. 뭐였더라? 아, 일단 답은 ing고. 해석은 뭐였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ing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pologizing.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Anymore. 더 이상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Ivan felt like the church choir. 그랬는데 feel like, 그치, 답은 ing고, feel like ing는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뭐뭐 하고 싶다 이랬었죠? 이반이 어떻게 하고 싶었대요? joining이니까 참석하고 싶었어요. 참가하고 싶어 했어요. 어디에? The church choir. 이게 합창단이란 뜻입니다. 교회 합창단에 합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어 하다였고. 자, 3번 볼게요. It goes without, 그렇지, 답은 바로 나와요. ing가 답이고, 이건 해석을 어떻게 했더라? It goes, 잘 흘러갑니다. Without saying that,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잘 흘러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럴 때 이 구문을 쓴다 그랬죠? 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답니까? You must be on your best behavior. 요거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너는 있어야 해. 어디에? 너의 최고의 행동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거예요. 아, 처신 잘해라. 행동 똑바로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you must be on your best behavior. 네가 처신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이야 라는 문장이고.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요것도 했죠. Cannot help ing.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셀리가요, cannot help talking. 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everyone's secrets. 모두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나올 때마다 뜻도 한번 입으로 다시 말해보세요. 그래야 좀 편하게 외워져요. 자, C번 갈게요. 또 나왔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우리한테 바르게 고쳐보랍니다. There is no ing. 이건 뭐였더라? 그치, 뭐뭐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no가 붙었으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뭐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there is no telling은 뭡니까? 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When she will come. 언제 그녀가 올지. 이렇게 되겠네. 말할 수 없는 건 왜 말을 못할까? 모르니까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There is no telling when she will come. 언제 그녀가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There is no ing라는 표현도 봤어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요거 방금 나왔었는데 Feel like 뒤에 ing 쓰고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하고 싶다 그랬죠? Do you feel like going for a swim? 야, 너 수영하러 가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이거 했던 거니까 3번. 자, 이거 A번에서 우리 얼마나 연습 많이 했어요. go 뒤에 바로 ing 쓰면 어떤 여가 활동하러 가다 이거였죠? John went jogging. John이 조깅을 하러 갔어요. 뭐 한 다음에? After finishing work, 일을 끝낸 다음에 조깅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하러 가다? go ing 쓴 거 너무 잘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It is no use 뒤에 뭐 ing. 그래서 여기다가 ing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뭐였더라? ing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거였죠? It is no use complaining about it now.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해 불평불만을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늦었어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많이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는 배웠던 개념들이 막 뒤섞여서 등장을 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Follow exercises의 A번. 밑줄 친 부분이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뭔지 우리한테 구별해보랍니다. 에이, 쉽지 뭐. My biggest mistake. 저의 가장 큰 실수는요, 였습니다. 어? 뭐였다고?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Taking on too many responsibilities. 여러분, take on이 뭐예요? Take on은 이렇게 떠맡는 거예요. 떠맡아. 근데 뭘 떠맡아요? Too many.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우리 이 too라는 말이 부정적 뉘앙스다 그랬죠? 많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too many라고 하면, 아,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My biggest mistake was, 제 가장 큰 실수가요, was taking on too many responsibilities.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ng 동명사구가 보어로 쓰이는 거 구경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Jenny started. Jenny가 시작했어요. 뭘? 어, 뭐를에 대한 대답이네? 그럼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Researching information. 정보 조사를 시작을 했대요. 오케이. 자, 근데 정보는 왜 조사하지? For her essay. 자신의 에세이를 위해서 정보 조사를 시작했답니다. 언제? 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가 뭘로 쓰였어요? 동명사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잔소리 하나만 더 하자면, 목적어 자리는 사실 명사 자리니까요. 꼭 동명사만 올수 있는 거 아니죠. 투부정사도 명사적인 용법 있잖아요. 근데 요 자리에 동명사가 올지, 투부정사가 올지, 둘다 와도 괜찮은지, 이런 명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 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start라는 동사는 어때요? 아, 이거 막 동사 분류 외웠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는 동사. 요런 애들은 보통 뒤에 너그럽게 야, 동명사 오고 싶으면 오고 투부정사 오고 싶으면 와. 다 받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start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 목적어도 올수 있고요. 투부정사 목적어도 올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 문장은 잘 썼습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제니는 어제 자신의 에세이를 위한 정보 조사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3번이요. Baking is easy. 어, 동사 앞자리니까 주어지 뭐. 그쵸? 이번에는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고, 주어로 동명사가 쓰이면 것은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baking. 빵을 굽는 것은요, is easy, 쉬워요. 근데 뭐 하기만 하면 쉽냐 하면 조건이 하나 있죠. You measure your ingredients. measure가 측정하는 거고요. ingredient는 뭐예요? 아, 이거 재료예요, 재료. 그 재료를 갖다가 측정하기만 하면. 근데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잘해야지. properly. 적절히 측정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저희 집에도 하나 있지만 요즘은 집집마다 계량컵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리용 저울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써가지고 설명서에 써진 그대로 잘 측정만 하면 생각보다 베이킹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여기서는 지금 주어로 동명사가 쓰였구나. 자, 4번 가봅시다. Scott is considering. Scott이 지금 고려 중이에요. 생각 중이에요. 뭘? 아,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 봤더니, moving to a new house.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걸 지금 고려 중이랍니다. 새 집이 어디 있는데요? Near Chicago. 시카고 근처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제가 그랬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누구 올까? 여기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동사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consider라는 아이는 목적어 자리에 누구 왔으면 하고 바로

라는 동사였습니까? consider ing, consider ing, consider ing. 이제 입으로라도 빨리 익혀두세요. consider는 뒤에 동명사를 요구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구가 잘 왔죠. A번 잘했어요. 이제 B번 갈게요. 자, 요번에는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걸 한번 찾아보랍니다. 오, 쌤! 얘가 동사고요. 그렇지. 그럼 앞자리가 다 주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achievement, 성취, 얘 명사고요. achieving, 성취하는 것은 얘 동명사고요. 어차피 주어 자리는 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니까 둘 다 답 아닙니까? 아니지, 둘 다 답은 아니에요. 왜? 뒤를 싹 봤더니 my goals, 나의 목표를 이라고 해서 바로 뭐가 나왔어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는 거 맞지만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된다? 명사가 목적어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명사는 목적어를 직접 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Achieving,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동명사 주어, 것은 해석하는 건 엄청 많이 봤잖아요.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is my top priority. Priority가 뭘까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저에게는 최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해야 될 일을 1번부터 쫙 적었을 때 그 제일 위에 있는 거, 그게 top priority죠. 자기한테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나디아가요, is upset. 화가 났답니다. 자, 근데 뭐에 대해서 화가 났냐? 오, 쌤. 전치사 뒷자리는 동명사 자리잖아요. 그렇네. 봤더니 얘도 동명사, 얘도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Having invited은 어떻게 한 거야? 초대한 거고요. Having been invited은 뭐예요? 아,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BPP니까 이건 초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읽고 나서 초대를 했냐, 받았냐, 그거를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얘가 지금 왜 화난 것 같아요? 자기만 초대를 못 받았나 봐요. 받다, 수동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been invited, 얘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잔소리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동명사를요, 이렇게 초대받지 못했다, 부정을 만들려면 not을 어디다가 넣어라 그랬어요? 아유,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앞에다 띡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자리에 위치한 거고요. 완전 똑똑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쌤, 초대 받았으면 그러면 being invited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지. 왜 having been invited 이렇게 꼬아서 쓴 겁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 being invited랑 having been invited의 차이는 뭐예요? having PP를 쓰면 그게 먼저 일어난 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초대를 못 받은 일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난 거구만. 그래서 선후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having been invited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조금 복잡했어요. 다시 할게요. 나디아는 화가 났어요. About not having been invited to the party.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요. 괜찮으시죠? 자, 3번 갑시다. Margaret이요. Must remember.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Mail the letter. 편지를 붙이는 걸요. 누구한테? To her parents. 자기 부모님에게 오늘. 그럼 제가 여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마가렛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이미 붙였어요? 아니면 아직 안 붙였어요? 아직 안 붙였죠. 오늘 붙여야 돼, 이따가. 근데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와, 쌤! 그러면 오늘 나중에 편지 붙일 것, 즉 미래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 미래지향적인 일을 나타낼 때에는 remember랑 누가 어울린다? 그치,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마가렛이요. Must remember to mail the letter. 편지 붙일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부모님에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4번 봅시다. The road needs fixing being fixed. 그 도로는요. 좀 수리가 되어야만 해요. 근데 왜 그래요? There is a huge pothole. Pothole이라고 하면 이렇게 아주 깊게 움푹 파인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구덩이 움푹 파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는 좀 이렇게 고쳐져야만 합니다. 이 공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쌤, 도로는요. 공사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공사가 된다, 보수가 된다. 아, 수동 아닙니까? 아, 맞아요. 엄밀하게는 여기가 수동태가 와야 맞는데 need란 동사 아시죠? 이거 얼마나 많이 써요.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need 뒤에는 그냥 동명사만 쓰면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서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수동으로 해석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요, needs fixing, 보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커다란 그런 웅덩이, 구멍이 있거든요.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C번. 빈칸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한번 써보래요. 그리고 그림을 딱 봤더니 이 여자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상 속에서는 막 지금 말을 샬라샬라 멋있게 잘 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고 있나 봐요. 자, 1번 대화를 봅시다. What kind of expectations? 어떤 종류의 expectation이 기대죠? 어떤 종류의 기대를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뭐에 대해서? For this class.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I expect, 나는 기대하고 있어. 뭐를? Improve my speaking skills. 내 말하기 실력을 갖다가 향상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잠깐, 뭘 기대한다고? 말하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대한다고요. 그러면 요 뒤에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목적어 자리니까 누구 소환할 거예요? 명사에 해당하는 아이 소환할 겁니다. 그러면 명사에 해당하는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것 중에 누구 부를까?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동사가 가지고 있어요. expect란 동사는요. 예상하다잖아요. 예상은 언제 일을 예상하는 거야? 과거의 일을 예상해요? 아니지. 미래의 일을. 미래 지향적일 땐 누구랑 친하다 그랬어요? 투부정사. 아, 그래서 improve가 아니고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to improve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쳐 써주셔야 맞는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얘는 그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트럭이랑 승용차랑 지금 꽝 이렇게 부딪혔어요. 자, A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happened to your car? 야, 너 차에 무슨 일이 있었니? I couldn't avoid. 아, 내가 피할 수가 없었어. Crash into a truck. 트럭이랑 부딪히는 거, 트럭이랑 충돌하는 걸 피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void, 피하다, 뭐를?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꺽쇠로 표시한 부분이 뭐예요? 뭐를 해당하는 부분? 목적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나 하여간 이런 명사적인 성격이 있는 애가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올까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앞에 있는 동사가. Avoid는 누구 요구했었어요? 그치. 뭔가 하다가 중단하고 회피하고 피하고 이런 류의 동사들은 동명사 좋아했었죠. 그러니까 avoid 뒤에 ing를 붙여서 crashing into a truck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crash가요. 이렇게 꽝 충돌한다 라고 했을 때도 쓰고요. 비행기 같은 게 추락했을 때에는 땅이랑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lane crash 이러면 비행기 추락 이렇게도 할 때 crash란 단어를 씁니다. 어쨌거나 3번 갈게요. 3번은 봤더니 막 이 여자분이 무슨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있고 이 남자가 막 앉아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고 이거 아무래도 무슨 연극 무대나 이런 것 같죠. 자, A번에 봤더니 Which club is Sarah in?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동아리에 사라가 들어있니? 즉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She's in the drama club. 아,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어. They plan. 그들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 봐. 어떤 걸 계획하고 있대요? Perform Romeo and Juliet next month. 다음 달에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뭘 계획한다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하는 것을 계획한다고요?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맞죠?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도 올 수 있고 결정권은 누가?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은 어떤 동사예요?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이면 그렇지. 투부정사 쓴다 그랬죠? 그래서 to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perform은 제가 나올 때마다 잔소리했죠? 이거는 수행하는 거, 해내는 겁니다. 연극에서의 perform은 연기를 하고 공연을 하는 거고요. 음악에서의 perform은 연주를 하는 거고요. 하여간 perform을 붙이면 하다란 뜻이 생긴다고요. 다시 그들은 다음 달에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 자, 마지막 4번. 4번 그림은 봤더니 어때요? 땜인데 X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땜 싫어 뭐 이런 건가? A번에 봤더니 Do you agree? 야, 너 찬성하니? 뭐에? With the proposed plan 계획에. 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앞에 붙은 PP 과거분사가 명사를 쏙 꾸며줍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석했더라? 그치, 뭐뭐 된 명사. 그래서 propose, 제안하다니까 너 그 제안된 계획에 찬성하니? 이랬더니 no, 아니야. I object to build a new dam. 나 새 댐 건설하는 거에 object to 했잖아요. 아, 나 그 새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말이요.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to 해석이 살아있죠. 이렇게 해석이 살아있는 to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치사 to.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와야 돼요? 동명사. 그래서 우리 열심히 외웠었잖아요. object to ing.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ing를 붙여주시는 거라고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 문제로 한번 싹 살펴봤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여러분 필기구 구입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좋아해요. 특히 다른 거보다 이 색깔이 고운 펜들을 갖다가 필통에다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으면 막 왠지 부자가 된것 같고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한 가지 색깔 볼펜만 갖고 필기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3색은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필기도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그 명문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필기법에 대한 강좌를 따로 개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나는 단어는 검정색으로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부분은 파랑색으로 표시할 거야. 내가 틀렸던 문제는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야.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거나, 예를 들면 몰랐던 해석이 잘안 됐던 문장은 빨간색으로, 문법적으로 어려웠던 문장은 파란색으로, 문법 내용으로 구별을 하거나, 하여간 여러분만의 체계를 만들어서 필기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 시간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D번 들어갈게요. 올바른 형태로 고쳐보랍니다. You had better avoid make friends with people like him. 이랬습니다. 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avoid 뭐라 그랬죠? 피하는 거. 중지하고 피하고 미루고 이런 류의 동사들은 목적어로 누구 좋아한다고요? 동명사 ing. 그래서 avoid 뒤에다가 ing 쓰는 거 우리 여러 번 연습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조동사 편할때 얘도 배웠어요, 심지어. had better 원형.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기억 안 나요? 그치. 뭐뭐 하는 게더 낫다. 이런 거였죠.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뭐였어요? 그치. 너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좋지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약간 요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avoid. 너 피하는 게 좋을 걸? 이 얘기예요. 뭐를? Making friends with. Make friends with가 사귀는 거예요. People. 사람들과 사귀는 걸. 어떤 사람들입니까? Like him. 그를 좋아해. 뭘 갑자기 고백하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의 like는 뭐뭐와 같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너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귀는 일을 피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후회할 걸. 이런 말이 담겨 있다고요. 자, 2번이요. I'm considering. 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를? 그래서 여기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올 거고요. consider는 뒤에 뭐 나온다 그랬죠? 제가 힘차게 세 번이나 외쳤는데, 그치? consider ing, consider ing, 뭐뭐를 생각하다라고 했을 때 ing가 왔죠? 그러니까 얘를 going으로 바꿀 거예요. going on a road trip. road trip이 뭐예요? 이거 특히 이렇게 자동차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걸 road trip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장거리 여행 가는 것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고. 3번 갈게요. Would you mind? 너는 마음이냐?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이때 mind는 꺼리다, 싫어하다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중단하고, 피하고, 꺼리고, 싫어하고, 이런 류의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누구 좋아해요? 동명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spend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제가 창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드리면 혹시 싫으신가요? 영어로 이렇게 직역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다는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때는 저 죄송하지만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런 부탁의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Would you mind? 그럼 아주 공손하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Spending some time with me? 저랑 같이 시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이야기고요. 4번 봅시다. I remember see a woman. 제가 여자를 봤던 걸 기억합니다. 어디에서?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갑시다. At the scene of the crime. Scene of the crime이 어디예요? A crime scene. 범죄 현장이죠? 범죄 현장에서 한 여성을 봤어요. 근데 I don't remember.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What she looked like. 요 표현은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What이랑 전치사 like가 같이 쓰이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What she looked like. 그녀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 여자를 이미 봤어요? 아니면 안 봤어요?
봤지. 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여자가 있었네. 거기까지만 기억이 난다는 거잖아요. 아, 쌤 그러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네요. 그렇지.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 뭐 쓴다 그랬어요? ing 동명사 쓴다 그랬죠. 그래서 I remember seeing a woman at the scene of the crime. 범죄 현장에서 한 여자를 봤던 걸 기억하는데요. But I don't remember what she looked like. 그녀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틀린 거 한번 찾아서 고쳐보랍니다. 조금 어렵네. I stopped to smoke. 제가 담배 피는 걸 멈췄어요. 왜 담배를 끊었냐? It upset my daughter. 그게 제 딸을 언짢게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 딸 바보 아빠라서 금연을 하기로 했나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멈추고 피하고 미루고 이런 류의 동사 뒤에는 뭐가 목적어로 온다 그랬더라? ing 동명사. 그래서 to smoke이 아니라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smoking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엄청 똑똑한 친구가 또 물어보는 거죠. 쌤, 이거 다 과거 시제인데요. 얘는 왜 이렇게 썼어요? 얘는 왜 이렇게 ed 안 붙이고 그냥 upset 이렇게 썼을까? upset은요, 과거형이랑 현재형이랑 생긴 게 똑같아요. upset, upset, upset. 그래서 얘는 지금 과거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즉 담배를 피는 것이 딸을 언짢게 했기 때문에 I stopped smoking. 저는 담배 피는 걸 멈췄습니다. 금연을 했습니다. 이고요.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 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stop 뒤에 to 부정사 온 거 다 봤거든요. stop 뒤에 to 부정사 쓸 수도 있죠. 단, 뭐는 아니에요. 뭐뭐를 멈추다란 뜻이 아니에요. 투부정사가 오면 위해서란 뜻입니다. 그러면 담배 피면 딸이 화내는데 담배를 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멈췄다. 그럼 뭐 딸 화 돋구려고 화낸 그 작정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 ing가 답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가볼게요. I regret. 저는 후회합니다. 오, regret 뒤 ing 나왔어요. 그럼 어떤 행동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Having been not able to come. Be able to가 할 수 있는 건데 not이 붙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Come to your wedding. 당신 결혼식에 갈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참 유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잠깐,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오쌤, 동명사도요, 마치 동사처럼 부정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 not은 그냥 동명사 앞에다 띡 넣어주면 된다면서요. 그렇지. 얘 지금 뭐 어디가 있는 거야? 얘 어디로 가야 돼요? 동명사 앞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왕 읽은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면 못 갔으면 그냥 I regret not being able to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having been 막왜 이런 거예요? having PP를 쓰면 어떤 의미라 그랬지? 그치. 얘가 먼저 일어난 일,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란 뜻이라 그랬죠. 결혼식에 못간건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우, 지금 참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I regret not having been able to come to your wedding. 당신의 결혼식에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참 후회되고, 유감스럽습니다. 3번이요. I refuse tolerating that kind of behavior. Tolerate 이라고 하면 참다란 뜻이에요. Refuse는 거절하는 거죠. 저는 참기를 거부합니다. 뭐를요? That kind of behavior. 그런 종류의 행동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Refuse라는 동사는요, 앞으로 내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용인하지 않겠어, 거절하겠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refuse도 누구를 목적어로 취합니까? to 부정사를. 아이쿠. 그러면 tolerating이 아니고 to tolerate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네. 그래서 저는 거절합니다. 뭐를? to tolerate that kind of behavior. 그런 종류의 행동을 참는 걸 거절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 이런 겁니다. 자, 4번이요. It's amazing. 어우, 참 놀라워요. 뭐가 놀라워요? How well she plays the piano. 그녀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참 놀랍습니다. Considering not teaching by anyone. 그리고 나서 나오는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냥 단어다 생각하고 외우십시오. Considering, 얘가 전치사입니다. 와, 전치사는요, 쌤. in, at, for, 이런 것만 전치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렇게 생긴 전치사도 있어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감안하면, 감안하다란 말 어려워요? 그러면, 뭐뭐를 고려하면, 그걸 생각하면, 이런 뜻이에요. Not teaching by anyone.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요, 지금 남을 가르친 겁니까? 아니면, 남한테 배운 적이 없다, 이겁니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네요. 동명사로 수동은 어떻게 표현하지? 동명사로 수동은 being PP. 그러니까 not being taugh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It's amazing. 참으로 놀랍습니다. How well she plays the piano. 그녀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나 하는 게참 놀라워요. 특히 뭐를 생각했을 때 그래요? Considering not being taught by anyone.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영재 발굴 프로그램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보면 진짜 세상에 재주 많은 꼬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음악 신동으로 나오는 친구들 보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뭐 형편상 아니면 주변에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가족들이 뭐 특별히 그쪽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동영상 보면서 저 혼자 익혔습니다. 막 그래서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얘도 그런 아이인가 봐요. 그쵸? 자, F번 갑시다. 이번엔 배열하래요. 자, 저는요, 당신으로부터 곧 소식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열하라고 했지만, 기왕 공부하는 거 영작 한번 해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우리 look forward to가 뭐였더라? 그치. 엄청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였죠. Look forward to 뒤에 뭐 나온다 그랬지? ing 동명사. 기억나요? 그럼 이제 뒤에 ing가 올 거예요. 소식을 듣다. 아, 듣는 거 hear 아닙니까? 그래서 hearing 하면 되겠고요. 누구누구 소식을 듣다 그랬을 때 hear from 누구누구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hearing from you 하면 당신 소식을 듣는 거네요. 곧, 곧, soon.

뒤에만 붙여주면 되니까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당신으로부터 곧 소식 듣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편지 같은 거에 답장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덧붙이거든요. 자, 2번이요. 올가는요, 매일 아침 학교에 걸어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이것도 했죠? 익숙하다 그럴 때 be used to 뒤에 뭐 쓴다 그랬어요? ing 쓴다 그랬습니다. 얘도 보세요. 어디 어디, 에이, 익숙하다. 그래서 얘 해석이 살아있죠? 그럼, 아, 너 전치사구나? 전치사 뒤에는 ing가 와야지. 그치. 그래서 ing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익숙하대요? 걸어가는 일에 익숙하대요. 걷다가 walk고요. 전치사 뒤엔 ing 온다 그랬으니까 walking 하면 되겠다. 자, 어디에 걸어갑니까? 학교에 걸어가요? walking to school. 언제 걸어가요? 매일 걸어가요? every morning. 다안 쓸게요. 그래서 Olga is used to walking to school every morning 해주시면 되겠고. 3번 바로 갑시다. 리타는요, 아버지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답니다. Be proud of 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이건데 얘 뭐예요? 오, 얘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와요? 동명사. 그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다. 이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뭐게요? 비동사. 비동사에 ing 형태 쓰면 되니까 be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래요. A teacher 하면 돼요. 근데 잠깐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리다, 그죠? 근데 선생님인 건 누구예요? 리턴의 아빠. 그러면 지금 문장의 주어랑요, 누가 동명사하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랑 다른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하지? 에이,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써주면 되죠. 요 앞에다가 띡 써주면 돼요. 그럼 리타의 아빠예요라는 의미로 her father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Rita is proud of her father being a teacher. 아버지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다음 4번 가봅시다.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There is a law.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법? 에,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그럼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요 표현은 숙어로라도 꼭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prohibit a from ing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a가 뭐뭐하지 못하게 막다 이겁니다. 다시 뭐라고? prohibit a from ing. a가 뭐하지 못하게 막다란 뜻이에요. prohibit 말고 더 많이 쓰이는 것도 있어요. 뭐 있을까? stop. 그 다음에 keep. 다 마찬가지예요. A가 뭐뭐하지 못하게 막다란 뜻입니다. 자, 그럼 누가 뭐하지 못하게 막아요? 학생들이 담배 피지 못하게 막는데요. 아, 그러면 A 자리에 뭐가 오면 되겠어요? 학생들에 해당하는 표현, students가 오면 되는 거고. 뭐하지 못하게 막는다고요? 아, 담배 못 피게 한다고요? 그럼 from 뒤에다가 smok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There is a law which prohibits students from smoking. 학생들이 담배 피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동명사 내용 후반부도 정리했거든요. 혹시 놓친 거 없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 교재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Grammar in Context라고 해서 조금 더긴 호흡으로 읽고 문제 푸는 것이 있죠. 우리 거기에 A번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오늘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음을 우리말로 옮겨보랍니다. You can't make an omelette. 당신은 오믈렛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 하지 않고는요? Without breaking a few eggs. 몇 개의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는요? 해석은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달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오믈렛을 만들려면, 즉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달걀을 깨는 과정. 그게 그렇게 유쾌한 과정은 아니죠. 깨지는 거니까 이런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고통들을 넘어서야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음식에 비유해서 이렇게 재밌는 속담을 만들어서 쓴답니다,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챙겨드릴게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 전치사 뒤에 뭐 온다고? 동명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without ing를 썼고요. 요거를 사람들은 수거처럼 이렇게도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한번 이해할 수 있나 봅시다. 자, 이걸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ing 하지 않으면 A 할수 없습니다. 달걀을 깨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이렇게 확 와닿진 않죠? 뭐, 어떻게 해야 확 와닿을까? 지금, 부정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둘다 빼버리고요. 긍정으로 앞에서부터 쭉 하면 더 자연스럽거든요? 진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A 하려면 B 하셔야 돼요. 오믈렛 만들려면 달걀을 깨셔야 돼요. 아까보다 훨씬 해석이 편하죠? 그래서, 아, cannot A without ing를 쓰면 ing 하지 않고는 a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우리말로 조금 편하게 의역을 하자면, a 하려면 꼭 b 해야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양쪽으로 해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문장을 봤더니 배웠던 거뭐 생각나요? 그렇지. 한정사라고 해서 배웠던 거 생각납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 했어요? 아,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주는 말이 명사 앞에 가 붙어가지고 명사를 쏙 한정해 줄수 있었잖아요. A few라고 하는 것은 몇몇의 이런 의미였고, 얘가 요렇게 명사를 한정하는데, 얘는 어떤 명사랑 같이 다닌다 그랬습니까? 예, 셀수 있는 명사랑 같이 다닙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A few를 썼고요. few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도 기억나요? 어가 빠지면 비슷한 뜻 같지만 의미가 확 달라졌죠. 뭐라고? 부정의 뉘앙스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few eggs 이렇게 어를 빼고 쓰면 달걀이 거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부정의 느낌이 오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 여기 A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proverb, 속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번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동명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문제 몇 문항 안 되지만 복습하고 오실 때에는요, 기왕이면 백지에다가 우리 배웠던 개념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개념 설명하듯이 여러분이 스스로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시 교재 보면서 채워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교재를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별은 여전히 빛난다. 맞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잠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별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험생활이라는 비바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빛이 순간적으로 안 보일 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만의 별은 마음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답니다. 가끔은 나만의 빛을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이 비바람이 거치고 나면 그 빛은 더 강하고 예쁠 것이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좋습니다. 오늘도 미니 테스트 2 이어서 한번 가봅니다. 오늘은 16번부터 20번 이 고변별 유형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모의고사에 따르면 빈빈칸 두 문항, 무관한 문장, 37번의 순서까지 함께 살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미니 테스트 2가 미니 테스트 1보다는 좀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치? 확실한 연습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빈칸 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길었지만, 생각보다 잘 읽히는데? 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풀었던 뭐 31번이나 32번보다도 조금은 더 할만하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빈칸이라고 해서 어떻게 네개 문항이 다 어렵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변별력 조정이 될 것이니 이 빈칸 구간 내에서 나만의 시간 사이클, 이 시간 안에는 들어온다. 그게 지켜지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Imagine이라고 해서 상상해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 쓰는 동사죠. 자, 상상을 한번 해보랍니다. 여러분이 3살짜리 아이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호기심이 이끌었답니다. 여러분이 뭐 하도록 It's something, 무언가를 먹는데 out of the garbage,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꺼내 먹도록 한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근데 just as, 바로 뭐할 때, you pick up. 집어들었습니다. A half-eaten bar of chocolate. 자, 반쯤 먹은 초콜릿 밭을 발을 쓰레기통에서 꺼내 집어들었을 때, your mom, 엄마가 소리치죠. No, don't eat that. 먹지 마. It's disgusting. 어때? 역겨워. 야, 역겨운 거야. 먹지 마라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you stop. 여러분은 멈추고요. And feel disgusted. 역겨움을 느낍니다. 자, 지금 엄마의 이러한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킨 거죠. 그치? 엄마의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킨 거예요. You've never eaten garbage or had a bad experience as a result. 여러분은 쓰레기를 먹거나 그것 때문에 나쁜 경험을 가졌던 적이 결코 없어요. 즉, 직접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이제 you avoid eating it. 그것을 먹기를 피합니다. 아, 엄마의 말이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도 변화를 시킨 거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음에도 감정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구나. 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먹지 마. 그거 역겨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역겨움을 느낍니다. 감정도 변화하고요. 이제 먹지 않을 거야. 행동도 변화했어요. 그치? 심지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쵸? 중요한 내용이 앞에 많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번 가볼까요? Your mom, 여러분의 엄마는요, was able to use her words, 그녀의 말을 사용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Transfer, 전달할 수 있습니다. Her disgust reactions, 그의 역겨운 반응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조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뭘 했다고요? 정리해주고 있어요. 말을 사용해서 역겨운 반응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구나. 다시 말해서, yelling disgusting, 야, 그거 역겨워.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was a punishing stimulus, 처벌 자극이었답니다. 네, 처벌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weaken,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약화시키는 처벌 자극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치? 자, 엄마가 뭘 했어요? 말을 사용해서. 자, 역겨운 반응. 혐오 반응을 갖다가 전달했어요. 이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now, 이제는요. 내가 변화한 후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치? 자, anytime, 뭐할 때마다 여러분이 disgusting, 역겨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your reaction to the salient stimulus, 그 현저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자극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자, 이 현저한 자극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 예시에서는 쓰레기통에서 꺼낸 반쯤 먹은 그 초콜릿 바였죠. 초코바였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변화한답니다. 반응이 변화할 거예요. You become cautious.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된다고요. 좋습니다. 이어서 let's say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또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줄 건데 뭐라고? You're looking at a pretty flower. 예쁜 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the word disgusting is uttered. 역겨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렸어요. 그랬을 때 you immediately 여러분은 즉시 become cautious 조심하게 됩니다. Because of your history with the word 그 역겨운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history 과거 경험 때문에 지금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엄마가 이 말을 사용해서 혐오 반응, 역겨운 반응을 전달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과 행동이 변화됐었잖아. 그게 이러한 상황에도 연이어 적용이 되더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이제 빈칸 문장의 마지막에 보이거든요. 원래 빈칸의 길이가 더 긴데, 지금 다 이렇게 막 넣으려고 일부러 짧게 만들었어요. 교재엔 길게 나와 있죠. 그치? To go one step further.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더 나아가자면, imagine. 이번에도 또다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줄 겁니다. 또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Someone says you have disgusting hair. 누군가가 말합니다. 너 역겨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아니, 내가 살면서 이렇게 역겨운이란 말을 많이 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disgusting 해설지에도 역겨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누군가가 말하는 겁니다. 너 역겨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now 또다시 now. 이제 여러분은 transfer 뭐 하는 거죠? 전이시키고 옮기는 것이지요. 그치? All of the properties, 이 모든 특성들, 뭐와 연관된, 이 disgusting, 역겨움과 연관된 모든 특성들을 누구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옮기게 됩니다. 전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you become disgusting. 여러분이 역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질 수 있구나.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자, 보겠습니다. You might also, 여러분은 또한 뭐 하려 할 거냐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distance가 동사로 쓰여서 거리를 두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뭐로부터? The disgusting parts of yourself. 여러분 자신 자신의 그 역겨운 부분으로부터 심리적인 거리를 두려고도 할 겁니다. 자, 아마도요. You will avoid looking in your hair.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보는 것을 피할 것이에요. 아니면 wash it excessively. 그것을 과도하게 진짜 막 하루에 10번씩 머리를 감는 거야. 과도하게 씻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리가지요. Note that. 주목하랍니다. You have never been directly reinforced.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강화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화받은 적은 없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강화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머니가, 야, 그거 역겨워! 라고 말을 함으로써 나의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켰어. 이때 빈칸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러한 결과까지 초래했을까? 선택지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그치? 자, 선택지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답 금방 나오거든요? 자, 1번 볼게요. The effect of love. 사랑의 효과. 사랑은 아니지, 그치? 자, 2번. The power of words. 무엇의 힘? 말의 힘. 그치? 말.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이에요. 엄마가, 야, 너 그거 역겨워, 먹지 마. 라고 했고요. 예쁜 꽃을 보고 있는데, disgusting!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려왔고요. 나의 머리카락 보고 역겹대. 그래, 막 과도하게 몇 번씩이나 씻어. 다 무엇의 힘입니까?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말이 이렇게나 무섭고 중요한 것이구나. 그치? 3번 갈게요. 학습에 있어서 보상의 역할?
아니고요. 4번, the importance of staying clean, 청결 유지의 중요성. 아니, 막 지금 머리카락 얘기 나왔

다라고 해서 청결 유지? 아니죠. 자, 5번 갈게요. 방식이랍니다.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조건화되는 방식?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조건화되는 방식? 아닙니다. 그치?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풀만했죠? 지문의 길이는 길었지만 쑥쑥쑥 읽히면서 선지의 도움을 받았더니 답도 금방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17번으로 넘어갑니다. 17번도 소재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좀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주제 잡으면 빈칸이 보일 것이니. 그리고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의 위치가 아까 방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뒷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칸 문장의 앞뒤가 엄청난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빈칸 문장의 주변 단서에 집중하는 연습을 조금 더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Friendship driven participation, 우정 중심의 참여는 의존한답니다. Peer based learning dynamics, 또래 기반 학습 역학에 의존을 한답니다. 아, 뭔가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확 와닿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뭐랑은 다른 구조입니까? 공식적인 교육이라든지 부모의 지도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우정 중심 참여, 또래 기반 학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The description, 묘사, 설명입니다. 자, description, 묘사 설명이요. 자, 뭐에 대한 friendship driven learning? 아, 요거지. 앞에 나왔던 표현들을 알아서 잘 하나의 표현으로 압축을 해주고 있어요. 그치? 뭐라고요? 우정 중심 학습이라고요. 이 우정 중심 학습에 대한 묘사, 설명은 또 묘사를 한답니다. 익숙한 장르입니다. 또래 기반 학습에 익숙한 장르를 갖다가 묘사를 해주는데, 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온라인 네트워크가 are supporting, 지지를 해준답니다. 그러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성장에 있어서의 교훈을 갖다가 지원을 해준대요. 제공을 해준다고요. 그치? 자, 다시. 일단 뭐에 관한 그린 건 알았습니까? 우정? 중심 학습에 관한 그린 건 알겠습니다. 근데 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소재가 또 등장하죠. 온라인 네트워크. 지금 이 우정 중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을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주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온라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성장 교훈을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있구나. 요 정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 뭐할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romance, 연애, friendship, 우정, and status, 지위죠. 그치? 그들의 이전 세대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환경에서 연애든 우정이든 지위든 이런 것들을 탐색하게끔 도와준다고요. 좋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위주로 일단 무엇에 관한 게? 우정, 중심, 학습에 관한 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환경.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제공을 해준답니까?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성장 교훈을 갖다가 제공을 해준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뭐할수 있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연애, 우정, 지위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전 세대도 과거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세대는 그래도 온라인 환경은 아니고 어디에서 그냥 놀이터에서 아니면 동네 골목에서 그러한 탐색을 했겠지만, 지금은 우정 중심의 학습이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SNS,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좋습니다. 쭉쭉 읽어 나가자고요. 자, 이어서 또 가봅니다. In an environment, 환경에서. 근데 어떤 환경입니까? There are fewer and fewer니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할 공간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Hang out informally, 비공식적으로 놀수 있는. 어디에서? In public space, 공공장소에서. 즉,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어울려 놀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환경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this online friendship driven networks, 이런 온라인 우정 중심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critical context,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제 점점 더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막놀 공간이 없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온라인 우정 중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겠지요. 무엇을 위한 이러한 형태의 학습과 social ability, 사교성을 위한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어서 rather than 뭐하기보다는

중요성을 부여하죠.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As an integral part, 필수적인 부분이다. 뭐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고려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것이 또 어떠한 역할을 해준다고요?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게끔 해준다고요. 좋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성장의 교훈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맥락을 제공을 하더라라는 이야기까지 잘 살펴주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쭉쭉쭉 읽고는 있으나,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예고했던 거 기억합니까? 자, 이제 빈칸 문장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빈칸 문장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 문장에 또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새로운 정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내용을 마지막 문장, 즉 빈칸 뒷문장에서 또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이 빈칸, 앞뒤 문장은 어찌됐든 빈칸과 관련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어요. 걔네의 도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빈칸 내용을 구체화를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꽉차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장의 앞뒤를 조금 더잘 봐야지만 빈칸 내용을 조금 더 특정 지을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peer based learning, 이 또래 기반의 학습은요, relies on, 의존을 한답니다. A context of 어떠한 맥락? reciprocity, 상호성. 상호성, 요거지, 얘들아. 지금 뭐 등장했습니까? 새로운 소재. 새로운 정보가 또 등장해버렸습니다. 중요해요. 얘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래 기반의 학습은 의존합니다. 상호성의 맥락에 의존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은 느낀답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they have a stake. stake는 지분이라고 해서 내가 소유하는 몫을 가리킵니다. 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표현. 거기에 더해서 또 어떤 집은 evaluating and giving feedback to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집은 또한 가지고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또래 기반 학습, 우정 중심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성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표현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서로 서로 평가나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 상호성. 상호성이라고 하는 성격이 또 추가가 된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플러스 해주시면서 뭐가 등장했어? 상호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또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 상호성의 맥락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표현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서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이 추가가 됐다고요. 그러면서 빈칸 문장 등장하지요. 자, unlike, 뭐와는 달리, 더 위계적이면서 권위적인 관계와는 달리 빈칸합니다. 빈칸합니다. 그냥 거의 통째로 뚫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방금 읽었던 내용이랑 이 뒷문장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youth, 청소년들은요. Both connect with, 연결되어 있기도 하면서 compete with, 경쟁도 합니다. 그들의 또래랑, 다시. 지금 아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그들의 또래랑 연결되어 있기도 하면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상호성의 맥락인 거지. 그치? 상호성의 맥락에서 자기 표현도 하고 서로 평가하고 피드백도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이 또래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한답니다. 계속 서로 주고받는 관계, 주고받는 그 상호성의 맥락에서 빈칸을 완성을 시켜주시면 더더 좋겠거든요. 자, 선택지 분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왔습니다. 청소년들은요, exclusively, 오로지, 오직 이란 뜻이거든요. 자, 오로지 뭐 합니까? Seek. 추구합니다. 찾습니다. Social acceptance, 사회적 수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A sense of stability, 안정감을 위해서 오로지 사회적 수용만 찾는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안정감을 느끼려고 사회적으로 수용을 받으려고 해요. 사회적 수용을 갖다가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런 내용 아니었고요.

자, 이번 걸게요. 아이들은 사용한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사용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실제 현실 세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지요. 그쵸? 3번 갑니다. 자, both parties. 양측 다. 양측 다. 양측 다에서 지금 뭔가 상호성의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치? 양측 다. 끊임없이 contributing, 기여하기도 하고, evaluating, 평가하기도 한답니다. One another, 서로서로를. 아하, 양측 다 서로서로를 끊임없이 기여하기도 하면서 평가하기도 하는구나. 자, 일단 상호성 조건이 충족이 되면서 기여도 하고 평가도 하더라. 뭐 하는 겁니까? 서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이때 관계를 맺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빨간색의 내용을 잘 표현해놓고 있는 3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4,5번은 왜 안 될까요? 4번 peer dynamics, 이 또래 역학은 imitate, 모방을 한답니다. 어떤 제도적인 환경에서 보여지는 권력 구조를 갖다가 모방한다. 아,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치? 5번 갈게요. 또래 기반 학습은 발생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발생한답니다. In informal public spaces, 비공식적인 공공장소에서 지금 공공장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얘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4번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 여러분은 아마 그냥 뉴스 기사에서만 봤을 법한 그 땡이 월드라고 그러한 SNS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말한 이 모든 거를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막 1촌을 맺는다라고 해서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 친구가 몇 명인지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 그 개인 홈페이지에 방문한 총 방문자 수랑 일일 방문자 수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런 걸로 은근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막 자랑하면서 나의 지위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또 방명록도 남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꾸며놓은 미니룸에 들어와서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니면 내 사진첩에 들어가서 댓글을 쓰기도 하고 같이 다이어리를 공유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또래 기반 우정 중심의 학습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자주 쓰고 있는 SNS를 떠올려 보시면은 이런 학습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근데 어떤 맥락? 상호성의 맥락.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지 나 혼자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드디어 빈칸 끝. 빈칸 끝나고요. 자, 18번으로 넘어오셔서 무관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잠깐 쉬어가야죠. 그치? 한숨 돌리면서 머리도 잠깐 비우고 내가 그동안 막 썼던 시간도 조금 확보를 해놓고. 그쵸?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문이 길긴 깁니다. 미니 테스트 2는 사실 지문의 길이, 이 시간 관리와의 싸움일 수도 있겠어요. 가보도록 합시다. 자, recently, 최근에 연구진들은 제시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The purpose of laughter, 웃음의 목적이, 일단 소재 괜찮다, 그치? 웃음, 구체적으로 웃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웃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하는 것이 아니야. Communicate that one is in a playful state. 내가 즐거운 상태에 있어, 기분 좋은 상태에 있어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실제로 induce, 유도하는 거죠.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 상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기분 좋은 상태를 갖다가 in others as well, 그 사람, 즉 상대방도 똑같이 느끼게끔 유도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But 뒷부분이에요. 그치? 자, 웃음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실제로 이 상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기분 좋은, 즐거운 상태를 갖다가 상대방도 느끼게끔 유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뭐에 관한데? 웃음의 목적. 웃음의 목적에 관한 글인데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까? 자,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긍정적인 상태. 긍정적인 상태를 갖다가 상대방도 느끼게끔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해줬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갖다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다음 문장에 세줄 겁니다. 아직 1번 동그라미 안 보이죠? According to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the peculiar sounds of laughter, the peculiar, 특이한, 특유 이런 뜻이거든요. 웃음의 특이한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청자, 듣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 유도한답니다. 불러일으킨대요. Positive emotional arousal, 긍정적인 감정의 자극을 갖다가 불러 일으킨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mirrors, 닮아 있답니다. 미러는 거울처럼 비추는 거니까 닮아 있는 거죠? 닮아 있어요. The emotional state of the laugher, 웃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닮아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웃고 있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기분 좋은 감정 상태를 갖다가 듣는 사람이 닮게끔 한 겁니다. 그치? 듣는 사람이 그 감정 상태를 똑같이 느끼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activating 활성화를 시킨 거지요? 특정 분화된 뇌 회로를 갖다가 활성화시킴으로써. 근데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파악했던 내용의 구체적인 버전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겁니다. 자, 웃음의 목적. 나. 즉, 웃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냥 나로 갈까? 쓰다 보니까 나가 낫겠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갖다가 상대도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유도하는 즉, 쉽게 말하면 감정을 전염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감정을 전염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구나. 자, 이제 1번 동그라미 등장했습니다. 내용의 적절성 같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다 단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이 뭡니까? 감정을 전염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감정을 전염시키는 방식으로 자, laughter,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may serve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냐면 중요한 생물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기능이냐면 couple together 결합시키는 거죠. The positive emotions of members of a group, 즉 집단 구성원들의 그 긍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결합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 내가 웃어. 상대방도 웃어. 그래서 그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다 결합시키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감정 전염의 방식으로 집단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결합시킨다? 내용의 흐름 괜찮습니다. 그치? And thereby,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까지 하는 겁니까? Coordinating their activities, 그들의 활동까지 조율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하호호 웃어요. 집단의 감정을 결합시키면서 활동을 조율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체육대회 생각해봐. 자, 우리 반 응원단장이 앞에 나와서 막 신나게 웃으면서 응원을 합니다. 다 같이 하하호호 열심히 재밌게 응원을 하면서 그 집단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감정도 결합되고,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응원하는 행동으로 조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런 식의 집단 결속과 관련된 내용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치? 자, 뭐도할 거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집단. 이 집단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감정들을 결합해서 행동을 조율하기도 할 거라고요. 그쵸? 여기까지 다 괜찮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이어지는 2번 문장 한번 가봅니다. 자, 이것은요, 설명할 거예요. 자, this. 앞선 이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감정의 전염과 집단의 결속, 요 내용까지 살펴봤거든요. 자, 이것은 뭐도 설명할 수가 있을 거냐면 이유입니다. Why laughter? 왜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It's so contagious. 그렇게 잘 퍼지는가? 전염성이 있는가? 왜 웃음이 잘 퍼지는가? 웃음이 전염성이 있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답니다. 맞지, 얘들아? 지금 내가 웃으니까 상대도 웃었고요. 그 집단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어떤 활동, 행동도 조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웃음이 이렇게나 잘 전염될 수 있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하. 자, 이어서 가봅시다. 자, 우리가 들을 때, 누군가가 웃는 것을 들을 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냐면, feel mirthful. 유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make it laughing. 같이 웃기 시작하는 거를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웃음에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아, 같이 유쾌한 기분을 느끼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도 웃게 되지 그걸 안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만큼 웃음은 전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웃음의 전염성 흐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3번 문장입니다. There are common notions, 흔한 생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signature laugh pattern, signature, 특유의, 고유한 웃음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흔한 생각이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웃음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웃음 얘기를 계속 쭉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may be known for, 알려줄 수도 있어요. Their distinctive laughs, 그들의 특이한 고유한 웃음 때문에 알려줄 수도 있어요. 자기들만의 웃음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그 특유의 웃음 때문에 알려질 수도 있다. 즉 웃음소리가 특이해서 유명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앞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감정 전염, 집단 결속, 그래서 웃음에는 전염성이 있어. 요 얘기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특이한 웃음소리 때문에 내가 알려질 수 있어? 그런 얘기 아니지, 그치? 계속 웃음 이야기를 하기는 했으나 요거 어색한 문장 되겠습니다. 3번을 답으로 골라주시고요. 그러면 2번 문장과 4번 문장이 또 연결이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4번 문장의 요 표현 때문에 좀 헷갈렸을 것 같아. Yet another이라고 해서 yet,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 yet은 but이랑 똑같은 아이. 그래서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뒤집는 표현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번 내용이 2번 내용이랑 뒤집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게 또 함정처럼 작용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나온 김에 알아갑시다. Yet another, 한 덩어리처럼 쓰여서 또 다른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가능한 웃음의 사회적 기능에는 무엇이 있냐면 즉 여기에서 내용이 또 뻗어나가는 거지, 그치? 또 뻗어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웃음의 사회적 기능에는 무엇이 있냐면 motivate,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투부정사하도록, 뭐하도록 behave, 행동을 하는데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할 수가 있겠구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것이야. 자, 그러면서 5번 문장에 뭐 나옵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시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a method,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ositively reinforcing others,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뭐에 대해서 desirable behavior, 어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Laughing with, 함께 웃는 겁니다. 다시 함께 웃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강화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웃음의 기능,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기능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함께 웃음으로써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자, 뿐만 아니라 A potent form이라고 해서 potent는 강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강력한 형태의 punishment, 처벌이 될 수 있답니다. 무엇을 향한 undesirable behaviors,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향한 처벌의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처벌의 기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laughing at이라고 해서 비웃는 거예요. 자,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다, 그치? laugh at은 무엇무엇을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함께 웃음으로써 강화를 할 수가 있고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비웃음으로써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살펴보고 있어요? 웃음의 목적, 웃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까지 계속 내용 뻗어나가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반에서 막 되게 진지하게 막 졸음을 계속 참아가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수업에 관한 완전 재밌는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 같이 하하호호 웃습니다. 그럼 그 웃음은 뭐가 되는 거죠?
함께 다 같이 웃음으로써 그 행동을 강화해. 그래서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계속 적절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농담을 던지려고 할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선생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예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는 웃기다고 그 행동을 한 건데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웃긴 웃는데 재밌어서 다 같이 웃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웃는 거야. 피식.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에는 걔가 아, 이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이처럼 웃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 전염, 집단 결속, 그리고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 크게 크게 가져가 주시고요. 자, 이제 대망의 순서 문제로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에 나왔던 유형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순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 순서가 최신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내용 해석이 가장 큰 단서였죠. 그치? 뭔가 대명사라든지 연결사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내용 해석을 중요한 단서로 가져가주는 연습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주어진 글부터 살핍니다. Interference. 무슨 뜻이에요? 간섭입니다. 간섭. 자, 지금 이탈릭체 되어 있으면서 강조 효과까지 되고 있어요. Interferences. 간섭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Noise. 잡음이라고 하는 것일 때. 자, 이 잡음과 같은 간섭이라고 하는 건 May disturb.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The signal transmission process, 신호 전달 과정을 갖다가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란 뜻이죠. 신호, 예를 들어 메시지에 더해서 The transmission process, 그 전달 과정은요, 포함할 수 있습니다. Additional elements, 어떤 추가 요소를 포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Without the sender's intention, 보내는 사람, 전달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즉, 전달자의 의도 없이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간섭이지요. 이 잡음을 갖다가 야기할 수 있어요. 자, 뭔 소린지 확 와닿지는 않으나 일단 핵심어 위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호 전달 과정에서 추가 요소가 포함이 되면 이것이 잡음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잡음은 무엇이다? 간섭이다. 요 내용 챙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 잡음이라고 하는 거. 잡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끝났기 때문에 순서 문제는 꼬리 잡기 싸움이에요. 이 꼬리와 가장 잘 연결되는 착 달라붙는 머리 문장을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잡음 뭐라 그랬습니까? Interferences, 간섭이다. 간섭의 한 예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꼬리 잡기 기억하면서 A 단락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You may experience this yourself. 여러분은 이것을 직접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 This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줘야 하는데 근데 뭐 할 때? When attending a lecture, 어떤 강의에 출석할 때.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 강의에 출석할 때. 강의에 출석할 때 이것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강의에 출석하는 이야기 나오면서 뒷부분을 살짝살짝만 보시면은 학우들,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얘기도 나오고 교수님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일단 A 단락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은 이것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겠답니다. 언제? 강의에 출석할 때. 자, A 단락이 아예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왜? 신호 전달 과정에서 추가 요소가 포함되어서 잡음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강의에 출석할 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더 뭐 나쁘지는 않다고요. 근데 A 단락이니까 얘로 시작하는 선택지는 1번 하나뿐이니까 세모하고 하는 게 안전하겠다. B나 C가 혹시 더 적절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러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삐달라고 왔더니요. If some students, however, however, 그러나 라고 뒤집으면서 만약에 라고 가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라고 해서 학생들 중에서 일부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몇몇 학생들이 are uninterested, 흥미가 없습니다. 즉, 강의의 주제에 흥미가 없다면 they might start, 그들은 뭐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Whispering, 속삭이는 거죠. 서로서로 속삭일 수 있습니다. 강의의 주제에 흥미가 없으면은

몇몇 학생들은 속삭이기를 시작할 수가 있겠구나. 일단 삐달락은 첫 번째 순서는 안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치? 다시요. 자, however로 뒤집는 단락이에요. if라고 가정을 하는데 몇몇 학생들. 글쎄, 이 학생들이 강의의 주제에 흥미가 없어요. 자, 흥미가 없으면은 뭐를 시작할 수 있다? 속삭이기. 속삭이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삐달락은 X죠. 그러나라고 뒤집을 상황도 안 되고요. 가정을 하고 있는데, 몇몇 학생들을 콕 집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삐달락은 첫 번째 순서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씨달락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러 가셔야지요. Possible sources of interference. 간섭. 꼬리 잡기 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우리 주어진 글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Noise? 잡음이었고요. 잡음 뭐의 예시? Interference, 간섭의 예시였거든. 자, 이 간섭 이야기하면서 자, 이 간섭에 가능한 원천은 include 포함합니다. 뭐 나올 거예요? 예시 나올 거예요. 아하, 씨달락은 뭐 나온다? 간섭에 가능한 원천들은 다음과 같은 걸 포함합니다라고 하면서 간섭의 예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주어진 단락에서도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잡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예시로 받아주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씨달락이 뒷부분을 보시면 when applied to 적용될 때, 어느 상황에 적용될 때, direct communication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에 적용될 때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직접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직접적 의사소통 상황이 어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겠어요? A 단락이죠. 강의에 출석하는 경우. 지금 직접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한다. 요 문장의 꼬리 잡기를 또 A 단락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순서 문제는 사실상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싸움이기 때문에 A랑 C랑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A보다 더 적절한 것은 C 단락. 여기에 1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가볼게요. 자, 간섭에 가능한 원천들은 포함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sound distortion, 음향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언제 발생합니까? communicating, 통신을 하는데, 전화로 통신을 할 때, 음향 왜곡이라고 하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atmospheric interferences, 대기 간섭이죠. 뭐를 통해 통신할 때 radio, 여기에서 radio는 무선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자, 무선을 통해서 통신할 때 대기 간섭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distorted images, 영상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를 통해 통신할 때 텔레비전. 여기에서 또 텔레비전은 또 원격 화면입니다. 원격 화면을 통해서 통신을 할 때에는 왜곡된 영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시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치? 가볍게 빨리 읽어 넘기시고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이죠. When applied to, 이번에 적용합니다. 어디에? 이런 상황이 아니야. 뭐, 폰으로, 무선으로 통신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직접적 의사소통의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When the channel, 경로죠. 전달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경로가 It's not completely quiet. 완전히 조용하지 않을 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뭐할 거라고요? 간섭의 예시에서 이제 직접적인 의사소통 상황에까지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 적용을 했을 때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경로가 완전히 조용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강의에 출석을 했을 때 교수님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두 번째 순서 어디로 갑니까? A 단락으로 가고 여기에서 뒤집을 수 있는 B 단락을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두 번째 순서 A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의 디스는 방금 읽었던 씨달락의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자,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 출석할 때요.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you cannot expect, 여러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All of your classmates, 여러분의 모든 학우들이 will pay close attention,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어디에? What your professor is saying.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에 모든 그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다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가정합니다. If. 자, 우리 아까 비달라기 앞부분에서도 however, if 나왔잖아요. 그치? 자, 그 첫 번째 가정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지요. 만약 모든 학생들이 silent, 조용하다면 the ideal conditions, 이상적인 조건이지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 would be given,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조용하다면 이상적인 조건이 주어질 텐데, 그러나 몇몇 학생들이 강의 주제에 흥미가 없다면 그들은 속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가 생기는 거니? 전달 경로에 잡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자, 뒤집으러 갈게요. 여기에서는 요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 자, 방금 A 단락의 뒷부분에서 if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however로 뒤집으면서 반대 상황을 또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몇몇 학생들이 강의의 주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하다면 그들은 서로서로 속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in this latter case, 이 후자의 경우가 방금 이야기한 경우이지요. 이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후자의 경우에 the channel, 그 경로, 전달 경로는요. is no longer free of background noise. free of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게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배경 소음, 배경 잡음이 없지 않다고요. 배경 잡음이 발생을 했다라는 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ou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여러분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들리는 모든 것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즉, 교수님이 여기서 열심히 강의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강의 주제에 흥미가 없다고 막 속삭여. 자기들끼리 떠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전달 경로에 잡음이 섞인 거지요. 간섭이 발생하게 되면서 들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뭐 위로한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 잡음에는 뭐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뿐만 아니라 뭐 공사 소리라든지 자동차의 소음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요. 그치? 그러한 얘기였구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 찾으시면은 C, A, B였으니까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 문제로 넘어가서 살펴봅시다. 자, 얘 또한 괜찮았습니다. 내용은 쭉쭉 읽혔겠으나 역시나 내용 해석을 주 단서로 순서를 잡았어야 했기 때문에 해석도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글입니다. We all have multiple selves.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자아, 부모, 자녀, 직원, 기타 등등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리고 each of these selves, 이 자아들의 각각은요, is defined, 정의가 되는데 in a web of relationships, 관계망이죠. 이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정의가 됩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부모라고 하는 거, 자녀라고 하는 거, 직원이라고 하는 거, 이 자아가 모두 또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속성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What determines? 무엇이 결정합니까? Which one we are in any given situation? 어떤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아인지를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러면서 바로 답변 주고 있는데 이 뒷문장 중요하지요. 왜? 순서 문제는 항상 꼬리 잡기의 싸움이니까. The biggest determinant of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구인지, 즉 어떤 자아인지에 대한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아마도 where you are,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일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라고 끝이 났습니다. 꼬리 잡기임을 기억했을 때 이 문장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머리를 찾으러 갈 거예요. 자, 주어진 글 정리 갑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아인지, 그 상황에서 어떤 자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영어 그대로 한번 써줍시다. Where you are. 얘가 가장 큰 결정 요인이다. 라는 이야기 살펴줬습니다. 자, 이제 A단락 넘어가서요. 무엇이 첫 번째 순서로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하러 갈 거예요. 자, think about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The way you spoke.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 The language you use. 여러분이 사용했던 언어. 그리고 how lightly you spoke.

뼉 얼마나 큰 소리로 여러분이 이야기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요. 자, spoke, used, 그리고 spoke라고 해서 다 과거 시제의 동사죠. 과거 시제의 동사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상황이 발생했고, 그때 너가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즉,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과거 상황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 단락은 탈락입니다. 그치? 다시 A 단락. 과거에 뭐 여러분이 말했던 방식, 사용했던 언어, 그리고 얼마나 크게 말했는지 한개 정도만 가져가 볼까요? 여러분이 말했던 방식. 말했던 방식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의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 앞에 먼저 제시가 되어야겠다고, 그치? 따라서 A 단락은 탈락시켜 주시고, 자, B 단락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and, 그리고요, by where you are,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로, I mean, 나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어때? 자, B 단락. 아, 이건 좀 괜찮다. Where you are,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의 의미가 요거다라고 콕 집어 말해주고 있어요. 그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where you are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냐면, all the features of your situation, 상황의 모든 특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 위치만을 가리키는 건 아닌가 봅니다. 자, 물리적인 위치. Company you are with. Company는 여기에서 회사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동행인이에요. 자, 함께 있는 사람. Nation you are in. 여러분이 속한 국가. 그리고 심지어는 the time of day. 하루 중 어느 시간대인지. 어느 시간인지.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B단락에서는 where you are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상황의 모든 특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오케이. Where you are.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다? 상황의 모든 특징이다. 자, 그럼 일단 삐달락은요. 주어진 글의 꼬리를 갖다가 아주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순서의 유력 후보로 보시고, 자, 이제 시달락 가가지고 혹시나, 정말 혹시나 C가 더 적절하지는 않은가, 얘를 판단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At least, 적어도 I hope you did. 여러분이 그랬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완전 탈락이다. 그치? 자, C달락. 적어도 여러분이 그랬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또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C달락.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 적어도 그랬기를 바란다.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랬기를 이 내용을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탈락. 첫 번째 순서 B단락으로 확정해도 되겠습니다. 그치? 다시 가볼게요. 자, where you are,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의 의미는 상황의 모든 특징들이다라고 하면서, 즉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자아인지를 결정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you are a different self, 여러분은 다른 자아다라고 합니다. 언제? At dinner with your college friends, 대학 친구들이랑 저녁 먹을 때. 자, 뭐랑은 다른 자아가 되는 겁니까? At dinner with your family, 가족이랑 저녁 먹을 때랑은 다른 자아가 되는 겁니다. 자, think of, 한번 생각을 해보랍니다. The last time you were out with close friends, 친밀한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외출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합니다. 뭐 나왔습니까? 과거에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가 되었죠. 친한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외출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때 너가 말했던 방식, 사용했던 언어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이제 어디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A 단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과거의 상황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치? 가볼게요. 자, think about,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했던 방식, 사용했던 언어, 얼마나 크게 말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낯선 사람이 What a stranger looking at you might have thought. 뭐라고 생각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또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친한 친구랑 외출한 상황이 아니라 The last time you were in a professional setting. 어떤 전문적인, 즉, 직업 상황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직장 환경

0: 직장 환경에서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maybe an office meeting, 사무실 회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Almost certainly, 거의 확실히 you behave differently. 여러분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에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행동했기를 바랍니다. 자, 완벽하게 C단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괜찮으시죠? 그치? 자, 마지막 C단락으로 가서 정리해봅니다. 자, 적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했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행동했기를 바랍니다. 친구랑 있을 때 사용했던 뭐 단어, 친구랑 있을 때 내가 말했던 목소리의 크기, 이런 거 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다르게 행동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You were the same self. 똑같은 자아였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Is it really true? 그거 진짜 사실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Did you feel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느꼈습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때, 직장에서 회의할 때 정말 똑같은 기분을 느꼈나요? Probably not.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Both of these selves are you. 이 두 개의 자아 모두 여러분이기는 하지만 consider the possibility, 요 가능성도 고려해보세요. They are different yous. 그게 다른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그치? 순서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B, A, C였으니까 2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요 질문을 보니까 선생님이 최근에 겪었던 경험이 생각이 났는데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도 똑같이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고3 아이들한테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왜 EBS 강의에서랑 학교 수업에서랑 달라요? 이러는 거야. 내가 얘가 또 그 강의를 보고 뭘 느꼈구나 하면서 야 어때? 실물이 더 낫지? 라고 했더니 아 선생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성격이 너무 달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다른데? 라고 했더니 강의에서 되게 친절하고 막 잘 웃고 너무 친절한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내가 안 웃는데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안 웃고 있었구나. 이 친절함을 학교에서는 안 보여주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질문을 보니 내가 다른 자아가 발휘가 됐나?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반성을 하면서 좀 일치를 시켜야겠다. 그치? 여기에서 보여주는 친절함과 웃음을 학교에서도 보여줘야겠다. 요즘 노력 중이랍니다. 지금 그 강의를 보고 있더라면 선생님이 노력 중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마무리하러 갑니다. 40강. 진짜 많이 오셨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별은 여전히 빛난다. 여러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여러분이 찾은 포인트와 새롭게 배운 어휘까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미니 테스트 2, 1시간 남았습니다. 문제 잘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 주실 거지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박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아, 봅시다!
2: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00

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성,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English.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사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의 갑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기 유형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5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쓰기, 한국 사람들도 사실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이런 유형들을 파악해서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인식하시고 자신감 있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21강 유형 14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52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에 해당하는 문제도 51번처럼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의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1번은 실용적인 글에 해당하는 어떤 안내문이나 혹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의 형태의 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52번에서는요, 설명문이 주로 등장을 하고요, 혹은 아주 짧은 논설문과 같은 형태들도 종종 출제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쓰기를 할 때에도 다양한 텍스트의 글을 좀 많이 접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글들, 그런 또 설명문 이런 것들을 읽어놓으시면 글을 쓸 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은요. 우리가 51번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그림이나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혹은 글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어들도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나오니까요. 겁먹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 설명문이나 짧은 논설문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이 문제는 핵심 키워드들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고령화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계속 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뭐뭐뭐라면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복지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형식의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한 네 문장 정도, 다섯 문장 정도 조금 더 길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는 기출 유형을 학습하는 것이니까 좀 더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고령화라는 단어, 노인 인구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마련, 복지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측면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계속 뭐뭐뭐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다, 뭐 늘어나다 이러한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답은 늘어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회 사실들을, 현황들을 이야기할 때 늘어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늘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바꿔서 쓸 수 있는 이런 증가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와 같은 표현을 쓰면
감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어미체의 형태들, 그 뒤에 나오는 형태들을 보시면 는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는다와 같은 이 표현을 여러분들도 활용해서 답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끝나는 문장의 기억을 채워야 할 때에는, 써야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 노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 그리고 복지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에 해당되는 뭐뭐 위해서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쓴다면, 혹은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는 항상 해결이라는 단어

단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이다, 문제를 줄이다, 문제를 완화하다 라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이런 어려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굉장히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51번과 52번 이런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특히 문법이 어울리게끔 사용을 한다면 또 철자가 틀리지만 않는다면 이 문제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출 유형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어를 보시면 기후변화, 그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역시나 어떤 사실을 대해서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건이 나오지요. 자, 국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책을 뭐뭐뭐뭐. 그럼 보통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뭐 아워여야 한다라는 어떤 자기의 주장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내용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또한은 앞에서 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이기 때문에 자, 지속해야 한다처럼 뭐뭐 아워여야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서도 여러분 아워여야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글의 어떤 종류를 목적을 생각한다면 기후변화와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기억과 니은으로 돌아간다면 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책을 여러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기억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도입해야 한다라든지 혹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든지 마련해야 한다와 같이 뭔가 행동을 하는 표현들 그런 동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개인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소비를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지속하다. 계속하다 라는 표현과 같지요. 자, 여러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하거나 낮추게 한다라는 그런 실천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인터넷 또 SNS에서도 다양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과 이제 반대되는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표현들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광고를 자주 보면 이라고 해서 물건도 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불필요한 소비를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는 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습관. 뭐 때문에? 광고 때문에. 보통 우리가 광고를 보면서 필요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광고를 쉽게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광고를 자주 보면 뭐뭐한 물건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벌써 우리가 그죠? 밑에 보면 불필요한 소비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기억에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또 불필요한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써서 기억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불필요한 소비를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 또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뭐 줄이다와 같은 어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면 혹은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서 소비를 줄이려면 습관이 필요하다. 어떤 습관? 이렇게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 진짜 필요한지를 아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핵심 키워드는 침팬지입니다. 자, 침팬지는 다양한 뭐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예시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통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고정관념. 고정관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우리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고정관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에서 이 침팬지가 다양한 뭐뭐로 의사소통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뭐예요? 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먹이를 발견했을 때 손뼉을 쳐서 어떻게 보면 뭐 소리도 내고 그리고 어떤 손뼉을 치는 행동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다양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자, 소리와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통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이 사실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만 그러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침팬지도 의사소통을 한다. 뭘로? 소리와 행동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어떻게 보면 깨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또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표현들과 어울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깨지게 되었다. 그리고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되었다와 같은 표현으로 문장을 완성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쓴 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 보여요? 엇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표현을 사용해서 깨지게 되었다라고 이미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좀, 이 문법 표현들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적절한 문법을 사용하고 또 여기서 틀린 어떤 그 철자들은 없는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신감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자신감, 핵심 키워드가 될수 있겠고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자, 그런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무한다.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니은 나왔고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가 나온 것이죠. 자, 그다음.

혼자서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균형 잡힌 자신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주제를 나타내는 글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에 대한 중요성 꼭 필요하다. 그런데 자신감이 너무 지나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가 여러분 지나치면 뭔가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인간관계가 나빠지다,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 나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수 있다,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정답을 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뭐안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데요. 자, 상대방의 말을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뭐 하면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그죠? 무시하면 뭐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억에서는 나빠질 수 있다, 니은에서는 듣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어떤 비슷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쓴다면 괜찮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쌀쌀해지고 추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쌀쌀해지고 추워진다. 뭔가 이 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죠? 그 다음에 여름이 되어도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아서 눈, 얼음, 이런 키워드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과 날씨, 이런 관련된 어휘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글의 주제는 높은 산의 기온 변화와 만년설이 생기는 원인, 여기에 만년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만년설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만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어 모르는데? 이 단어 뭐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면, 이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춥다. 여러분 언제 느끼시나요? 기온이 올라가야 느끼시나요? 낮아져야 느끼나요? 보통 우리가 기온이 낮아지면 어우 추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때문이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때요?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뭐 점점이라는 표현, 단어를 사용해서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답안을 쓰신 것이고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다면 점점이라는 단어를 써서 낮아지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산은 여름이 되어도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아서 눈, 얼음, 여러분, 눈이나 얼음은 녹다라는 표현과 같이 쓸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도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아서 눈이나 얼음이 여러분 어때요? 녹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않는다. 혹은 얼음이나 눈이 남아 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실 수 있으시겠죠? 네,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네,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아, 벌써 다 썼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년설이라고 하는 거, 여름이 되어도 이 눈이나 이 얼음 같은 것들이 녹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그 녹지 않는 현상을 만년설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히말라야 산맥에서 볼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미소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일부러 웃는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기억. 이처럼 감정이 표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니은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감정과 표정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감정,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표정과 관련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맺는다라는 내용을 아주 짧게 나타낸 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자, 기억을 보면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일부러 아하하하 웃는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표정을 지으면 웃으면 또 기분이 뭔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혹은 기분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와 같은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앞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이제 결론 짓는 표현인데요. 이처럼 감정이 표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웃는 표정이 되기도 하지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반대로 표정이 감정을 만들기도 한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서 쓰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정이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와 같은 표현들도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 어떤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라고 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지, 어떤 다양한 이 앞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유추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더 읽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신호등에 빨간불, 그죠?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이나 전기가 있는 곳에도 눈에 잘 보이게 노란색, 그죠? 그리고 이처럼 세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색깔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이 글의 주제는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색깔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요. 다양한, 뭐겠어요? 뒤에 나오는 어떤 우리 힌트 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 색을 통해 이러한 단어들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처럼이라고 해서 색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뭐 하는 역할? 여러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52번에 해당하는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설명문이나 짧은 논설문을 읽고 이 문맥에 맞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표현을 쓰는 유형에 대해서 학습해 봤는데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를 한다면 글의 전체 주제 그리고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원인과 이유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 항상 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설명문에 자주 나오는 문법 표현을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0: 자, 가는, 가정하는 상황, 그리고 당위,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법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선택지를 꼭 알아두시고 쭉 표현할 수 있도록, 쓰기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실제 이 향상 전략에 다양한 문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문법들이라도 반드시 좀 알아두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표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자, 나열과 비교, 대조, 유추, 환원, 요약, 이러한 표현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 그리고 또, 또한, 게다가, 또, 나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다른 하나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가면서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쓰기에서뿐만 아니라 듣기와 읽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데 혹은 대화를 듣는데 중요 우선순위들 혹은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 대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데, 반면에, 반대로, 오히려.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에는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 뒤에 나오는 부분, 앞에 있는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서 뒤에 있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는 대반에, 은 반면에, 뭐뭐와 과 다르게라는 표현들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런 비교 대조의 형식에서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잘 알아둔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환원이나 요약. 여러분, 이런 즉, 요약하면 곧 바꿔 말하면 다시 말하면이 나오면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강조해서 마무리한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52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복습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갑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자, 이제 쓰기 유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쓰기를 원고지에 작성하는 연습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 쓰기는 그 주어진 용지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하는데요. 53번, 54번 조금 이제 긴 글을 쓰게 되는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원고지의 형식에 맞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22강 유형 15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자료 분석하여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4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우리가

5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총 30점입니다. 꽤 크죠? 그래서 사실은 쓰기, 뭐, 듣기나 읽기도 50문항을 다 풀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5급이나 6급을 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셔야지만 높은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쓰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53번, 54번에 해당하는 그 문제의 유형들을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3번은 그래프나 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 내용을 주어진 분량 내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유형에 친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래프나 뭐 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바로 53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자, 그 53번에 대한 지시문을 보시면 주제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단이라고 해서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고 나옵니다. 보통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글의 제목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목을 쓰는 것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유형부터는 원고지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원고지를 잘 맞춰서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감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너무 띄어쓰기가 안 되거나 혹은 문장 부호들이나 숫자 같은 규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규칙을 지키지 않고 쓰게 되면 감점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고지에 답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본문 쓰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과 이름은 쓰지 않고 바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쓰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나의 이름을 써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자, 답안을 바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첫 줄에 한 칸을 비우고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쓸때 이렇게 한 칸을 비우고 그 다음 칸부터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단락을 쓸 때마다 이첫 줄에 한 칸을 비우고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나눌 때에 그 문단의 첫 단락은 항상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줄의 끝에서 띄워 써야 할 때는 다음 줄의 첫 칸은 비우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정보의 그다음 빠른 전달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정보에 여기서 바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띄어쓰기를 하려고 여기를 빈칸으로 두고 빠른 이렇게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예시에서도 다볼 수가 있는데요. 기후 변화나 인권 문제처럼이라고 했을 때 인권 다음에 문제 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띄어쓰기를 줄이 바뀐다면 그것은 띄어쓰지 않고 바로 앞에서 이어서 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고지의 기본 작성은 이렇게 한 칸에 한 글자를 쓰고요. 그리고 띄어서 써야 될 곳은 이렇게 빈칸으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또 이런 원고지 사용에 대해서 잘 어색한 학생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 아,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본문 쓰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숫자와 영문자를 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와 영문자는 한 칸에 한 자씩 써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칸에 한 개씩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8월 14일, 8월, 여기는 08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8, 자, 하나만 한 칸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4일, 14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모아서 한 칸에 쓰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2004년이라고 했을 때요두 개를 나누어서 한 칸에 두 개의 숫자부터 숫자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문장 부호입니다. 여러분, 원고지 작성에서는 문장 부호를 제대로 써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온점, 그 다음에 반점 같은 경우. 자, 보통 우리가 이 네모칸이 이렇게 있을 때에, 보통 요런, 요,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었을 때, 요 왼쪽에 하단에 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온점과 반점은 그 위치에 맞게 쓰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한칸 중심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물론, 학생들이 뭐 이렇게 좀 치우쳐서 왼쪽으로 쓰거나 오른쪽으로 쓴다고 해서 선생님 틀리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칸에 하나씩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런 말줄임표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말줄임표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말이 끊어진 경우에 한 칸에 3개씩 두 칸에 나눠 쓰고 그 다음 칸에 온점을 씁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 물고기를 놓치다니라고 하면서 점점점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말을 줄이 표시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이세 개의 점이 한 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세 개의 점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나요? 온점을 마지막에 찍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줄이 끝나는 부분에 온점이나 반점을 써야 할 경우에 맨 끝. 칸의 글자와 같은 칸에 함께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없지만 우리가 다음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음표와 느낌표는 한 칸에 하나씩 쓰고 다음 칸을 비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지금 예시문을 보시면 이렇게 있을까라고 해서 한 칸에 하나를 썼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발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한 칸을 띄우고 바로 이렇게 이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때 어떻게 쓰느냐인데요. 보통 우리가 큰 따옴표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옮겨서 쓸 때는 큰 따옴표를 써주고요. 보통 어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제목과 같은 형태에서는 이 강조의 의미 혹은 제목에 의해서 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도 역시 이큰 따옴표가 한 칸에 여기는 온점이나 반점처럼 이 오른 왼쪽 하단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 오른쪽 위에 쓴다라고 하는 점. 오늘은 차르그로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만들어 보겠어요 라고 해서 온점과 같이 한 칸에 묶어서 쓰면서 닫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자, 여기가 한 칸이 띄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큰 따옴표가 없다면 바로 처음부터 이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큰 따옴표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내용이 길어

서서 줄을 바꿔야 할 때에는 첫 칸을 비우고 둘째 칸부터 써 내려갑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을 띄우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화글을 마칠 때 온점과 큰따옴표는 한 칸에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물음표와 느낌표 다음에 오는 큰따옴표는 따로 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음표를 썼다면 여기에 이어서 안에 이어서 이렇게 닫아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칸에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오래 기억하실 수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써보셔야지만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 원고지에다가 이런 문장 부호들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한 칸에 하나씩 쓴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지 작성법, 이렇게 빠르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비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지 작성법은 이렇게 쓰기를 채점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답안을 보게 되는데요. 그 칸에 맞춰서 조금 더 글씨를 예쁘게 쓰는 연습들 평소에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띄어쓰기가 너무 안 되어 있거나, 그리고 문장 부호 같은 것들이 지금 원고지 작성법과 너무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감점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 원고지 작성법을 잘 지켜서 쓰는 연습을 통해서 시험에서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면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53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출 유형 학습에서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그 자료들이 제시가 되고요,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단 글의 제목, 또 여러분, 이름,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원고지에다가 이 내용을 써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이 자료에 나온 내용, 특히 이렇게 한 개의 자료, 그다음에 두 개의 자료, 세 번째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세 개의 자료가 제시가 되는데 이 자료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써야 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를 설명했는데, 세 번째 자료를 쓰지 않았다면, 쓰기 시험에서 감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를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들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보통 이런 그래프에는 조사기관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조사를 했느냐와 같은 자료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목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시된 자료의 그래프나 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3번은 사실은 그 구조만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제만 달라지기 때문에 혹은 유형들이 약간씩 바뀌기는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용한 표현들, 예를 들어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혹은 우리가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뭐몇 년도에는 몇 퍼센트가 나타났고 몇 년도에 남자와 여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러한 좀 정해져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제시된 자료 설명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증가율인데, 이런 시험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지금 연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도에 맞게 이 숫자들을 모두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큼지막하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글로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제 1을 우리가 살펴보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증가율을 어떤 나타낸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인데, 자, 요런 만명 같은 경우도 단위에서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보시고요. 결국에는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인데,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이 2018년도에서 2024년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직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앞에서 직업연구소에서 조사했다는 내용 아까 살펴봤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꼭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보통은 이렇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래프에 따르면, 표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200만 명이었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수가 급격히, 여러분, 급격히 증가했죠? 이렇게 서서히 증가한 것도 아니고, 급격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정보만을 이렇게 압축해서 좀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한 정보들을 읽어내고,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한줄 정도를 쓰는 연습들을 통해서 나중에 원고지로, 쓰기를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직업 선호도라고 해서요, 순위 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서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2018년에는 22 순이었지만, 역시나 2024년이 되면서 3위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청소년 직업 선호도 변화표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에서도 2018년 22에 불과하였던, 22에 그쳤던, 이런 표현 쓸수 있겠고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2024년에는 3위로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그래프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서 이렇게 좀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유를 보시면 기술 발달과 플랫폼의 다양화, 또 개인의 표현 욕구와 경제적 이익,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성장, 윤리적 책임과 법적 규제 강화는 전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나 전망을 여러분들이 모두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3에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증가 이유와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빠짐없이, 그런데 잘 연결이 되게,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달과 플랫폼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표현 욕구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앞에 있는 문장들과 연결해서 써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술 발달과 플랫폼의 다양화 옮겨서 쓰면 되겠죠. 그대로. 그리고 개인의 표현 욕구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그대로 옮겨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다음 앞으로도 여러분 왜 앞으로도 해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 네. 그리고 이에 따른 윤리적인 책임과 법적 규제가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써야 하는 것이죠. 사실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여러분 실제 이 원고지에다가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2018년 이렇게 해서 숫자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 또 200만 명이었던 앞서 우리가 원고지 작성법에서 살펴봤던 숫자를 두개 쓰고 나머지 것은 이렇게 하나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띄어쓰지 않고 붙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만 명이었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20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원점을 이렇게 같이 찍어줬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에서도 2018년 20위에 불과하였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2024년에는 3위로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 선생님이 한번 써봤던 내용을 그대로 이 원고지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서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달과 플랫폼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표현 욕구와 경제적 이익 추구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자,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윤리적 책임과 법적 규제가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힌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0자에서 300자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만 쓰고 두 번째까지만 쓰고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없고요. 반드시 감점이 됩니다. 이렇게 200자에서 300자 정도로 쓰라고 했으면 여기 안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형 15 쓰기 시험에서 53번에 해당되는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자, 그래프와 표를 분석하여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200자에서 300자에 설명하는 글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제가 앞서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점수 30점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혹은 5급이나 6급 정도의 어떤 그 급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을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가짐은 가졌고 이 53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전략을 좀 알아야겠지요. 자, 일단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확인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제목 쓰지 말아라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보통 세 번째 과제, 그러니까 세 개의 자료가 나오거나 혹은 한 개, 두 개의 자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자료들을 모두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제시된 그래프와 표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기술할지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이유나 전망 같은 것들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와 전망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마무리할 수 있듯이 이런 어떤 순서로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해두셨다가 그것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답안을 작성한 후에 제시된 정보를 과제에 맞게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막 그냥 제출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쓰기에서 좀 감점이 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시된 정보를 빠짐없이 넣었는지, 특히 비율이 달라지거나 혹은 순위가 차례차례 잘 썼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과제를 연결할 때에도 이런 접속 부사와 같은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나, 그런데 혹은 즉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알아두시고 그런 표나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뭐 반면에 한편 이런 단어들은 훨씬 더 우리가 이 53번에서 자주 학생들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교재에 쓰기 향상 전략 관련된 내용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텐데 그래도 이번 시간에는 이 원고지 작성법에 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53번에 해당되는 내용 자신감을 갖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형용사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곧장 오늘의 문장 만나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phone that is ringing is Jane's. 여기에 사용된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되시죠? 먼저는 간단하게 복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절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특히나 그 형용사의 역할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바로 이 형용사절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형용사절을 얘기하다 보면 언제나 언급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다 관계 대명사라는 거고, 이 관계대명사가 결국 그래서 뭔데요? 따져보자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절에는 그 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관계대명사, 또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뭐가 있냐? 바로 선행사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선행사라는 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결국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는 형용사절이고, 이 형용사절이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러면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개념이 여러분들 이해되신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 이해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뭐한 30초, 1분 내에 해드렸던 설명을 간간히 이렇게 간간히 지금 당장 뭐 100번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간간히 돌아보시면서, 잊을 때쯤 돌아보시고, 잊을 때쯤 돌아보시고, 잊을 때쯤 돌아보시면서 여러 번 이렇게 접해보시면 언젠가 또 이해가 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이 내용,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복습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내용은요, 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아, 맞다. 관계대명사에서도 뭐 주격, 목적격 막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왜 주격이냐? 생김새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일 때는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명사가 있어요. 선행사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가 딱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접속사 뒤에 곧장 동사가 쓰이는데, 이 동사를 서술어 개념으로 본다고 봤을 때, 이 서술어는 그럼 어떤 것의 동작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냐를 우리가 궁금해 볼 수가 있겠죠. 왜 서술어라는 건 언제나 주어의 어떤 뭐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니까. 결국은 여기 사용된 이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 이 서술어가 무엇을 주어 삼고 있냐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선행사라고 볼수 있죠.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해 있는 이 명사가 요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모양새가 요렇게 나온 것이다. 요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뜻은요, 그래서 뭐뭐 하는, 동사 하는 명사. 요렇게 해석되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자, 이러한 관계대명사들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쓰이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써주시면 되고요. 뭔가 동물이다, 사물이다. 이제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which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참고로 that을 쓸 수도 있거든요. that은 다 돼.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형용사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대도 이렇게 관계대명사로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대세 쓸수 있으니까 우리 좀이 대세를 많이 활용해 보자. 특히나 배우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되, 이 친구는 약간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격식을 차려서 뭔가 쓰거나 말해야 될 때는 후나 위치를 쓰시는 게 언제나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되, 우리는 대세를 많이 써보겠다. 왜? 이게 이제 선행사가 무엇인지 따지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피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시작은요, 일반적인 영어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어렵지 않죠? 우리는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The machine. 그 기계를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기계가 그래서 무슨 기계인데?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우리가 추가, 수식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 형용사절을 쓸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같이 역시 읽어 보도록 할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that broke down yesterday. The machine이 선행사고요. That이 여기서 관계대명사로 쓰여 있는 거고, broke down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관계대명사, 동사가 나오면 동사하는 명사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서 이 문제 읽어 보면요. 어제 고장 난그 기계,
그 기계를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살짝 바꿔서 이런 문장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같이 읽어 볼게요. We have to fix the machine that stops working.

every half an hour. 해석을 해보자면, 자, stops working. 그 기계가 계속 작동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주 멈추는 거예요? Every half an hour. 매 30분마다. 30분마다 작동을 멈추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 우리 고쳐야 된다니까요. 라는 식으로도 the machine 선행사를 우리가 또 추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도 that 다음에 stops 라는 동사가 곧장 나왔죠. 이런 것이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된다. 그래서 30분마다 작동을 멈추는 기계, 작동을 멈추는 기계, 요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주격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럼 이제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톰은 교육용 영상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해요. 와,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먼저 주어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Tom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Tom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를. Tom runs a company.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회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that 쓸 수도 있겠죠. 관계대명사 that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뭐 하는지 곧장 동사로 말 이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Makes educational videos. 이렇게 말이죠.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Tom runs a company that makes educational videos. 만드는 회사. A company that makes. 요렇게 지금 아 영어 문장과 우리말 해석이 연관되어져 있구나 생각해 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hone, 그 전화기. 근데 어떤 전화기예요? That is ringing. Ring이 울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벨소리가 울리고 있는 그 전화기가 is 뭐라는 겁니까? Jane's. 제인의 것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알아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인 문장이었다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사실 주격 관계대명사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요.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내가 진짜 다 공부했어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다라는 개념은 잡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this week we will continue to work on some very hard interval trainings,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이번 주 내내 조금 고강도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실게요. Let's go, guys.
2: Did you see her new shoes?
3: I did. Ugh, they were to die for. They look so good on her. Gosh, I wish I had them.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화도 그렇고 두 번째 대화도 그렇고 비슷한 의미를 가졌어요. To die for 이라는 표현입니다. To die for. 죽을 만큼? 약간 이런 뜻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한번 볼게요.
2: Did you see her new shoes?
1: 너 그녀의 혹시 새로운 신발을 봤니? 새로 샀나 봐요? 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3: I did. 이러죠. 아, 봤어.
1: Ugh. 이러죠. Ugh. They were to die for. 이럽니다. They were to die for.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좋아 보여.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Okay, jumping knee kicks. I hope you liked it, and I hope you like it more in the future. 네, 우리 오늘 뛰면서 무릎 차기 같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조금 힘들으라고 하는 운동이니까 하고 싶을 때 하면 될것 같아요. 영어는 우리 to die for 이런 표현 같이 배워도 어떤 게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일 때 그게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외관상 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예쁘다. 이거를 to die for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어. 진아킴의 고고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빵을 굽는 화덕처럼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오븐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이 등장인물인 하이미 씨의 것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사람의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맨 마지막 부분에 체크샷이었다면 이 화덕은, 이 오븐은요, 네, 하이디 씨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캐치하셨을 겁니다. 잘하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50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땅을 똑같이 나누다 라는 의미예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사랑받는 이 오븐의 주인, 하이디 씨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어떻게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2: 2.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잘 들리셨어요? Alrighty then.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약 대략 50명의 마을 사람들이요, 땅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해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제가 들었던 질문에 실마리가 여기 있었죠. 사랑받는 이 오븐의 주인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와우, 놓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잘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걸 잘못 들었는지, 원어민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자, 여러분, 여기서 숫자를 발음하실 때 50, 이 숫자는 15과는 달리 앞부분에 강세를 주시면 되죠. 50 villagers, villagers. V 발음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밖에서 안으로 긁어주시면 되고요. equally보다는 equally, 끄처럼 쿠 사운드를 약간 된소리 나게 발음하시고 equally divide 할 때도 여러분 역시 V 발음이 있기 때문에 divide, divide 그리고 뒤에 나오는 up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면 divide up, divide up 뒤에 지금 up이라는 어라는 모음의 소리와 divide의 철자는 모음의 이로 끝났지만 소리는 드로 끝났거든요. 자음이에요. 자음의 소리로 끝나고 모음의 소리가 연결되면 there's a liaison.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릴 때는 divide up, the land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하실만 하죠? Okay. Google listening 2.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네, good. Google listening 3.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One more time.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Excellent.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The of, 그리고는 다 내용어입니다. 그래서 the owner, owner, o라는 모음 앞에 정관사 더는 d로 발음하시고 the owner, owner 이렇게 하셔야 되죠. The owner of this beloved. 이 beloved 같은 경우에는 beloved가 아니라 beloved. 두 번째 위치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this와 쭉 한 덩어리처럼 this beloved 이렇게 들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발음했을 때 그렇게 구사하시면 됩니다. oven 하실 때도 oven이 아니라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긁어주셔야 되겠죠. oven, oven.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Okay. Google listening 2.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한 번 더.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2: 2.
3: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비교도 하셨고요.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이냐면 about 대략 약 50명의 마을 사람들이 빈칸 the land 했어요. 자, 여기 빈칸에 there you go. equally divide up the land 해서 이게 바로 똑같이 나누다. 약 50여 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땅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It is a small land. 이것은 작은 땅이에요. But, 그러나, 빈칸 for them.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 네, must be a paradise라고 해서 뭐뭐임에 틀림없대요. 천국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임이 틀림없어요. 이런 의미죠. Alright, move along.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blank 했어요. 자,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작은 어디에? 네, 빈칸에 garden이라고 해서 garden은 정원을 뜻하죠. 정원으로 들어서자, 와, 볼 게 많이 있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 owner of this blank is someone else. 앞에서 쭉 보셨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네, beloved oven. 영국식 발음에서는 this beloved oven. 다 덩어리처럼 들려서 착각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데 강세가 있는 부분이 높게 들린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청취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Beloved oven, 사랑받는 오븐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얘기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It's because about 50 villagers equally divide up the land. It is a small land, but must be a paradise for them. There's a lot to see in this small garden. The owner of this beloved oven is someone else.
0: 네, 오늘 이야기 간단했었죠, 여러분? 길지 않았던 내용인지라 충분히 100% 도전해 보실 만할 겁니다. 다시 한번 www.ebc.co.kr 오셔서 지난 기간 Google Listening을 통해서 아시죠?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but confusing words. Coworker versus colleague. Coworker versus colleague. Today, 오늘 정말 흥미로운 단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생각해 보면 원어민들도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구별해 드립니다. Coworker 그리고 colleague 차이점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coworker입니다. 이거는 직장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Co 그다음에 worker, worker, coworker. 그래서 잘 들으시면 이 K 발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coworker, coworker, coworker. Very good. Okay. coworker. coworker 같은 경우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냥 모두 다 co-work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Co-worker. 직장 동료입니다. Co-worker.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옛 직장 동료들과 연락해. I keep in touch. 나는 계속 연락해. With my old co-workers. 옛 직장 동료들과.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회사에서 다 같이 일했던 이제 동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oworkers. 이거는 나중에 설명 더 해드리는데요. 상관없이 뭐 팀장, 부장, 뭐 등등등 이게 다 coworker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내 모든 동료들과 잘 지내.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Okay? So when we're talking about coworkers, rank doesn't matter. Okay? So you can call your superior, okay? 상사들한테도 coworker라고 해도 되고, and you can call people under you coworkers as well. Okay? As long as you work in the same company.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I get along with all my coworkers.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다른 부서의 동료를 만났어.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그래서 아직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근데 다른 부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같은 회사니까 coworker.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I met a coworker from another department. 네, 좋아요. 이번에는 colleague로 가볼게요. colleague, 동역은 동정 업계 종사자.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lleague. 네, 스펠링은 매우 복잡하지만 이게 불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스펠링은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call, 그 다음에 league. L-E-E, 뭐 G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lleague. Colleague.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 Okay, colleague. 비슷한 분야의 직종에서 일하는 동료 혹은 동종 업계 종사자를 뜻합니다. Okay, so coworker 같은 경우는 직급 상관없이 다한 회사에서 일하면 그냥 coworker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colleague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직급 이해돼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도 물론 colleague도 되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직급이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colleagu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Okay? So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if they are in sort of the same work line of work and same rank as you. You can call a person a colleague within your company, but they can also be from a different company or organization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colleague, 동료, 동종업계 종사자, colleague.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 직종의 많은 동료들을 만났어.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그래서 그 같은 직종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동료들을 만났다. 그래서 colleague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co-worker라고 할수 없어요. 같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I met m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내 동료들과 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그래서 colleagues끼리 일할 수도 있죠.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My colleagues and I are working on this project.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이 사람은 내 친구이자 동료야. 내 친구 겸 이제 동료이죠.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This is my friend and colleague.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co-worker, 직장 동료. co-work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부서는 상관없고 그리고 직급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co-worker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colleague는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은 colleague라고 해도 되는데 같은 직급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뭔가 동종 업계에서 종사자도 다 colleague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확실하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keep in touch with my old co-workers.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I met many colleagues in my industry.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바일 관련된 주제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워낙 많은 것을 요즘에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주제들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모바일 메시징, 즉 모바일 책 기능이 있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자, 그 다음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그 빈도에 있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뱅킹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뱅킹이라고 하면 꼭 은행권 앱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앱이라든가 요즘 뭐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뭐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같은 거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돈을 넣고 빼고 뭐 결제를 하고 약간 이런 쪽이라고 생각해서 좀 총괄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바일로 뭔가 결제하는 그런 로직, 즉 모바일 뱅킹이라고 이름은 칭했으나 실제 더 많은 영역을 우리가 한번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가상 무슨 계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계좌가 있어야만 이 모바일 뱅킹이 되는 거죠. 그냥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또 전환한다든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뭐 계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동사를 이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Do 동사를 씁니까? 써요. Do mobile banking 씁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다 의미로도 use mobile banking. 저 모바일 뱅킹 해요? 그럴 때 do you do mobile banking? Do you use mobile banking? 둘 다 씁니다. 자, 일단 기본 동사부터 처리하고 들어갈게요. 들어보세요.
1: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Use mobile banking. Do mobile banking.
0: Okay. 자, 그다음에 온라인 은행 계좌를 이제 이야기할 때 넣을 수 있는 표현이죠. 그냥 은행 계좌를 뭐라고 합니까? Bank account라고 하잖아요. Bank account. 이 앞에다 online 넣어가지고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그것이 기존

0: 은행에 온라인 계좌를 튼 성향의 그런 성격이든 아니면 아예 인터넷 은행이어가지고 그 자체가 그냥 온라인 계좌 성격이든 간에 온라인 뱅크 아카운트 뭐그 부르는 말은 크게 차이가 날것 같잖아요. 그죠? 아카운트 자체가 계좌란 뜻을 알고 계시니까 자, 들어볼게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자, 그다음에 거래를 이제 하려다 보면은 이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계좌 비밀번호 네 자리가 있고 대부분 이제 요즘에 여섯 자리 비밀번호 같은 걸 씁니다. 그렇죠? 비밀번호 같은 건뭐 OTP 성향일 수도 있고 그냥 요즘에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식의 이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PIN이라는 단어는 꼭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몇번 해드렸었어요. 저희 메시폰 영화에서도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예요. 개인 식별번호의 약자인데 주로 네 자리입니다. 대부분 네 자리를 PIN이라고 불러요. PIN, 즉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What's your PIN? 이렇게 물어봐요. What's your PIN?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PIN Number라고 잘안 하는 게 Any Number예요. 그냥 PIN이라고 하면 돼요. What's your PIN? 그다음에 뭐 Press your PIN이라고 하겠죠? 상대방한테 비번을 물어보지 않는 나는 Password는 그래요. 뭐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 숫자, 특수 문자 조합일 수도 있고 이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Password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그렇죠? 숫자 조합인 경우가 많죠, 은행권은. 자, Password 들어보세요.
1: PIN, password, PIN, password.
0: 코드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Passcode. 패스코드 그런 단어도 존재한다는 건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것도 비밀번호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내볼게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죠? 온라인 계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need an online bank account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니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다는 use나 do 하면 되겠네요.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그죠? 온라인 계좌 개설을 해야 모바일 뱅킹을 할수 있다.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옹호하기 위해서 to use mobile bank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You need an online bank account to use mobile banking.
0: 여기 있는 계좌의 돈을 저쪽 계좌로 옮기는 거. 은행권 간의 이동일 수도 있겠지만 은행권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뭐 암호화폐랑 연동돼 있는 계좌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금 이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체를 할때 쓰는 단어가 transfer란 단어입니다. 요거 저 교통수단 갈아탈 때할 때도 쓰는 동사죠.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모바일이라고 하는 큰 이용 서비스 안에서 뱅킹 쪽을 하다 보니까 또 나온 거예요. 뭐 transfer funds. 선생님 이 fund란 단어는 좀 mutual fund처럼 굉장히 큰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때도 쓰죠. 근데 이 fund 언제 써요? 그냥 돈이에요. 돈도 그냥 펀드라고 그래요. 펀드. 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 개인 돈을 여기서 옮길 때. 이 자금이란 말을 꼭 기업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개인들도 자금이란 말을 쓸수 있는 거니까 transfer funds. 펀드가 뭐라고요? 자금이라고요. transfer funds. S 붙여서 일반화 들어볼게요.
1: transfer funds. transfer funds.
0: 좋습니다. 그다음에 송금하다라는 말을 이제 할 때 우리가 그냥 보내다라는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그죠? send. send money 하면 돈을 보내다죠. 그러니까 send는 누구나 다 아는 동사니까 송금할 때 많이 쓰는 동사가 wire입니다. wire. 저게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wire는 그냥 철사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직접 무슨 지폐가 날아가서 그 사람 손아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신환으로 바뀌어가지고 회선을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wire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전신환 형태로 바꿔서 누구한테 쏴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와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송금하다예요. 돈을 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은행권이나 금융권에 쓰는 말입니다. Wire money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뒤에 사람 나오겠죠? 들어보세요.
1: Wire money to. Wire money to.
0: 오케이. 자, 요금 납부는 pay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결제하고 요금을 납부하거나 그런 말은 pay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payment란 말을 붙여봐서 make payments. make payments. 요 형태로 딱 읽으세요. 계속 써야 돼요, 여러분. 그냥 pay만 쓰지 말고 make payments 들어보세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그럼요.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금 이체나 요금 납부를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쉽게 할수 있다. 뭘 이용하면? 휴대폰으로 할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버튼 하나 정도 몇개 누르면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자금 이체가 되기 때문에 자, you can으로 넣어서 그냥 쉽게 할게요.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quite도 강조사죠? 제법 쉽게 할 수 있다.

0: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자, 들어볼게요.
1: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You can transfer funds and make payments quite easily.
0: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꼭 은행권 앱 아니라 여러 금융사나 여러 증권사 자기 어떤 금융거래 관련된 앱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Manage, 관리하다, multiple, 그 다음에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여러 금융권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볼게요.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다수란 얘기고요. 자, 연중 무휴 접근이 가능하다. 이건 왜 하냐면 은행 문이 닫고 나서도 은행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이점이잖아요. 연중 무휴란 단어 숫자 표현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24/7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하루 24시간 주 7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24/7 그냥 읽으면 됩니다. Have access 24/7 접근 권한이 있다. 연중 무휴 365일입니다. 그죠? Have access 24/7 이것도 알아둘게요. 들어보세요.
1: Have access 24/7. Have access 24/7.
0: 자, 문장에 넣어보면 이 앱을 이용하면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 편리함에 관련된 문장이네요. 오늘은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f you use this app. 이 앱을 이용하잖아? 여러 계좌를 한 앱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다?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됐죠? 들어볼게요.
1: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It's easier to manage multiple accounts if you use this app.
0: 좋습니다. 오늘 정리할게요. 자, 온라인 은행 계좌는 온라인 앞에 붙여주면 되죠. Online bank account. 오늘 모바일 뱅킹 얘기하다 보니까 반드시 얘기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 Online bank account. Online bank account.
0: 요금 납부하다. Make payments 했었죠. 들어볼게요.
1: Make payments. Make payments.
0: 자, 모바일 앱 중에 여러 계좌를 관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앱도 있으니까 Manage Multiple Accounts 요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Manage Multiple Accounts. Manage Multiple Accounts.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앱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오픈 단톡방이에요.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한번 why로 물어볼 겁니다. 우리 흔히 그냥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왜 중요하지? 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왜 영어가 중요해요? 왜 패턴이 중요해요? 왜 역사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어볼 때는요.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볼 수 있죠. 역사가 왜 중요하죠? 이런 질문들을 바로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 is important? 이 표현은 쉽게 씁니다. 아, 그거 중요해. 그거 중요해. It is important. 하지만 왜 그게 중요하죠? 라고 얘기를 물어볼 때는 아, 그거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로 why is 무엇 important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무엇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무엇이 복수일 때는 무엇 are important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냥 무엇을 그냥 단수로 간단하게 하나로 칭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질문 한번 해보죠. 그게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쵸? 어순이 달라져서요.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바로 앞에 wh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렇죠.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는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 자리에 어떠한 것을 넣어서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역사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역사를 영어로 그렇죠. 바로 history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면은 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istory importan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History is important. 역사는 중요하다. Why is history important? 왜 역사가 중요한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술술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Why is 무엇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건강은 그렇죠. 명사로 바로 health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why is health importa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ealth important? 왜 건강이 중요한가요? 라는 표현은 why is health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자꾸 발음을 important 이렇게 안 하고 important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T 소리를 살짝 는과 비슷한 소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mportan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약간 미국식 사운드를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listening 차원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행복이 왜 중요해요? 라고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행복한이라는 이제 여러분이 상태를 얘기를 할 때는 happy라는 형용사를 얘기를 하시면 되지만 그거의 명사의 형태는요. happiness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is happiness importan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왜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가족이라는 거는, 그쵸? family 넣어주시면 되니까 why is family important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한 번만 더. 시작. Why is family important? 왜 가족이 중요한가요? 라는 부분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보실 때는요. Why is 무엇 importan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istory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ealth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happiness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Why is family important?
0: 행복이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Why is happiness important? 라고 배웠잖아요. 지금까지는 왜 그것이 중요해요? 라고만 물어봤다면 그것이 왜 당신에게 중요해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중요한지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살을 조금 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당신한테 왜 행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happiness important?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라고 얘기를 할땐 전치사 to 붙여주세요. 그래서 to you, to us, to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저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o 대상을 붙여주신다라는 거 떠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y is happiness important to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to you가 될 때는 당신이고 to me가 될 때는 나, to us는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to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역사가 왜 중요해요? 라는 거를 Why is history important?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다 역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었다면 그게 왜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is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y is it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어떠한 행동을 붙여주시면은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영어를 배우는 게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to learn histor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더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Why is it important to 동사가 될수 있다라는 거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is it important to learn English? To learn history?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요? 왜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Why is what important? 요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and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그 중에서도요, 딱 한 문장으로 정말 자신감이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et's go and find out in the first round,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그냥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건 그 지점에서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고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뭐 하지 않아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면 그게 뭐뭐 하지 않아 라는 뜻으로요. 무엇이 뭐뭐 하지 않다. 이게 바로 핵심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it doesn't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백날 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아시겠죠? 그런 점에서 it should be meaningful. 언제 의미가 있을까요? 더 연습할 때 의미가 있겠죠? So,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리법을 알고 있지만 말로만 듣는다면 실제 요리를 해보지 않고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직접 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설명만 듣는다면 의미 없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실제 말을 하셔야 되고요. 입을 열고 Please open up your mouth and repeat after me. Before that, you can give it a try. 자, 그건 효과가 없어. 뭐 최근에는 효과 혹은 효과 다 좋은데요. 어쨌든 뭐뭇이 없다, 안아 다 좋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해봐야 의미가 없다 해서 보통 it doesn't work 이렇게 WOR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it doesn't work 진짜 많이 쓰인 표현이죠. 성가시지 않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It bothers me 그러면 나 짜증나 귀찮아 이런 뜻이지만 it does not, it doesn't bother me. 됐죠? 자, 그리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되다는 it matters.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it doesn't matter.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거는 말이죠. 예,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유,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그래서 뒤에 대상이 없더라도요. 이 뜻은 뭐냐면 그거 소용이 없어.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예, it's not helpful.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네 가지 나왔고요. 요걸 가지고 여기 보고 읽으시면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You are wasting your time. So look at me. 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효과가 없어. 자, your turn. 네, it doesn't work. 거기다 강조하시려면 it doesn't work at all. 전혀 효과가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거 나 성가시게 나를 하진 않아. Okay,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bother me. It doesn't bother me. 물론 아 발음은요. 바 하는 것은 미국식 발음이고요. It does not. It does not bother me. It bother me.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발음하시면 영국식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bother 아니면 bother. Bother 이렇게 발음하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It does not matter. 이것도 역시 똑같이 영국식 발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를 보시고 한번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거 문제가 안 돼. 라고 해서 your turn. 네,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됐죠, 여러분? 예. 네. 누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럼 뒤에다 붙이시면 돼요.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이거잖아요, 여러분. It doesn't matter who's wrong or right. Just beat it, beat it, beat it. 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뭐예요?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연결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it doesn't matter. 많이 쓰이는 표현. 자, 맨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그렇죠? 도움이 안 돼요. 왜 그 사람 그런 짓을 해서. 자, 절 보시고 한번 ready? Your turn. 맞습니다. It doesn't help. It doesn't help. 이거 help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발음이 help 하고 누가 옆구리를 살짝 help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P 발음이 다음에 우 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으나 우 소리. help 이러면 들을 것 같지만 다른 단어하고 또 인식을 해요. 아시겠죠? 뭐 Winnie the Pooh. 곰돌이가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it doesn't help. 됐죠? 자, stop. 아, step 2. stop 아니고요. we shouldn't stop there. 예. Okay, we have to keep going. 자, 그래서 내 생각엔 그건 그 지점에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뭐뭐하지 않으니까 it doesn't, it doesn't 그렇게 시작되겠죠. 그래서 I think 하나 붙여보세요. 내 생각엔 I think it really doesn't. 그 다음에 이치에 들어맞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add up이에요. add up. 네, add가 더하다고요. 덧셈 할 때 up이 전부란 뜻이잖아요. 끝까지 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수치가 나중에 100%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네.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Hey, it doesn't add up. 그러면 구어체에서 야, 이거 이치에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말이 안 돼. 이런 뜻으로 제일 영화나 미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S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니까 there까지 쓰시면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이지가 않아. 아까 뭐였어요? 신경 안 쓰여. It doesn't bother me. 그쵸? 예, 바로 뭐에서요? Because 익숙해진 거죠. I'm used to it. 그래서 anymore 하나 붙이시고, because I'm used to it. It doesn't bother me anymore because I'm used to it. 발음이 used, 드가 아니고 used to라고 들린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Because I'm used to it. 마지막으로 쌤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It doesn't matter. 아까 나왔죠? 예, 뭐라고요?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Sam's not helping us. Sam is not helping us. 참고로 쌤은요, 예, Samantha라고 하는 사만다를 줄여서 쌤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Samuel, 사무엘을 줄여서 쌤이라고도 하니까 남녀 이름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중요 문장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Alright, let's try it again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생각엔 그 지점에서 그게 이치 안 맞는다니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그랬더니 맞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그렇다면 here we go.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there.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맞아, 맞아, right.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 나오는 it doesn't가 add up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하시고요. 반복하시면 도움되겠죠? 자, you know where to go, right? Our website ebse.co.kr. 수고 많으셨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행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터키가 한반도 면적의 대략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About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urkey has a fitting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0: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의 대답이 What was it? There you go. 그렇죠. 바로 한반도의 3.5배 정도 면적이라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술탄에 의해 지정된 교육의 도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도시는 터키 전역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적거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렸는지 잘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2.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0: over Turkey.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1: 네, 영국 출발음과 비교하면서 잘 캐치하셨죠?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bout blank, Turkey has a blank. 이렇게 해줍니다. 첫 번째 빈칸에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이게 이제 한국의 면적의 3.5배. 앞에 about이 붙었으니까 약 한반도의 3.5배 넓이로 Turkey has a blank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라고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다양함. 근데 여기에 들어갈 빈칸, 두 번째 빈칸에는요. Fitting, 적합한이라는 뜻이죠. 터키는요. 적합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의 다양성? 그 역사와 전통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내용 볼게요. Manisa, blank, a city of education, blank 했습니다. 여기 각각 들어갈 말들이 was appointed 이었는데 바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인 수동태잖아요. 어떠하게 되어지다. 그런데 여기서 appointed 자체가 지정되어진 앞에 비동사 과거 형태가 쓰여서 지정되었다. Manisa는요.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모의 도시로, 교육의 도시로. 누구에 의해서? By the Sultan. Sultan에 의해서. 언제요? During something. 이 during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특정 기간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The Ottoman Empire,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 동안에 Sultan에 의해서 네, 교육의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Every spring, 매 봄,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터키 전역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About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urkey has a fitting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1: 네, 터키라는 새로운 여행지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다면 반복적으로 한번 놓치신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at the office. 자,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잠깐 쉬고 싶어요. 뭔가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We're taking a coffee break.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잠깐 쉴래? Do you want to take a break for a few? 좋아. Sounds great. 커피 한 잔 하고 싶어. Ah,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It's a very simple dialogue, very practical, very realistic. 자, 잠깐 쉴래? 근데 한국말이 훨씬 더 짧네요. 영어가 좀 기네요. So, do you want to? 뭐뭐 할래? 할 때 do you want to? And I'm sure you know, take a break.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Take a break means 잠깐 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아, 막 열심히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I need a break. I need to take a break.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for a few가 나오는데, 아, 잠깐만, 선생님. For a few? 뭐 몇 개? 뭐 a few minutes? 이럴 때 for a few인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아, 네. 사실, 요새,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show,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Sob versus weep. Sob versus weep. Today,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ob 그리고 weep입니다. 많은 분들이 cry, 울다 이 동사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소설이나 아니면 미드 같은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sob하고 weep라는 단어 울다 대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sob입니다. sob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 소리로 몹시 울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주로 여기 오, 중간에 오 있는 단어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입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 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입술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턱만 벌리는 느낌으로 보세요. sob. sob, okay? 공도 볼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그것도 똑같은 발음으로 ball, ball 그리고 sob, okay, very good. Okay, sob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sob 같은 경우는 감정에 복받치거나 서러워서 울 때 sob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그리고 너무 슬퍼서 콧물,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는 모습이 주로 sob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sob when someone is crying hysterically.

sobbing uncontrollably.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Sob, 큰 소리로 몹시 울다. Sob, sob.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몇 시간 동안 흐느꼈어. I sobbed.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sobbed for hours. 이거는 몇 시간 동안?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I sobbed for hours.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어.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여기 보시면 단어가 되게 길죠. uncontrollably. 근데 보시면 control라는 단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통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걷잡을 수 없어. control 못하는 거예요.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그 아이는 큰 소리로 흐느껴 울고 있었어. 자, sob 같은 단어는 이미 크게 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주로 sob loudl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네, sob, 큰 소리로 우는 거면 weep는 뭘까요? 네, wee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용히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이가 있네요. 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소리랑 똑같은데 근데 살짝 차이는 있어요. 영어로는 모음들이 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weep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영어 발음은 좀 길게 weep, weep. 오케이, 따라해 볼게요. weep, weep. Very good. 뭐 sleep 이것도 똑같아요. sleep 이게 아니고 sleep. 오케이, sleep. Very good. 오케이. 자, weep 같은 경우는 깊은 슬픔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Okay? So weep refers to crying because of sadness, obviously. And you're crying without making noise. And there can be tears as well.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런 울음.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아니면 너무 좀 깊은 슬픔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낼 만큼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weep입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He broke down and wept. They were weeping in grief. weep, 조용히 울다, weep.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울었어. 뭔가 되게 좀 충격적인 거를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너무 크게 우는 것보다는 조용히 우는 거죠. The woman turned around, 그래서 돌아서서 그리고 울었어. And wept. weep의 과거 형태는 wept. 입니다. wept, okay? 그리고 이거는 뉘앙스가 되게 좀 조용히 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Okay.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이 울었어. He broke down. Broke down은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충격적인 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He broke down.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 And wept. He broke down and wept.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은 슬픔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 They were weeping in grief. 뭔가 주변에 누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게 근데 조용히 우는 거예요. They were weeping in grief. 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모바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SNS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이용한 쇼핑 같은 것들에 대한 서비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한 주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 골라왔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모바일 통해서 이제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또 얻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여러분 지금 이 방송도 기기로 보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TV가 아니라. 그렇죠? 자, 모바일 음원이나 영상 공유, 모바일 지도나 내비게이션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에 이런 뭐 종종 하시는 모바일 게임 얘기까지. 자, 어쨌든 두루두루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관련된 단어와 표현을 배워보고 영작까지 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교통 관련된 건데 저는 가장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겁니다. 택시 부르는 앱, 그렇죠? 대리운전 부르는 앱, 그렇죠? 뭐 심지어 요즘에 뭐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킥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띡 해가지고 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 어떤 관련된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다는 못해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이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앱으로 부르는 그런 서비스 우리가 분명히 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특정 업체에 딱 한 곳만 생각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택시 앱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택시 앱이라고 해도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 뭐 택시 앱이라고 하면 이거 택시 부르는 앱이에요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는이라는 말을 만약에 여러분 불러주려면 hai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hai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택시 hailing app이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기는 합니다. Taxi app 괜찮아요. You can say that. But you can also say taxi hailing app. 이렇게 택시 부르는 앱 같은 회사들 설명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보면 이런 문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외국 사이트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taxi hailing app 들어보시죠.
1: Taxi hailing app. Taxi hailing app.
0: 그렇죠? 딱 택시만 부르는 앱이라기보다 요즘에는 뭐 한 앱에 택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까지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택시를 부르는 거하고 택시를 잡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앱을 이용하면 이제 택시가 어디 오는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미리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보도 보이고 어떤 종류의 택시인지도 보이고 다양해요. 자, 택시를 부르는 걸 hail a cab 해도 되고요. call a cab 해도 됩니다. 자, 이 택시라는 말 자체가 많이 쓰이는 말이죠. 우리가 소위 이제 쓰는 말이고 캡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CAB예요. 스펠링

0: 자체가 call a cab. call a cab. 그러면 이것도 택시 부르다. 뭐 미드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Do you want me to call you a cab? call you a cab. 그죠? call a cab. 이게 택시 부르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들어보세요.
1: call a cab. call a cab.
0: 내가 이 앱으로 택시 부를게 그럴 때 그래서 hey, let me call a cab for you on this app. Let me call a cab for you on this app. 이 앱으로 내가 택시 불러줄게. 이런 식으로 call a cab. 이거 간단하게 입에 붙여서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택시 잡기 더 편하다라는 얘기는 뭐 편하다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asier를 써볼까요? More convenient 써도 되는데 easier to get a taxi. 잡다 의미의 get을 넣어도 되겠죠. Get a taxi means 불러서 타는 걸 get a taxi라고 하니까 택시 잡기가 더 편하다 혹은 더 쉽다의 의미로 easier 비교급 to get a taxi 들어볼게요.
1: Easier to get a taxi. Easier to get a taxi.
0: 오케이, 이거를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택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부르기가 더 쉽다. 자, 방금 전에 아까 배웠었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게요. 아까 taxi hailing app 그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easier to get a taxi 그거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자, it's easier to get a taxi 해도 되고 아까 배운 게 또 뭐 있었어요? It's easier to call a cab 해도 되죠? Get a taxi, call a cab.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택시 부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It's easier to call a cab if 뭐뭐 하면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해서 택시 부르는 앱 같은 거 이용하면 택시 부르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쵸?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It's easier to call a cab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It's easier to call a cab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0: 자, 그런 고급화된 택시, 즉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다는 의미로 앞에 뭘 붙여주면 좋을까요? 택시 서비스까지 좋은데 이거 뭐 붙여볼까요? 프리미엄 같은 거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그냥 일반적인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 거기다 뭔가 추가된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That's premium, okay? Premium, 뭐 좋은 제품 앞에 많이 붙이는 단어잖아요. Premium taxi service. 들어보세요.
1: Premium taxi service. Premium taxi service.
0: 자, 그리고 택시 요금 지불을 이제는 뭐 현금으로 거의 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자, 카드로 띡 한다든가 미리 사전에 앱에서 결제가 돼버립니다. 자, 택시 요금을 내다라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Fare라는 게 뭐예요? 운임이죠, 운임. 그래서 pay the taxi fare. Pay the taxi fare. You can pay the taxi fare on the app. 미리 앱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해버릴 수 있죠. 그죠? 나중에 뭐 취소되고 다시 재결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죠? Pay the taxi fare. 들어볼게요.
1: Pay the taxi fare. Pay the taxi fare.
0: Okay? 자, 추가 요금을 지불하다. Pay an extra fee. 자, 뭐가 이 추가 요금이란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pay an extra fee 많이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extra fee가 추가 요금 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surcharge라고도 해요. surcharge, S-U-R-C-H-A-R-G-E, surcharge, pay a surcharge. 요것도 추가 요금을 낸다는 얘기고, pay an extra fee 요것도 추가로 요금 외에 얼마를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pay an extra fee. Pay an extra fee.
0: 문장 읽어볼까요? 고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 그죠? 뭐 몇천 원을 더 낸다든가. 자, 그러면 추가 요금 아까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뭘 위해서? For premium taxi services. 해서 S부셔서 일반화시켰어요.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그죠? 교통앱 관련된 설명 같은 거 하다가 쓰기 아주 좋은 문장일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0: 자, 대리운전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자, 교통앱에서 이제 하는 것뿐이지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는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의미고 지정을 한 운전기사분이 오는 서비스 이렇게 하시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무난하게 이해합니다. 물론 서양권에서 Designated Driver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친구들끼리 술 먹으러 갔다가 한 명이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운전하려고. 그 사람을 Designated Driver라고 합니다. 근데 Service 붙여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사업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오긴 오지만 That's what they do. They drive for you, right? Designated Driver Service. 들어볼게요.
1: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Service.
0: 자, 이제는 이걸 다 앱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앱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비스 charge를 정하죠. 얼마를 낼지 정하고 정액을 딱 정할 수도 있고 미터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Set the service fee. set the service fee. 있죠? 이게 서비스 요금을 또 fee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해주는 요금. 자, 그것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앱상에서 들어보세요.

0: Set the service fee. Set the service fee.
1: 그러니까 이것도 미터기로 지불할 수 있고 AI가 그냥 계산한 거를 그냥 미리 선지급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죠. Go by the meter. 이것을 말이에요. Go by. Go가 가다가 아니라 간다는 얘기예요. Go by the meter.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Go by the meter. 미터기를 미터기로 지불하다. Pay a set fee. Set은 정해진 겁니다. Pay a set fee. 이런 경우 set이 약간 회용사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정해진 금액을, 즉 고정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고 미터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자, 들어볼게요.
0: Go by the meter. Pay a set fee. Go by the meter. Pay a set fee.
1: 자, 문장 읽어볼게요. 대리 운전기사를 부를 때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앱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뭐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You can set the service fee when you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Call for 하면 와주세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Okay? 자, set the service fee 요거 붙여서 문장 만들어봤습니다. 조금 길죠? 들어볼게요.
0: You set the service fee when you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You set the service fee when you call for a designated driver service.
1: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택시 앱은 그냥 택시 앱 하셔도 되지만 부르는이라는 의미를 붙이려면 택시 헤일링 앱 들어볼게요.
0: Taxi hailing app. Taxi hailing app.
1: 자, 고급 택시를 부르려면 조금 더 추가 요금을 내야 되죠?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들어볼게요.
0: Pay an extra fee. Pay an extra fee.
1: 마지막으로 대리운전기사는 designated driver service에서 service까지 붙이면 그 서비스 자체를 말하겠죠. 들어볼게요.
0: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service.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휴대폰 관련된 서비스, 교통 관련해서 하나만 더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소식들 계속 하나씩 정리해서 여러분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장소까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소요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그 장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할 수 있죠.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일단은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것들 물어볼 때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길이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바로 How long? 이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자, How long? 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take이라는 이제 질문이 바로 소요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목적지, 그 destination까지 얘기를 하면은 to 장소까지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0: 장소, 요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장소까지는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장소, 이 데스티네이션의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질문, 혹시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공항, 그렇죠? 공항은 여러분 더를 앞에 붙여서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ow long? 이라고만 물어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어떠한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It takes 15 minutes, 30 minutes, an hour.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됩니다. 라는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혹시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subway st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죠. 되게 train이나 subway는 station으로 얘기를 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station보단 stop으로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택시 탔을 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그쵸? 바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메모로 적었던 거를 이렇게 택시기사분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this address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까지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세요? 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그쵸? 바로 work. 학교는, 그쵸? school 넣어서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리니?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려? 이런 질문들 여러분이 How long does it take to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해서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desti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목적지까지는, 그 장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라는 거를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라고 배웠다면 여기에서 한번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어디부터 회사까지? 라고 얘기를 해서 집에서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집에서부터요. From 어디라고 얘기를 해서 집이니까 From your hous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는 그쵸? How long does it take to 목적지 from 출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돼요? 라는 질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from your hous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How long does it take to 목적지 from 출발지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라는 질문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막히는 시간에는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시간 동안에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During 혹은 그쵸? While이라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During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while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에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어에는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러시아어 때는요,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 러시아어가 바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차가 막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during the rush hou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막히는 시간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During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during rush hou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uring으로 얘기를 하면은 차 막히는 시간에, 차 막히는 시간 동안에 라는 얘기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How long does it take?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쵸? to 목적지까지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Your 10-minute happiness is starting just right now.
1: 자, 여러분의 10분 행복. 네, 10분을 계속 늘려가면 하루 종일 행복한 거잖아요.
0: 자, 그래서 for the starters. 맛보기로, 예, 그 맛보기를 starter라고 하거든요. starters. 바로, 예,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Just wondering what kind of pattern is waiting for you. So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그냥 기다리신 거 아니죠?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직장이란 나는 뭘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like it, don't like it 쓰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면서 흥미가 관심으로 바뀌고 그 관심이 나중에 그렇죠 보고 난 다음에 연습한 후에는 자신감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바로 패턴. 시작점은 우리말의 어감으로 시작합니다. 나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운 단어 써요. 바로 happy입니다. So I'm not happy with. 뭐뭇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러 떠나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출발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어떤 패턴, 영어 패턴이니까 그걸 외워서 써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죠. Likes and dislikes. 그죠? 그런데 그 호불호를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것인가? I hate it. 그러면 정말 강한 거잖아요. I don't like it.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 이것도 사실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말씀드린, 아, 나 이거 정말 행복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마음은 확 전달할 수 있는 I'm not happy with. 직장 친구 방식, 머리 모양. 네 가지만 집어넣으면 끝.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I'm not happy with 누구의 job이에요? My job. Not happy with my job. 그래서 not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돼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Not happy with my friend. 어렵지 않습니다.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누가 일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나를 쳐다보는 방식 다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the way를 쓰시면 되죠. Not happy with the way. 발음 뒤요. I'm not happy with the way. 이렇게 안 들리고요. Not이 중요하니까 not, I'm은 먹어 들어가세요. I'm not happy with the way. Not happy with the way. 됐죠?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상하셔야 돼요. I don't like my hairstyle. 해도 돼요. 그런데 I'm not happy with my hairstyle. 됐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는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고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면 효율성이 제일 좋고 즐거울 때가 제일, 그렇죠, 행복한 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고 읽지 마시고요. Repeat after me, okay? You'll be given your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첫 번째 거 갑니다. 나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시작. Your turn. 네, I'm not happy with my job. 그 다음에 나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시작. Your turn. 네, I'm not happy with my friend.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not happy. 맞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way. 뒤에 누가 누가 뭐뭐 하는 방식. 이렇게 연결해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hairstyle. 자, 시작. 맞습니다.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래서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러면 not happy만 듣고 with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정해진 표현이니까 hairstyle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 intonation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I'm not happy with my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러면 들어야 될 부분이 커다랗게 들렸던 전체의 억양, 인토네이션의 구성은 개별 단어의 중요성에 있는 거겠죠? 됐습니다. So, are you happy with what I said right now?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Step 2. 더 이상 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하나만 붙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m not happy. 부드럽게 연결하면 not happy. 그렇죠? With my job. 네, 그런데 더 이상이니까 anymore.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무슨 something happened. 그죠?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녀가 필요해. 예. 뭐 서로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I'm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그렇죠? I'm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아까는 그냥 friend였는데 거기다 girl 하나 더 붙인 거죠. 예. 그런데 but 그녀가 필요해. I need her. 예. 이러면은 좀 힘들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될것 같아. 반대로 또 여자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 I'm not happy with my boyfriend, but I need him. 뭐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but I need her. 됐죠? 맨 마지막. 나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추상적인 내용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I'm not happy. 똑같이 쓰세요. 근데 with the way. 아까 나왔죠? 예, 근데 어떤 방식이에요? You talk인데 네가 말했다면 you talked고요. 항상 말한다면 you talk이겠죠. 그래서 you talk about me.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 마음에 안 들어. 왜 맨날 모함하고 그래?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I believe you are happy. So, let's get happier with the next part. Try it again.

어른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나 직장이 더 이상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상대편은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유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너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때문에 힘든데. 자, 요 구조라면 바로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그쵸? 네, 그래서 느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읽지 마시고요.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그쵸? 예. 네. I'm gonna quit! 이렇게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hey, come on, come on, come on. Hold your horses. 그쵸? Wait a second. 그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What makes you unhappy at work? 직장에서 뭐가 너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데, 힘들게 만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해결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here. 바로 와서 한번 예, 다시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함께 에너지도 좋게 교류하시면 멋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고 쉽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보게 될 관계대명사의 모양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봐왔던 것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 오늘의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Do you like the people whom you work with?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관계대명사 절 바로 여기에 쓰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신다면 특히나 오늘 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같이 쓰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자, 요거 기본기부터 우리가 다져보겠는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사를 잘 보면요. 선행사라는 게 이제 뭐였습니까?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해주는 그 명사죠. 선행사를 잘 보면요. 관계대명사절에 사용된 동사에 어떤 그 목적어처럼 해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The book which I bought. 먼저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The book, 그 책. 근데 어떤 책? Which I bought. 내가 산 책, 내가 구매한 책.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요. I bought.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거죠. 관계대명사절의 주어, 그리고 동사, 서술어 뒤에다가 선행사.

표현을 그냥 넣어보면 이게 뭔가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원래는 the book which I bought 인데 I bought 그리고 그 뒤에 선황사 넣어서 the book, I bought the book 이라고 뭔가 말을 해보면 이게 말이 된단 말이죠. 어, 나는 샀다 그 책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를 살짝 바꿔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의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에 주어 서술어 뒤에 넣었을 때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형태를 특징을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의 경우에는요. 뭔가 전치사라는 게 쓰일 곳이 없었어요. 왜냐면 but라는 지금의 예문을 통해서 봤을 때 목적어 뒤에 선행사를 그대로 넣으면 이게 말이 돼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어떤 동사가 취한다는 것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종종 보면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경우들인지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John and Jane live in a house. 너무 쉽죠? 해석해보자면 John과 Jane은 집에 살아요. 어떤 집에 삽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살짝 우리가 유의해서 이 점만 콕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동사 live, 살다라는 뜻의 동사 live는요. 일반적으로 자동사로서 쓰여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live라는 동사 뒤에 나온 자, a house라는 명사 앞에 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냐?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live, 사는데 어디에 사는지 부사구로서 in a house가 하나의 덩어리를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덩어리를 이루어서 저기 적혀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live라는 동사가 a house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in a house가 부사구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a house를 문장 제일 앞에다가 선행사로서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 경우에 저 문장 뒤에 전치사 in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The house, 집. 근데 어떤 집입니까?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뭔가 나와야 되죠? which 나왔고 아까 노란색 그대로 왔어요. John and Jane live. 그리고 아까도 있던 전치사가 이렇게 문장 뒤에 in 그대로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장은 아닌 건데 John과 Jane이 사는 집. 요렇게 아까 봤던 문장에서부터 위치를 싹 바꿔주고 관계대명사 넣어주면 표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 요걸 다시 이제 문장 속에다가 우리가 넣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장 요렇게 살짝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The house which John and Jane live in is huge.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John과 Jane이 안에서 사는 그 집은 커요. 요렇게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의 목적어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the house라는 명사는 사실 원래 문장으로 따져봤을 때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그냥 부사구같이 붙어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사가 나가 남아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서 뭐 관계대명사 위치를 넣고 했을 때 처음에 남아있던 전치사 in이 저기 계속 이렇게 붙어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한 발자국만 더 나가지면 참고로 이런 식으로 in을 저 끝에 남겨둘 수도 있고 요 in을 이제 위치 앞으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 house in which John and Jane live is hug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뜻은 전혀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붙여져서 사용되는 케이스구나 생각해 주세요. In which,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방금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그가 공연할 무대인가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무대인가요? 부터 시작을 해주면 돼요. Is this
the stage

이렇게 말을 시작해주면 되는데, 근데 포인트는 자 보세요. 이 무대 위에서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하는 거지? 이 무대를 공연하는 건 아니죠. 무대 위에서라는 거. 요걸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전치사 on인 거예요. 해서, is this the stage? on which. 이 무대 위에서, on which.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절의 나머지 부분, he'll be performing. 적어주면, is this the stage? 이것이 무대인가요? 근데 어떤 무대냐면, on which. 위에서 뭔가를 할 무대라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는 거예요? He'll be performing. 그가 공연을 할. 요렇게 문장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s this the stage on which he'll be performing? He'll be performing? 발음이 제가 조금 헷갈려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문장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고, 오늘의 문장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Do you like the people? 당신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m you work with. 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work 하는 게 아니에요. work the people 하는 게 아니라 work with the people.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with가 위치에 있다는 거, 쓰이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을 참고해서 해석해 보자면 이 문장, 당신이 함께, with,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나요? 정도의 뜻으로서 해석되시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요것들, 꾸준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습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 복습을 해 주시되, 조금 어렵다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내일 그 대신에 우리 꼭 함께 하도록 할게요.

0: Hi guys, how are you? This week's exercise is going to be fun. It's some exercises you can do right in your office chair. You should be really excited,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요, 사무실에서 몰래 할 수 있는 틈새 운동이에요. 꼭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넘어갈게요.
0: Let's get started, guys. Have you been to that place near Seoul Park? The one with the famous tteokbokki? Wow, you came up with that quickly. I've been there before. It was pretty good.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이번 주, 아니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I've been there before 이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표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0: Have you been to that place near Seoul Park? 이럽니다.
1: 너 거기 가봤어? Place near Seoul Park. 거기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가게를 얘기할 때 그냥 place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공원 근처에 있는 거기 가봤어? 그랬더니 The one with the famous 떡볶이? 이러죠. 아, 그 떡볶이 유명한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Wow, you came up with that quickly. 이럽니다. 와, 너 진짜 빨리도 대답했다. 이러죠. 그랬더니 I've been there before.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셨던 의미일 거예요. 나 거기 가봤어. 이런 표현이죠. I've been there before. It was pretty good. 이러죠. 아, 꽤 괜찮았던 것 같아. It was pretty good.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두 번째 대화 통해서는요. 나 거기 가봤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대화 볼게요.
0: I feel like everything I do these days is just not right. I've been there before. But you look like you're always perfect at everything. So do you. We all feel it, but don't show it.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나 거기 가봤어. I've been there before 말고 다른 의미 살펴보도록 할게요. I

All right, that was some inner thigh strengthener. You guys did so well. It was fun, right? 네, 우리 오늘 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육이죠. 조금 강화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사무실에서 몰래 몰래 그리고 틈새 할 수 있는 운동 할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돼요. 영어 표현은 우리 I've been there before 같이 봤습니다. 나 거기 가봤어. 이런 장소도 의미하지만 나도 겪어본 일이야.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런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다음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T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1: That's right. And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mergencies.
0: Emergencies. 응급 상황, 비상 상황을 emergency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emergency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Sounds great.
0: All right. It does sound great, right?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important to be prepared for an emergency.
0: 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Uh-huh. 오늘 이야기 해주실 분은
1: 알렉스입니다.
0: 네, 알렉스 씨입니다.
1: I didn't finish your sentence.
0: 네, 알렉스 씨고요. 먼저 전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알렉스 씨, 나와주세요.
2: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0: 물 언급하면서 물과 같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장을 다시 볼게요.
1: So Alex said,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 so it's necessary to have important supplies such as water.
0: 네, 중요합니다. 무엇이 to be prepared인데 잘 준비하는 거니까 well prepared. Well이 이렇게 동사를 이용한 분사 형태, 그러니까 dress, 옷을 입는 건데 dressed 그 앞에 well이 붙어서
1: well-dressed.
0: 어떤 말을 하는 게 say잖아요. 이것의 분사 형태인 said를
1: well said.
0: 네, oh, well said.
1: Sorry, I was a little bit quick.
0: Yeah, but that's exactly what I was talking about. Well said 하면은 말을 잘 표현한 이런 형태가 well, 아무튼 PP 형태가 많은데
1: well done! That's well the most done. Simple one.
0: 그렇죠. 그래서 well prepared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잘 준비하는 건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비해서? For an emergency, 비상 상황. So it's necessary.

0: this gift a while back that is an emergency kit. It has things you need to survive a disaster.
1: It's important to be well prepared in an emergency.
2: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be well prepared. 앞에서 소개했던 문장과 굉장히 유사해요. Well prepared. 그런데 이제 in an emergency라고 했어요.
1: Yeah.
2: Well prepared for an emergency하고 in an emergency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거지만
1: a little bit different.
2: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죠.
1: It's the same thing. So in this case, it's in an emergency situation.
2: 그렇죠.
1: Right?
2: In an emergency.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제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For는 아직 발생하기 전에 혹시 그럴 일이 생길까 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준비는 같아요.
1: Yeah. The same thing.
2: All right.
1: And next he says, I got this gift a while back that is an emergency kit.
2: 네, 예전에 이런 선물을 받았었는데 응급 키트예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키트인데요. I got this gift a while back이라고 했습니다. A while back, 예전에.
1: Some time ago.
2: Some time ago, 아니면 before 예전에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것은 a long while 될 수 있겠고 a short while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a while back.
1: A while back.
2: It could be 2 weeks ago, it could be 3 weeks ago, 2 years ago.
1: Yeah, it could literally be 2 weeks or 3 to 5 years even.
2: 네.
1: Right?
2: 그래서 이 사실 한국어에서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
1: Right.
2: 이런 그 장단으로 느낌을 살려줄 때가 많잖아요.
1: Mm-hmm.
2: 영어에서도 이 while도 it was a while back. 약간 길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 Yeah. It's usually a little bit longer, but yeah. we usually always say it when it's also not that important.
2: 아,
1: yeah, it's like
2: 기간이,
1: he has the kit, so it doesn't matter.
2: 네네,
1: right?
2: 그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a while back. 예전에 아무튼 받았는데 응급 키트예요. 그래서
1: It has things you need to survive a disaster.
2: 네, 재난, 재해.
1: Disaster.
2: 물론 이 문맥에서는 실제로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화재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스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좀 더 가벼운 상황, 가벼운 문맥에서 우리가 디자스터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달걀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달걀이 다 탔어요. 그러면 누가 요리 잘했어? 하면
1: No, it was a disaster. I burnt the eggs.
2: Everything. I burnt the frying pan too.
1: Yeah, everything.
2: 네, 그랬을 때 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디자스터라고 하고.
1: Or your looks. So let's say my hair didn't come out how I wanted it. My haircut is a disaster.
2: 아,
1: right?
2: 그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정말 엉망일 때 망쳤다라고 할 때도 디자스터라고 부르고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자면은 그날 옷을 예쁘게 입으려고 막 차려 입었는데 안 맞아요. 잘 안 어울려요. 그러면 that was a disaster라고 할 수 있죠.
1: Outfit disasters are really popular online.
2: 아주 아 그래요. 그런 해시태그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1: Outfit disaster.
2: 아주 가벼운 쪽으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원래 뜻은 재난 재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It has things you need.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키트예요. To survive a disaster.
1: Disaster.
2: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 Okay. Like what?
0: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 a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some metal blanket of some sort to keep you warm. That's good.
1: It has a whistle. So you can call out to people if, I don't know, if you can't scream.
2: 네, 정확한 어떤 쓰임새를 뭐 알고 있지 않아서 그냥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I don't know, 글쎄요,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If you can't scream, 소리를 help 이렇게 뭐 지르기 힘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 Call out for help to other people. Call out to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뭔가 신호를 보내기 위한 뭐가 들어있다고요?
1: It's a whistle.
2: Whistle.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각을 가리키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whistling 하면 휘파람 부는 거죠.
1: Yeah,
2: Yeah. Whistle.
1: You can whistle yeah. as a verb or you can have a whistle as a noun.
2: 맞아요.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 그 영국에서는 whistle

0: 이렇게 할 거고요.
1: 미국에서는 We have a whistle, but we say whistle.
0: Whistle, whistle.
1: Whistle.
0: 이렇게 발음이 달라집니다. Okay?
1: Mm-hmm. The other things that he has. You have glow sticks.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if you're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0: 여기서도 물건 하나를 소개하고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You have
1: glow sticks. Glow stick.
0: 여기서 지금 알렉스 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응급 키트를 지금 열어서 mm-hmm. 말을 하는데 왜 you have glow sticks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 you가 당신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Mm.
1: 네. Yeah, it's not you. Like so, you don't have them. He has them. Yeah, obviously.
0: He has them. 그런데 그냥 you see.
1: Yeah. Like it's here. You see.
0: 네. 열어보면 뭐가 보이냐면 we have that. I have that. You mm-hmm. have that.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1: Mm, yeah.
0: 이런 물건을 mm-hmm. 들어 보이면서 말할 때는 그래서 you have라고 했고 mm-hmm. 그래서 you라는 의미가 2인칭까지는 아닌 거죠 여기서는 mm-hmm. 그래서 야광 막대가 있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Glow하면 빛나는 건데
1: mm.
0: 영어에서 빛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Yeah, your skin could be glowing. Yeah. You know.
0: 이때 빛나다라고 해서 shine하면 좀 oh. 느낌이 다르죠.
1: Yeah, it's a little bit different. Like something that glows has yeah. like an inner light. And something yeah. shiny is just light reflects off the surface.
0: Or the
1: That's
0: sun
1: how I think.
0: is shining.
1: Oh yeah, the sun shines, right? 그래서, it creates its own light.
0: 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경우에는 glow보다는 shine 아니면 뭔가 빛이 반사되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그쪽 shine 쪽인데
1: mm-hmm.
0: glow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은은하게 빛이 이렇게 슉 mm-hmm.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mm-hmm. glow stick도 야광 막대도 이렇게 부러뜨리면
1: yeah.
0: 보통 요즘에 콘서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Yeah, you can see them.
0: 그런데
1: right?
0: 막 반짝반짝 shine까지는 아니에요.
1: No, but there's something coming out that gives it a little light.
0: 네.
1: Like your skin doesn't
0: exactly.
1: really shine.
0: 네. 그래서 아까
1: it
0: 말씀하신
1: just kind of glows.
0: When you say that your face or somebody's face is glowing, it means you can see that person looks really beautiful.
1: Yeah, really
0: refreshed.
1: Beautiful, refreshed, or even really happy.
0: Mm-hmm.
1: You're glowing.
0: 네.
1: But if your face is shiny, it's usually not a good thing. It means you put on too much lotion.
0: 아, 반짝반짝거리는 건
1: yeah,
0: 별로
1: like,
0: 안 좋은 거고.
1: No, shiny is not good. It's
0: 네.
1: too oily.
0: 그래서
1: right?
0: 지금 뭐 반짝거리다, 빛나다와 관련해서 딱 두 개만 비교했는데 mm-hmm. 더 많이 있긴 있어요.
1: Yeah.
0: 여기서는 glow와 shine 차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Mm-hmm. Okay, a glow stick might help.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f you're mm-hmm. trying to wave down an airplane.
1: Mm-hmm.
0: Wave 하면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죠.
1: Mm-hmm.
0: Down 하니까 흔들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1: Yeah.
0: 그거를 wave down an airplane이라고 했는데 mm-hmm. 사실 glow stick으로 거기까지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Maybe you need those
1: flares. I don't think so. I think they're definitely
0: flares.
1: used for darkness.
0: Yes. I think you need
1: glow
0: those
1: sticks.
0: flares.
1: Yeah, you need a flare to catch an airplane's,
0: 네.
1: You know. Attention.
0: 예, 실제로 불꽃 나오는 그런 거 필요할 것 같고
1: yeah.
0: 이제 glow stick.
1: But he doesn't know.
0: Yeah.
1: He hasn't used it, right?
0: 그냥
1: glow sticks are used in the dark.
0: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게끔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줄 바로 보겠습니다.
1: So what else does he have?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some metal blanket of some sort to keep you warm. That's good.
0: Temperature protection blanket. 그러니까 온도를 보호, 보온 담요라고 보면 되겠고요. Some metal blanket, metal blanket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1: It's like, kind of looks like aluminum foil
0: 네,
1: to hold the heat in, right?
0: 금속,
1: it's not like a wonton, like a fabric. It's more like aluminum kind of.
0: 그렇군요.
1: So that's why he said metal.
0: 네, 금속 재질로 된 담요 같은 거예요. To keep you warm,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그리고 some blanket of some sort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ome sort of blanket 해도
1: yeah.
0: 같은 의미입니다.
1: Mm-hmm.
0: 그래서 그것도 좋고요 하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1: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andages, but there's no antibacterial ointment in here, so I don't know how great that is. But it's missing the most important thing.
1: Bandages, but there's no antibacterial ointment in here, so I don't know how great that is.
0: 네, 뭐가 있다고요?
1: Bandages.
0: 네.
1: A bandage.
0: 네. 붕대, 붕대가 mm-hmm. 들어있고, but there's no
1: antibacterial ointment.
0: 네. 항균 연고, antibacterial ointment.
1: ointment.
0: 이거는 없어서,
1: mm-hmm.
0: so I don't know how great that is.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좋을지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입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very, very good recipe for you. 네, 오늘은 아주 달콤한 blueberry dessert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s recipe is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우리 바로 시작합니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First,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과일. Blueberries. 너무 귀엽죠? I love blueberries. Next, we have Castella. 네, Castella cake. 그리고 발음 기억하세요. Castella. 아니야, Castella. 또 아니고 Castella. 네, 라라라라라. 노래처럼 하지 해주세요. 오늘은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에 오는 요거트예요. 조금 더 thick하고 creamy해요. 그래서 디저트 만들었을 때 또 맛있어요. Next we have con cranberry, muesli, 우리 shine muscat 포도, shine muscat grapes, 건과류, nuts, and powdered sugar. Sugar powder도 있고. So, shall we make our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For our cake, we need cake. 그래서 카스텔라부터 요리할 거예요. We need to cut the Castella cake. 어렵지 않아요. First, we peel the Castella cake. 여기 원래 카스텔라 그 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될 거예요. 종이 먹지 마세요. 맛이 없다. Now we cut the cake in half. 우리 카스텔라 반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And we cut in half like this. 또 반으로. And we cut one more time like this. 또 반으로. We cut into four pieces. 왜 네 개 필요해요? 왜냐하면 케이크 밑에 두 개도 필요해요. 케이크 위에도 두 개 필요해요. 우리 이따가 이 두 개 쓸 거예요. We squash with our palms. 우리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요. Now we have two pieces of cake. And we put them in like this. 앞으로. Now we have cake in our cupcake. We're going to put the muesli on our cake. And we're going to put nuts on our cake too. 네, 이제 muesli 그리고 건과류 케이크 위에 넣을 거예요. So now we put in some muesli. 많이 넣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저는 솔직히 muesli 좋지만 nuts도 좋아요. 그래서 저 nuts 많이 넣을 거예요. I like almonds and walnuts. 네. 뭐 nuts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0: 많이 넣어도 돼요? 혹시 너츠 좋지 않아? 뭐 건포도 넣어도 돼요?
1: 아니면 초콜릿 넣어도 돼요?
0: 마음대로 넣어도 돼. 달콤한 거. Okay, now we're ready for the yogurt. 이제 Greek yogurt 넣을 수 있어요. We open our yogurt. We always stir our Greek yogurt. 우리 항상 Greek yogurt 이렇게 stirring 해요. Always stir the Greek yogurt. 우리 Greek yogurt 항상. 왜냐면 아주 크리미하게 만들어요. And now we put half the yogurt in here. 이제 이 요거트 반 정도 넣을 거예요. Put yogurt on like this. 우리 반 정도 줄 거예요. Okay, let's put a little bit more on like this. There we go. Oh, that looks very good. 네, 아주 좋습니다. Now for our star, the blueberries. We're going to put the blueberries around the side of the cup. And we put our blueberries like this.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을 거예요. That's it. One by one. Do it slowly. 큰 것도 괜찮아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천천히 하는 거 제일 좋아요. 어머, 어? 완성됐어요. I have a very good idea. Let's call our chef to talk about the power of blueberries. 블루베리의 힘, 우리 셰프님 얘기할 수 있어요. 셰프님!
2: Hello, I'm Chef Jesh. 블루베리는 비타민과 섬유질 같은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요. Blueberries are good for your eyes. 그리고 뇌 세포가 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So, let's cook together.
0: Now it's time for more cake. 네, 우리 두 조각 남았어요. 우리 처음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넣을 거예요. So, we're gonna squash our cake. 네, 다시 이렇게 손바닥으로. 봉, 너무 좋아요. Let's put it on the cake. And one more. 이렇게 가운데로. Okay, good. Now, it's time for more yogurt. 이제 남는 요거트는 넣을 거예요. And the yogurt. 우리 남는 요거트는 위로. 이렇게. And spread it around. Okay, 아주 좋아요. Yeah, so we spread it around. 아주 예쁘게 이렇게. 와, 예쁘다. 아주 하얀 눈밭처럼 생겼어요. It looks like a snowy field. It's done. I like shine muscat grapes. 저는 shine muscat보다 되게 좋아요. So I'm going to put some on top. So we cut the shine muscat in half like this. And one more time like this. Okay, well done. Now it's time to decorate our blueberry Greek yogurt cupcake. 예, 이제 데코할 거예요. First, the muesli. 우리 muesli 조금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센터로. And now some nuts and cranberries. 우리 콩과류 그리고 크랜베리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Now, the shine muscat. 이제 shine muscat은. And one here. And one here. And one more here. And last, the star, the blueberries. One, two, one here, one here, and a big one right here. And now, you know what it's time for? It's time to tap, tap, tap. With our powdered sugar. 네, 우리 sugar powder tap.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호호호호. 와우, the blueberry pops. 진짜 블루베리 먹었을 때 빵 즙이 나와요. Oh, I love the crunchy crunchy nuts and crunchy crunchy muesli. 네, 그 바삭한 견과류 그리고 무슬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도 아주 부드러운 달콤한 친구예요. I'm very very very very very happy. 네, I'm so happy. 왜냐하면 우리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컵케이크 완성됐어요. I hope you like it, and I hope you try different fruits or different nuts. 혹시 다른 과일나 견과류 하고 싶을 때 한번 해보세요. And I'll see you next time with another delicious recipe. 다음에도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Bye-bye!

근데 또뭐 그냥 it's strange 이렇게도 생각해도 돼요.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러는데 토비가 I feel a lot weird. 완전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딱 옆에 그림을 보면은 모양도 바뀌어지고 게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Oh my goodness. 무슨 일이죠? Let's continue reading. Your face has gone all blocky. You're not exactly looking high definition yourself. Oh, I feel a bit clunky too. At least we know what in-game mode is now. In-game, big time. We're on level 3 of Pirates of the North. We're on the actual game platforms. Watch out, we don't fall. And avoid being hit by any flying. Coconuts! Wow! And monkeys! Ow! 오케이, 친구들, 여기에서 신노아이가 Your face has gone all blocky. 얼굴이 blocky 하다면은 block 같이 생기는 거예요. 네모난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노아이가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our second vocabulary 나오는데, I feel a bit clunky too.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clunky, right? clunk. 이 말은 투박한.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 몸이 몸 같지가 않아. 그런 뜻이죠. Alright. 자, 여기에서, 우리 슈노이가 and avoid being hit by any flying coconuts. 이렇게 말하는데, to avoid는 피하다. 그래서, 네, 이 게임 안에는 막 원숭이도 있고, 막 코코넛도 막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그림에 보이죠? 막 계속 막고 있어요. Alright, let's continue on. Life lost. Life lost. That was weird. We both lost a life. What happens if we lose all three? We'll end up in Captain Rockheart's Dungeon of Despair and then game over. Oh, I don't like the sound of that. Meanwhile, back at home, I can't believe they just left the place like this. What's happening? What? Is that you, Shinoi? 이왜 게임을 하면 친구들 생명 이렇게 이제 뭔가 하다가 보면은 생명 없어진다. Life lost. 네, 이제 죽는 거죠, 사실. 오케이. 그게 바로 life lost인데 세번 죽으면은 어떻게 돼? 그래서 we'll end up in Captain Rockheart's Dungeon of Despair. 네, 절망의 던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게임이 끝나.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머, 너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 네. What are you doing? Is that you? 너야? 네. Let's continue reading. What are you two doing inside the TV? I'm not sure that's a good idea. Hello, Shinoi's mom. Are you pressing the control buttons? Oh, yes. Sorry. Was I doing that to him? There is one button I need you to press. I'm already on it. Call to action, Chaos Crew. 여기 그림을 보면은 막 돌고 막 점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이 게임기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시노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노이가 버튼을 누르는 건 좋지만 그런 버튼을 누르지 말고 Chaos Crew를 호출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Al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벌써 재밌어요. 우리 신호의 야구토비가 게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뭐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All right, so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to continue.

0: continue our story of the puzzle, Pirate's Puzzle. All right, take care, everyone, and see you soon. Bye.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One sec.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 오늘 한번 목 터져라 재밌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책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양치기 소년이 맞겠죠?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혹시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by, for, to, oneself를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There was once a shepherd boy called George, who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2: Baa! Baa! Baa! Baa!
1: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and often got lonely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George tried to find ways to keep himself busy. He got the sheep to jump over a stile and counted them one by one, but this just made him sleepy. He even gave them funny hairstyles, but the sheep weren't impressed. Each morning, George would move the sheep from field to field so that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 But it was boring to watch them eat all day long.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0: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양치기 소년을 우리 초등학생들 혹은 중학생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읽으면 아 그거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혹은 모르는 문장이나 이게 어떤 의미지 하는 게 나오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문맥 속에서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There was once a shepherd boy called George.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There was라는 것은 뭐뭐가 있었다. 맞죠? 거기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뭐가 있었습니다. was니까요. Once 한때 a shepherd. shepherd라는 것은 아, shepherd는 바로 양치기가 되겠죠.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부르는이 아니고 불리는이죠. called니까 불리는 뭐라고 불리는 George라고 불리는 즉 이름이 George인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Who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네, 네. 실감나지 않습니까? 뭔가 진짜 양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여기 양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은 맞죠. 이런 소리가 나겠죠. 자, who라는 것은 아, 앞에 있었던 바로 그 George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George는 무엇을 했냐면 tend라는 것은 아 돌보다 보살피다. 우리가 tend to라고 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tend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고요. 돌보다 보살피다는 바로 뒤에 돌보는 대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바로 뒤에 보니까 his sheep이라고 나왔죠. 아 그의 양을 돌보는 돌받는 조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을 돌봤다라는 것이죠. On the hilly slopes. 근데 어디에서? 바로 아 언덕 여기 있는 slope라는 것은 우리 스키 탈 때 보면은 슬로프를 내려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slope라는 것은 경사지나 산 비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언덕의 경사지나 언덕 비탈에서 양들을 보살피는 아 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졸지는 이런 보살피고 양을 보살피고 이런 걸 했는데 근데 어디에서요? Just outside of his town. 바로 밖에서요. 그의 마을 바로 밖에서 즉 마을 외곽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마을 바로 밖이니까 마을 외곽에서 배, 배 이렇게 양이 울고 있네요. 또 오네요. 매, 매.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라고 나오는 그는 일했습니다. All day.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By himself. 그 스스로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by himself라는 것은 맞죠? 그 자신에 의해서니까 그 자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 자신에 의해서 일했으니까 혼자서 혹은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And often got lonely. 그리고 종종 got lonely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by himself, 우리 어떤 by himself, 우리가 oneself 앞에, himself도 결국은 oneself잖아요. 그 스스로 혹은 그녀는 herself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 이 전치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y oneself, for oneself, to oneself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He kept the garden clean by himself라고 돼 있죠. 그는 keep이라는 것은 유지하다, 가지고 있다, 혹은 계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kept는 keep의 과거형이겠죠. 그는 관리했다 혹은 유지했다. The garden을 어떻게 해요? 정원을 clean,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by himself라고 돼 있죠. 그 스스로에 의해서, 즉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스스로에 의해서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딱 파악하시면 쉽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He kept the last piece of cake for himself라고 돼 있죠. 우리가 흔히 for이 나오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해서라는 것을 잘 생각해두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kept, 그는 유지했습니다. The last piece of cake,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맞죠? 그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그 자신을 위해서, 아, 그 자신을 위해서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자신을 위해서요. 혼자 먹으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의미 파악을 하면은 쉽겠죠. 맞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kept the secret to himself. 자, to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어디에 라는 이 공간상 어디 어디에 간다 할 때 그 이동을 의미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he kept, 그는 유지했습니다. The secret, 비밀을 유지했는데요. 어디 어디에로 오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오냐면 그 himself라는 자기 자신에 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나 자신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에게만 있도록, 혼자 독차지하도록,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이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한다,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to himself라는 것은 혼자 독차지한다, 자기 자신에게 온다라는 것이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아,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였지만 어쨌든 혼자만 가지고 있는, 뭐죠? 나 자신에게 오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있었던 by나 for이나 to 이런 전치사의 의미를, 원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문장에 맞게 약간 말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George tried to find ways to keep himself busy. 자, 그러니까 이 George가 매일 보던 자신의 양떼랑만 있으니까 지루하고 외롭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좀 바쁘게 뭔가 할 게 없을까? 이렇게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George는 노력했습니다. Find ways, 방법을 찾으려고요. 어떤 방법을 찾냐?

0: 하면 to keep himself busy. 그 스스로를 바쁘게 유지할 방법, 뭔가 할 거리를 찾는 것이죠. He got the sheep to jump over a stile. 맞죠? 그는 시켰습니다. 뭘 하겠냐면 여기서 get이라는 것은 약간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양들에게 시켰습니다. 뭐 하라고 시켰냐면 to jump over a stile. stile이라는 것은 바로 층계형 출입구입니다. 즉, 이 출입구가 되겠죠. 양들이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층계형 출입구를 뛰어넘도록 시키기도 했고, 너무 심심하니까 양들을 매일 돌보고 있으니까 아, 좀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니까 출입구가 있는데, 입구가 있는데, 근데 그걸 뛰어넘게 하면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And counted them one by one.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들의 수를 세어 보기도 했고요.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But this just made him sleepy.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just made him sleepy. 그를 단지 졸리게 만들었어요. 허, 맞죠? 저라도 졸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소리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re was once a shepherd boy called George, who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Baa! Baa! Baa! Baa!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and often got lonely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George tried to find ways to keep himself busy. He got the sheep to jump over a stile and counted them one by one, but this just made him sleepy.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He even gave them funny hairstyle. 자, 양들이 있잖아요. 너무 심심하니까 양들의 이 털을 어떻게 해서 이 양머리, 새로운 양의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즉 양들에게 주었습니다. 웃긴 헤어스타일을 주기도 했고요. 즉, 이렇게 양들의 머리를 막 따주거나 빗어주거나 해서 좀 원래의 그 양머리, 양들의 그털 모양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뭔가 스타일의 변신을 좀 주었다라는 것이죠. But, 그러나 그런 양들은 그런 털이 뭐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he sheep weren't impressed. 라고 하네요. 그런데 양들은 크게 감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Impressed라는 것은 인상 깊게 생각하는, 뭔가 감탄하는 양들이 있는데 제가 양이라면 누군가가 막 와서 여기에 머리를 혹은 양털을 뭔가 어떻게 좀 장식을 해줬어요. 근데 양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지든 말든 풀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배라고 울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 보니까 weren't라고 돼 있죠. weren't. 그런데 바로 앞에 보니까 the sheep이라고 돼 있습니다. sheep은 양한 마리 아니에요. 양 여러 마리면 s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다면 정말 예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s는 붙지 않습니다. 양은 한 마리 있을 때도 sheep이고요. 여러 마리가 있어도 sheep입니다. 즉 단수와 복수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the sheep이라고 해도 was가 아니고 weren't. 아, 양이 여러 마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Each morning, 매일 아침에 George would move the sheep from field to field so that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라고 돼 있네요. 매일 아침에 George는 움직이곤 했습니다. 이동시키곤 했습니다. 뭐를? 양들을 어디로 이동시켰냐면 from field to field,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이동시키곤 했습니다. So that, 뭐 하려고?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 그들이, 즉 양들이 could graze, 뭐 할 수 있으니까 graze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graze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On the green grass. 초록 풀들을 graze 할 수 있도록. 아, 여기서 graze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밭에 좀 있다가 저 밭으로 또 양들 몰고 가서 저기 또 있고 뭐 하려고요? 초록색 풀을 뭐 할 수 있게? 뜯어먹을 수 있게. 그래서 graze는 바로 풀을 뜯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But it was boring to watch them eat all day long. 그런데 이 밭에서 풀 먹는 거 보나 저 밭으로 이동시켜서 풀 먹는 걸 보나 이 양치기 입장에서 이 George 입장에서는 지루하겠죠. 그래서 it was boring. 지루했습니다. To watch them eat all day. 하루 종일 양들이 먹는 걸 보는 거는 좀 지루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라고 돼 있네요. He was fed up. Be fed up 이라는 것은 바로 실증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아, was fed up, 실증 났습니다. 그는 실증이 났어요. 뭘로 실증이 났냐면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뭐 하는 거? having to rescue. rescue라는 것은 구하다, 구출하다. 구하다, 구출하다. 누구를 구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어리석은 silly라고 하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양들을 구하는 것이 실증 났다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From hedges. hedge라는 것은 바로 생 울타리입니다. 이 뭐 풀로 되어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덤불이나. 그 다음에 ditches라고 하면 바로 배수로가 되겠죠. 그래서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울타리에 걸리거나 배수로에 빠져서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으면 그거 구한다고. 맞죠? 그거 구하는 게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실증이 난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생활에 조엘지는 불만족스럽다. 재미가 없다. 외롭고 심심하고 뭔가 좀 더 재밌는 걸 찾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He even gave them funny hairstyles, but the sheep weren't impressed. Meh! Each morning, George would move the sheep from field to field so that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 But it was boring to watch them eat all day long.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새로운 단어들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Tend. Tend. He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Company. Company.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and often got lonely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Impressed. Impressed. But the sheep weren't impressed. Rescue. Rescue.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green이라는 단어인데요. green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어의 의미 이외에도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니까 The leaves are green in spring이라고 돼 있죠. 풀들은 어때요? 맞죠? 나뭇잎들은 are green. 어떻다고요? 바로 녹색이다. 초록색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언제? 봄에, spring이라는 것은 우리 spring, 뽕뽕 튀는 그것도 spring이지만 봄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봄에 초록색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초록색의, 녹색의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We should try to protect the green around us.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노력하면 좋겠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The green. 여기서 green이라는 것은 아, 앞에 the가 있으니까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green을 보호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우리 주변의 green이 뭡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뭔가 초록색 산도 있고 이런 green. green이라는 것은 바로 환경, 약간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환경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green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혹은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 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제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